0: 자, 7월 8일 수요일 CBS 98.1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인보우 어플과 유튜브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왜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구걸하러 왔다는 거죠. 예. 자, 요즘 대중문화 트렌드를 잠깐 좀 보죠. 직장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실감나게 그린 하이퍼리얼리즘 콘텐츠들이 진짜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뭐 김부장, 강회장 같은 직책을 전면에 세운 드라마도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즘 뜨고 있는 김부장과 그 바로 얼마 안 됐지만 그 서울 사는 김부장이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하이퍼리얼리즘은 서울 사는 김부장 쪽이 훨씬 많고요. 예. 만약에 명함에는 적혀 있지 않은 나만의 인생 직책을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게 좋을까요? 재치 있고 뼈 때리는 직책으로 자신을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는 기상 대책 본부장입니다. 아당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대창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탈아당 귀화 아기새 정착위원회 회장 누구누구입니다. 진짜 어렵다. 사무실의 모든 주파수 고정시키는 주파수 대통합 본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요. 자, 밑에 있는 직책으로 자기소개해 주신 분들께 초고속 승진의 기쁨과 함께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뭐 어떤 거 나올까요? 이렇게 우리가 놀자고 깔아준 판에 안녕하세요 백수예요 이러는 분은 없겠죠. 설마. 예예. 예. 설마요. 설마라고 했으니까 나올 것 같은데. 자,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레몬트리님께서 김부장엔 소간지 그대창엔 알간지. 저는 왜 이렇게 알간지라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잡지 같죠? 뭔가 일간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조이의 여우야, 클래식콰이어 프로젝트의 러브레서피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군요. 레인보우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데 그 밑에 저희가 흘러갈 수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걸어놓는 게 있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1등하면 2코망 2시간 가겠다라고 저희 조피디님이 네, 일단 질러놓은 상황입니다. 예, 두고 보죠. 자, 여러분들 문자 볼까요? 봄날의 곰님, 헉! 연차인 날 보라라니 이러려고 연차 썼나 보다.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예. 예. 최은사랑님, 오 방금 들어왔는데 내용이 앉아 있는 줄. 아 그 내용, 아니 머리가 제가 모자 쓰고 있다가 벗었더니 앞으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일자 머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내용 같다고 옷도 까맣고. 그랬더니 저희 조피디님이 이걸 보더니 그럼 화분 없으니까 어떻게 이 숱이라도 들고 계실래요? 그러고 저한테 숱을 주는데 네. 참, 네, 우리 피디님 좋아요. 7803님 안녕하세요.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 어제 청취율 조사를 받아 오 알렉스 저 잘했쥬. 크게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라고 크게 말했어요. 이번에 꼭 동시간대 1등 갑시다. 이게 크게 말한다고 측정이 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그거죠.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듣고 있어요. 예, 대시율로 조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1등을 만들어 주신다면 예 정치율 조사 기간 동안 나온 결과로 저희가 1등을 한다면 여러분 이 코망을 2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사이 아기 세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오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송을 오래 함께 해주셨는데 게시판 이용도 조금 안 해주시고 뭐 바빠서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네 약간 이제 표현 못 하시는 그런 아기새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오셔서 뭐 커피도 받아가시고, 네 안부 문자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7 하나님 안녕하세요. 요가 20년 차 유연성 개발팀장입니다. 매트 위로 출근한 뒤 주 업무는 몸과 마음을 쭉쭉 늘리는 일이죠. 뻣뻣한 몸은 물론 꼬인 기분도 유연하게 풀어내는 것이 특기고요. 거꾸로 서기, 백밴딩, 후굴. 네. 승진은 없지만 체력과 내공만큼은 매년 꾸준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알디도 같이 해보실라우 하셨어요. 요가 20년 차세요? 우와. 어디서 들었는데 요가 20년 차면 공중부양할 수 있다고? 이게 30년 차 되면 이제 요가 파이어 터트리는 거잖아요. 이게 입으로 불 쏘고. 아닌가요? 유연성 개발팀장. 개발팀장보다 제가 직급을 좀 더 올려드릴게요. 유연성 총괄 팀장. 네네. 아니면 유연성 책임팀장. 책임팀장. 책임팀장 좋다. 약간 CP 같은 개념인 거죠. 네. 최고로 높은 거니까. 아, 좋네요. 어우, 20년 차. 오, 대단한데요. 098 하나님. 와, 이분 뒷번호가 098 하나요? 오. 그대창에 열심히 이 한 번 바쳤다가 정년 퇴직 후에 지금은 명예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켜줘. 그대창 명예소방관. 오. 근데 저희한테 한번 바친 언제 바치셨어요? 나도 모르게? 정년 퇴직까지 하셨어요? 누가 퇴직시키신 거지? 명예소방관. 좋죠. 시켜드리겠습니다. 명예소방관. 불나면 이분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뒷번호가 098 하나요. 야, CBS 말고 다른 거 들으면 안 되겠다. 그죠? 3589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미래 자원 양성 업무를 위해 생산 육성 및 토탈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아들 둘맘입니다. 미래 사업 지원부. 네. 거기에 또 총괄 팀장님. 예. 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미래 자원 양성 업무를 위해 생산 육성 및 토탈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생산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생산 더 하실 건가요? 육성으로 가시죠, 육성. 예, 예. 좋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올게요.

2020년 싱어게인 우승 이후 6년 동안 석장의 정규앨범을 발매, 단독 콘서트와 전국 투어 매진, 한국 대중음악상 2회 연속 수상 등등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승윤이 최근 네 번째 정규앨범을 내놨습니다. 제목이 공교롭게도 앨범 제목이 영집이에요. 영집 숫자 0. 2011년부터 20년까지 데뷔 이전에 홀로 작업했던 미완의 노래들을 모아서 재구성과 재녹음을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완성한 그런 앨범이라고 합니다. 모던 락, 포크, 발라드 등등 아주 다채로운 장르를 아우르는 곡들이 무려 29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무명 시절 거의 매일 버스킹을 하던 때 남들이 다 아는 커버곡을 부르면 군중들이 하나둘 모이다가 자작곡을 부르면 사라지곤 했던 아픈 경험이 있었다고 하죠. 그 당시 커버곡에 밀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노래들이 지금의 뮤지션을 있게 해준 원석 같은 곡들이었겠죠. 타이틀곡은 무얼 훔치지? 이 곡은 타인에게서 영향을 받거나 세상을 배워가는 과정을 훔치다라는 흥미로운 단어로 표현한 곡인데요.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청년의 고민과 고뇌가 담긴 그야말로 청춘의 노래입니다. 자, 이승윤 4집 앨범 중에 무얼 훔치지? 2주의 추천곡으로 만나보시죠.

0: 자,
1: 어떤 음악을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제목을 들으시고 무얼 훔치지? 약간 뭔가 좀 리드미컬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통통 튀는 매력들이 좀 있을 법한 그런 노래를 기대를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확실히 이제 발라드나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막 보컬들이 많이 이렇게 막 콰이어처럼 쌓여 있는 이런 코러스들이 나오고 그죠? 네, 약간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이 쫙 펼쳐졌다가 쫙 줄어들고 약간 이런 곡일 거라고는 전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였습니다. 2주의 추천곡 좋네요. 약간 윤종신의 약간 바이브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윤종신과 닮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를 되게 좀 시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입에 잘 붙는 가사를 쓰는 사람이 또 있고 완전 현실적인 얘기를 쓰는 사람. 와이퍼는 뽀드득 되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윤종신 선배님이 약간 그쪽인데 네, 약간 이승윤 씨의 가사도 보고 있으면 스토리텔링을 멜린

맛있게 드셔주세요. 약간 뭔가 수목 드라마 미니 시리즈에 여자 주인공으로 나올 법한, 네, 약간 망나니 어린 젊은 회장님을 이렇게 참교육하는 회사의 영양사. 그 이름은 나영양. 약간 그런 느낌? 로맨틱과 질투님, 그대 창가의 게시판을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대 창가의 질서 유지팀 수호 팀장 로질입니다. 오, 수호 팀장. 네네,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청정구역을 유지하시나요? 하긴 요즘 약간 그 구속하라는 분들 많이 없어진 편이긴 해요. 많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제자리 찾아 가신 거겠죠. 예. 자꾸 저한테 구속하라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예. 요즘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마법사님, 저는 남편 회사 직원들 수발 들고 유사시 언제든 업무에 투입되는 땜빵 부장입니다. 저는 남편 회사의 직원들을 수발 들고. 아, 그러니까 땜빵 부장. 아, 근데 혹시 남편분이 회사 대표님이신 걸까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직원들 수발을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2809님, 신입사원입니다. 아니, 인턴 사원인가? 동료 직원이 들어보라고 추천해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참에 정착해야겠습니다. 오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여기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98.1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입니다. 지금 게시판에 계시는 분들이 괜히 저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분들을 가스라이팅을 한 4년을 했거든요. 자, Bruno Mars의 Risk It All 그리고 My Cher We Are More, Stevie Wonder의 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또 지금 스티비 원더 닮았다는 얘기가, 여러분 선글라스 꼈다고 다 스티비 원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노래 듣죠.

자, 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오렌지와 친구님, 우리 집 재무설계사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별 내용이나 스토리 없이, 네, 재무설계사 자산관리 전문가. 내무부 장관이신 거잖아요. 내무부 장관. 예예. 예. 잘해야 돼. 내무부 장관 진짜 잘해야 돼. 어우, 신경 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나가서 돈 버는 거야. 내가 하던 거 열심히 하고 반복해서 하고 잘 참고 꾸준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점점 더 잘해지고 그냥 이건 거잖아. 근데 이 관리가 힘들어요. 이 내무부 장관이 진짜 힘든 게 들어오는 돈을 매번 어떻게 요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요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하고 막 힘들어. 쉽지 않아 이게. 자산관리 전문가, 재무설계사,

설계는 요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 요즘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자. 자, 우리 부장님들이 노래방 가서 부르는 송 대명사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틀어드리고 있는데, 아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왔죠? 켄의 내 생의 봄날은, 네, 비린내 나는 곡 띄워드리면서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라디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0: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고강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SNS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세척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종전 양해각서 이후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는 기간에 면제하기로 했던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보름여 만에 되돌려 제재 면제를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여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은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왔다면서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각서 MOC를 체결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MOC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MOC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우선 대상으로 SMR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3국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예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접수된 지 두 달 만인 어제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7: CBS
8: 1분 기상정보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많지만 현재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일부 남부지방은 열대야가 관측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는데요. 특히 노약자들은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 부산 30도, 대전과 광주 29도, 서울은 27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0mm 이상, 충청과 전북에도 강풍을 동반해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9: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0: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싸이의 나팔바지 듣고 오셨습니다. 모녀 아기새가 동시에 신청해신 곡이에요. 예, 예. 김봉화, 최은지 모녀님. 예, 듣고 계시죠? 예. 자, 아, 2부 시작했습니다. 아, 선물 드리면서 시작해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에스 브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이번 주에 탄생한 새로운 가맹점이죠. 잭잭 가맹점 30호점입니다. 전북 김제시에 있는 욕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뭐 오일땡 바스입니다. 오일땡 바스. 예예. 애청자 김민재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업체고요. 아기새 인증하시면 10% 할인 가격으로 꼼꼼하고 친절하게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인테리어를 해 보면요, 여러분. 물론 중요한 건 너무 많아요. 샤시도 중요하죠. 뭐 베란다 이렇게 터 가지고 확장 공사할 때 샤시부터 밑에 뭐 이렇게 저 온열 까는 거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닥 평탄화부터 마무리까지 너무 중요하죠. 뭐 천장도 중요하죠. 뭐도 중요해. 다 중요한데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또 화장실이더라고요. 이제 물에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화장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그 잭잭 업체로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꼼꼼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더 꼼꼼하게. 그렇죠? 아기새예요. 10% 할인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은 아마 더 꼼꼼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잭잭 쿠폰 가맹점 정확한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모두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서도 그 리스트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 레인보우 상단에 안에 되어 있죠? 상단에? 그죠? 네. 자,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 인증 문자 꼭 남겨주세요.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모두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또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저희 조 PD가 네. 음악 퀴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재밌으면 쭉 갈 것 같고요. 예. 재미없으면 또 이코지죠, 이코지. 이코노도 역시 지나가리라. 예. 알레한드로 바조꼴이 날지. 두고 보겠습니다. 아, 그거 월드컵 때문에 그래. 진짜 오래 갈 수 있었는데. 광고 듣고 올게요.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AI가 다.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코요테의 I Love Rock and Roll, 터보의 Twist King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노래 듣기 전에 1부 광고, 2부 광고 듣기 전에 2부에도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라, 음악 퀴즈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퀴즈를 안 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죠? 문제를 안 냈다니까요. 6814님 정답 트위스트. 워워 침착해. 아직 안 냈어요. 선주님 오 퀴즈인가. 흔드느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정답 5명. 문제를 안 냈다니까요. 현숙님 정답 댄스. 두 곡 다 댄스 노래잖아요. 문제를 안 냈다니까요. 하석풍님 정답 IT. 이거 뭐죠? IT? 이 뭐지?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보시고요. 자, 동네 노는 언니님. RD 돈주왕씨가 아쉬워서 출국을 못하고 호텔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계시던데 사실인가요? 이 정도면 거의 노숙자 아닌가요? 그 약간 그 러스틴 트랜슬레이션 같은. 네. 예. 하지만 그 소문이 사실입니다. 저기 그 저 용산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예 소문이. 봉원님, 저는 돈주왕 씨 전단마크에서 미행하는 사설 탐정인데요. 지금 H 호텔에서 조식 드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외치네요. 여예, 여 지배인요, 여 국물 좀 대파 주이소, 예. 여예, 여예, 국물 좀 대파 주이소, 예. 그것도 H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있는 로베르토 바조 씨. 여예. 5887님 RD 저는 갱년기 짜증 담당 장관입니다. 두 아들 나란히 밥 먹을 때 우리 신랑 속도 위반 딱지 다섯 개째 날라올 때 짜증과 성질이 솟구치지만 일단 방으로 들어서 푹 잡니다. 다음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을 차릴 수 있죠. 와, 속도 위반 딱지 다섯 개면 돈이 꽤 될 텐데요. 속도 위반 딱지가 물론 내가 몇 킬로 구간에서 몇 킬로를 이제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그냥 가장 비싼 거를 예를 들면은 30km 존 우리 스쿨 존에서 그 속도를 넘겼을 때 보통 이거 한 10만 원 넘어가요. 네네. 그것만 해도 다섯 개면은 50만 원, 60만 원 꼴인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요예. 요 음악 퀴즈 좀 대파 주이소. 음악 퀴즈 나갈 건데요, 여러분. 자, 일단은 먼저 뭘 맞추어야 되냐면은 아티스트를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주 틀어드릴 거예요. 음악 퀴즈가 나갈 건데 거의 올림피아드급입니다. 정말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추자고 낸 음악이 아닙니다. 퀴즈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께 혼란과 예, 약간 정말 그런 어지러움을 선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자, 아티스트를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 자, 퀴즈. 이게 세 가지 곡이 섞여 있어요. 들어보시고 아티스트 먼저 맞춰보십시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퀴즈 한번 다시 나갑니다. 이거 약간 핑클 노래 같지 않아요? I can't cry.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파도? 약간 아파도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약간 뒤에 이 바이브레이션, 우리가 소위 말해 이거 끄끄듬을 터는 게 약간 누가 익숙한 음악.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아티스트를 맞춰 주십시오. 자, 더 혼란스럽게 팝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아시스의 원더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듣고 올게요. 요예!

Ciao, buongiorno, signore e signorita. 다들 좋은 아침? 난 돈주앙 알레한드로 데피에로 로베르토 바조라고 해요. 그대창 부자 되기 프로젝트를 맡았던 기억하시죠? 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메시지 남겨보아요. 나 지금 공항 가고 있는데. When you smile, all the gloom turns to sun. 그대창엔 부의 기운이 느껴져요.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벌 수 있다는 거 진짜예요. 그러니 9시부터 11시까지 일단 listen. 우린 다음에 더 리치하게 다시 만나요.

집시킹의 볼라레 돈주왕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질척거리는 거 아니냐? 공항에서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아, 아니다. 이 사람 한국 사람이다. 온갖 지금 예 루머가 난무하는 예 상황입니다. 자, 코파곰님 돈주왕 씨 공항 장에 왔음. 아직도 공항. 하이드파크님 돈주왕 씨 고향 어디예요? 사투리 완전 찰지던데. 요예 요예 체크인이 됩니까? 요예 가방을 어디다 요 실은 됩니까? 예 요예 그 조피디님 요예가 정확히 뭔지 아세요? 요예 모르죠. 저기요예요 저기요. 여기요 실례합니다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요예. 자, 지금 게시판은 혼란의 도가니탕이 됐습니다. 게시판이. 아따 달보님,

자동차라도 주나? 뭐 왜 이렇게 어려운데? 주윤님, 알디 이건 음악 퀴즈라기보다는 듣기 평가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쉽게 안 갑니다. 예예. 예. 올림피아드급 문제고요. 수능 4점짜리 변별력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퀴즈 나갑니다. I can cry. 아, 이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핑클 같네. 여러분, 이게 세 곡에 한 글자씩을 섞어서 세 곡을 섞어 놓은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음악 퀴즈 정답 맞히신 아기쌤들이 있긴 합니다. 아티스트를 맞힌 아기새들이 계세요. 지금 저희가 작가님이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티스트는 저희 발표할까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 정답은 왁스였습니다. 왁스. 왁스, 이렇게 들으니까 왁스 같죠?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아티스트 맞춰보셨을까? 이 세 곡을 한번 맞춰보세요. 노래 세 곡도 혹시 여러분들 도전해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문제 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라고? 그만해. 자, 자, 여러분들 노래 제목 세 곡 도전!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틀어줘. 지금 넘어가야 돼.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의 Stuck With You, 그리고 메간 트레이너, 존 레전드의 Like I'm Gonna Lose You 였습니다. 자, 게시판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윤님, 캬캬캬캬캬캬, 100번은 더 들어도 모를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나는 화장이나 고쳐야겠다. 이너지영님, 안 한다고. 뭐네? 이거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잖아. 절대 아님. 크크크크크크. 하석풍, 몰라 몰라, 배째 배째 못해. 아기새님들 들고 일어납시다. 청초기간이야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소.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키키PD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예. 이 코너는 이코지로 끝내겠다고 합니다. 예. 이 코너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근데요.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딱 한 분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헨이 다리님, 화장을 고치고 아줌마 머니. 아는 노래가 다 나왔네요. 크크크크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여기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자, 이제 저희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뭔가 오늘 좀 찝찝한데?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왁스의 머니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 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0: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코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에서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런 소식을 알린 뒤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 실장은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SNS에서 국내 첫 농림 위성 발사 성공에 대해 더 이상 외국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농림업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4호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기지에서 발사된 뒤 4차례의 교신을 거쳐 밤 10시 50분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많은 비가 예보된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광역시도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파견되는 현장상황관리관에게 지방정부의 주민대피지원체계 작동 여부와 위험요인 사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 종료 시까지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5월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서 60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직전 최대인 올해 3월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대 두 번째로 긴 37개월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3억 달러에 육박해 전년 동기의 4배를 넘으면서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월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 제1고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 야구부가 논의 끝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재심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재심 신청 마감일입니다. 배재고는 재심 신청서와 함께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특혜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절반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가 이루어진 뒤인 지난해 4월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고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15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나머지 7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0: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5: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0: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똑같은 초록도 빨강 옆에 있느냐 파랑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노래도 그렇죠. 어떤 노래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감정도 달라지니까요. 다시 돌아온 수요일, 여러분이 선곡 PD가 되어서 한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날입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오늘처럼 비 오는 수요일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첫 곡 들으시고 다음에 흐르면 좋을 노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번으로 이어 붙여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한 시간은 여러분의 선곡으로 흘러갈게요. 이 곡으로 시작하죠. 오늘 어떤 새 우산 가지고 나오셨어요? 김건모 빨간 우산.

0: 덥고 끈적끈적한 날이지만 왠지 이 노래 들으니까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김건모, 빨간 우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주관적인 자기님께서 오늘도 잘 부탁해요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잘 부탁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똑같은 색도 어떤 색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주잖아요. 노래도 오늘 분위기, 날씨, 또 노래와 노래 사이 온도와 흐름에 맞게 여러분이 설계해 주세요. 첫 곡에 어울리는 다음 노래, 또 그 다음 노래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잔나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옥수토박이님, 러브홀릭 레이니데이 데미타스님, 전 검은 우산 들고 나왔어요. 로하맘님도 보내셨고 빨강다 하면 보랏빛이죠. 보랏빛 향기 0119번님 보내셨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세요. 언제나 무료인 인터넷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 많이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참견, 인기척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우리 랄랄라 가족들이 제일 많이 보내주신 곡, 오늘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성시경의 노래 흐릅니다.

출근하는 길 창가로 보이는 산자락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비 오는 수요일은 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노래가 하루 종일 입에서 맴돌아요. 오늘은 라디오 타고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고 싶네요. 해피 꼬꼬님, 따라 부르셨나요? 많은 분들이 마음 모아 청하신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성시경의 노래로 들었고요. 이소라의 청혼까지 왔습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추사랑님께서 비가 오락가락해서 무지 습해요. 연차 쓰고 집에서 쉬고 싶네요. 해피송 들으면서 위안 삼아요. 아니 이럴 수가. 해피송이라니요. 해피송은 잠시 후에 네 12시부터 만나실 수 있고요. 여기는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입니다. 좋은 가요로 위안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2809번님, 처음 들어보는데 마침 청취율 조사 기간이네요. 주변에 상큼한 DJ가 진행하는 라디오 있다고 홍보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랄랄라 오랜 가족이신 것 같은데 백원경의 랄랄라는 처음이신가 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면 받아주시고 CBS 라디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백원경의 랄랄라와 늘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라도님, 비가 억수로 쏟아붓지만 음악으로 위로받습니다 하셨고요. 장미로 청혼을 받으셨을까요? 0204번님,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다음 곡으로 이문세의 빗속으로 듣고 싶어요. 남편이 현장 외근 나갔는데 비가 엄청 오고 있다고 하네요. 빗속에서 고생 많은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하고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누가 닦아주나 알아서 닦아야지. 소중한 사람 가수 팬님 너무 티신 거 아니에요? 6296번으로 이어주셨어요. 선우정아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오늘 같은 날에는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빗방울 바라보면서 수많은 추억이 떠오르기도 해요. 숲속 우주님, 헤이즈 신용재, 비도 오고 그래서.

스위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까지 흘러왔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함께하고 계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전화 받으시면 꼭 백원경의 랄랄라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파파스머프입니다 님께서요. 라디오는 홍보한다고 듣는 거 아님. 듣는 사람이나 듣지. 절대 안 들음. 이렇게 그러니까 파파스머프입니다님은 듣고 계신 거잖아요. 꼭 들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신 거잖아요. 정말 다행이다. 주변 분들에게 라디오 들으라고 홍보했다가 상처받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듣는 사람이나 듣죠. 하지만 한번 들으면 계속 듣게 된다는 거. 이런 날에 음악 들으면 참 좋다고 좋은 노래 흘러나온다고 주변 분들에게 한번 더 홍보해 주시고 같이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우리끼리 이렇게 들으면서 즐기는 것도 좋고요. 7575번님, 약속 펑크 맞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우중충한 날씨가 더

우울합니다. 집에 가서 얼른 맛있는 거 해 먹어야겠어요. 맞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그리고 내 마음 같은 노래가 흘러도 그렇고요. 파란 하늘님께서 비의 랩소디가 어울리는 날씨 하셨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그냥 푹 젖어볼까요? 최재훈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생각나요 듣고 싶어요. 천마사님, 비오는 날에는 추억의 노래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들으면서 드라이브 가고 싶어요. 2373번님

아픈 비를 맞고 왔습니다.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백원경의 랄랄라 홍보했더니 너보다 먼저 듣고 있다고 하네요. 8182번님,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감성 맞는 사람끼리 친구가 된다니까요. 에밀리 맘님, 비도 오고 선곡들도 너무 좋아서 딸이 요청한 감자 스프를 만들고 있어요. 아, 이런 날씨에 따뜻한 감자 스프 너무 맛있겠네요. 요즘 감자도 정말 맛이 잘 들었던데. 3253번님, 모처럼 바람이 시원해서 빵 구워요. 비 오는 날 커피 향이 울고 갈 맛있는 냄새가. 흐린 날이지만 달고 단 밤양갱 노래 듣고 싶어요. 이런 날씨에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달큰한 밤양갱. 딱이네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 줄이야. 비비 밤양갱.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디제이 맡기고 처음 보내봅니다. 앞으로도 곁에 있어주세요. 4884번님. 이 노래 꼭 들어야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 듣고 있으면 힐링되는 백원경의 랄랄라. 고소리님 비롯해서 제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이승훈 비오는 거리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단전으로 1호선

0: 전 구간에서 열차 지연과 불규칙 운행이 이어지며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코레일은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운행을 멈추고 긴급 조처에 나서 단전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가 다 돼서야 해당 구간 운행을 재개했는데 운행에 지장을 받은 열차만 38편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산역 등 주요 역사는 배차 간격이 길어진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크게 붐볐으며 대체 교통편을 찾으려는 시민들도 빗속에서 길게 늘어서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에서도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출국 수송 및 수화물 이동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일부 탑승객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인 김평화 씨를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김 씨를 상대로 이 총회장과 고동환 전 총무 등의 횡령 혐의 및 정관계 로비 등 그동안 제기된 신천지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수부는 이와 함께 통일교 한국 회장을 지낸 이모 씨도 내부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LS증권이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주식 주문을 내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금융회사가 해킹 사고의 표적이 된다고 보고 금융투자업권의 철저한 내부 통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삼계탕을 끓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분에 8,8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가격 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복날 시즌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로 2022년보다 12.5% 올랐으나 지난해 대비로는 찹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8% 내렸습니다. 그동안 노사협의를 사원 대표기구에 의존해온 삼성 SDS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동조합이 탄생했으나 성과급 제도 개편안은 직원 투표에서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끝내 부결됐습니다. 노조는 단체 교섭을 공식 요구했고 사측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로 내걸며 교섭 절차에 사실상 발을 들였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에 미국이 보복 공습과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대응하며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상행이 또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3도, 습도는 92%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장르물이 인기죠. 온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야외 활동하기는 부담스럽고 대신 실내에서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소일하고 싶어 하는데요. 기왕이면 팽팽한 긴장과 짜릿한 반전이 숨어있는 흥미진진한 장르물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창밖은 어두컴컴하고요. 이따금 나무들이 비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만 봐도 등골이 서늘해지기 마련인데요. 스릴이 넘치는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두뇌 회전이 되고 심장 박동도 덩달아 증가하는데요. 장마철이 마냥 길고 지루한 것만도 그럼 아닌 것 같죠. 이맘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재미가 있는 일 찾아보면 많으니까요.

7월 8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수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예인스 리스달의 A Matter of Time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을 두고 이른바 추미스의 계절이라 한다죠.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장르물을 만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건데요. 야외에서 동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실내에서 지적인 활동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길고 지루한 장마철이 고되고 버거운 시기인 건 사실이지만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아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도파민이 분출되는 방법도 얼마든지 많을 테니까 장마철에 작고 소소한 재미들 직접 찾아보기로 해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다.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12: 콜레스테롤

보석이님, 장맛비가 운치 있게 내리네요.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하셨는데, 아, 세차게 내리다가 또 잔잔하게 또 내리다가 그러네요. 호레노츠님은 비 오는 날 왜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곡들이 많이 나올까요? 빗소리 들으면 김치 부침개 먹고 싶어지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하셨는데요. 아, 다들 마음이 또 같은 좀 결이구나 생각도 듭니다. 73 방탄소님이 신청하신 칼라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또 로비 윌리엄스의 Mr. Bojangles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우리 상진님이 지수님 거시기 오늘 보라네요. 거시기 어제가 보라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아, 이번 주 다음 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월화수목금 보라 함께합니다. 피로와 유나님은 오늘도 잘 못 잔 눈으로 보라 해주는 친절한 누나 파이팅 하셨는데, 와, 잠은 잘 잤는데 약간 피곤하긴 해요. 제가 약간 여름 감기? 약간 목이 칼칼하다 그럴까? 그랬는데 그게 또 나타나나 봅니다. 세상에나. 감동. 윤지님은 지수님 머리 자르셨어요? 후텁지근한 날씨네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이게 머리를 말리고 드라이를 해도 뭔가 좀 보통 같지 않고 어색하다 그렇습니다. 왕서방님은 지수님 오늘 청자켓 와우. 지리사님도 바이크 타러 가십니까? 헬멧 쓰고 타세요. 와따따따따따 하셨는데, 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햇님이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어요. 다시 우리말 퀴즈입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곡은 에밀리아예요. Big Big World.

빗소리님, 지수님, 저는 지금 두바이에서 아침 식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태양이 머리를 익혀버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오전 7시 25분입니다. 아, 이제 5분 좀 더 지났겠네요. 두바이에 계신다고요? 사업상 가신 걸까요? 아, 아직 중동은 조금 뭐라 그럴까. 관광을 하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빗소리니 그곳에서 하시는 일, 뭐 목표한 바 잘 이루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수공님은 지수님 마이클 볼튼 언제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진심을 다해서 부른다. 그 사람도 왠지 되게 진실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마이클 볼튼의 Lean on Me, 또 에밀리아 빅 빅 월드였습니다. 코파는 곰돌이님이 오랜만입니다. 청조기가 내 손가락 삐끗해서 해피송 들어온 김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를 그만 파셔야지. 6261님은 오늘 장마 기간 중에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는데 오늘은 비 중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 지수님의 해피송이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해피송이 마음의 우산이 되어보겠습니다. 꽃마리님, 오늘은 선글이 무스주 하셨는데 그럴 리가요. 오늘은 약간 이 청자켓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 청자켓과 어울리지 않나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보라 퀴즈는 우리말 퀴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두 글자의 이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것은 고대 중국의 관리를 종용하는 과거 시험에서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 위에 올려 눌러 보이게 한 관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작품이나 장면,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부분이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가리키는 뜻으로 확장돼 쓰이는데요. 여러 중에 단연 돋보이는 최고를 뜻하는 표현인 두 글자의 이것, 무엇일까요? 비교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압도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쓰는 두 글자의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와,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하고요. 장원 땡, 으뜸 땡. 자, 가장 인상적이고 압도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쓰는 두 글자의 이 말. 와, 진짜 이것이다. 요즘 뭐가 비길 데가 없다. 뭐 짱이다. 뭐 이런 것 좀 되겠지요. 복사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엄청. 자, 가장 인상적이고 압도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쓰는 말.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 위에 눌러 보이게 한 습관, 관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누르다라는 뜻이 있죠. 자, 정답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곡 바위나리님 크로스비 스틸스 앤 내쉬에요. Wasted on the way.

두 곡이었고요. 축축하지만 우산 들고 시장 안에 있는 돈가스 맛집에 가른다는 우리 바위나리님. 갈 때마다 웨이팅 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좀 사람이 없길요. 와 이거는 진짜 진심이시다 돈가스에 그죠. Crosby, Stills and Nash, Wasted on the Way 신청곡 띄웠고요. 또 로콜링님, 솔량이님, 필 콜린스의 You'll Be in My Heart였습니다. 아, 우리 빗소리님, 지금 두바이에서 아침을 맡고 계신 빗소리님이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으셨대요. 여기는 안전하고요. 귀국해서 청취율 조사 참여하고 복 받을게요. 하셨네요. 와, 진짜 멋지시다. 혹시 뭐 국제 보이는 라디오 보라 컨퍼런스 이런 거 없나? 저 좀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우리말 퀴즈, 이 두 글자 무엇일까요?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고요. 예전에 고대 중국에서 과거 시험 때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 위에 올려 눌러 보이게 한 관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러 중 단연 돋보이는 최고를 뜻하는 표현인 이 두 글자. 비교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압도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쓰는 이 두 글자 무엇일까요? 아, 탑 오브 탑인 거죠. 준호맘님 독보 아니죠. 숲속우주님 최고 아니죠. 1644님 수석 아니죠. 가수팬님 취권. 아, 멜랑꼬랑맨님은 앞뒤. 웅이님 조건 하셨는데 조건까지 나올 줄이야. 자, 가장 인상적이고 압도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쓰는 두 글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과 또 신청곡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5814님 신청하셨고요. 위얼그룹이에요. Substitute for Life.

너의 민기뉴님, 택배 내보낼 물건 2시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요. 오늘 선곡이 할 일도 많은데 넋을 놓게 합니다. 강제 휴식인가요? 하셨는데. 강제 휴식할 수 있으면 좋지요. 펜타토닉스의 Mary Did You Know였고요. 또 스윙 싱글스의 차오 벨라 차오, 안녕 내 사랑 안녕, 또 리얼그룹의 Substitute for Lif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닫을 시간인데요. 8992번으로 엑사일의 Kiss You All Over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 케어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만드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KDI는 경제동향 7호로에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조정되었으나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들어갔던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은 이달 진단에서 빠졌고, 수출은 반도체 등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반도체 수출 물량의 증가세는 조정됐으나 가격 상승세로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호조세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4.9% 증가해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 산업 생산 증가세를 뒷받침했고, 도소매업도와 숙박 음식점업도 부진이 완화되는 등 내수와 밀접한

0: 서비스업도 개선됐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KDI는 소비자 물가는 고유가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 하락에도 고환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점진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이심송심, 당청 동색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 친문 인사인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이현주 의원을 대상으로 음란 이미지를 합성해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당원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과 관련해서 모독성 문구를 포함한 합성 이미지를 게시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걸 생산하고 유포한 당원의 비상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게시물 게시자에 대해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2주기인 오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으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과 내각, 군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대거 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백 명 규모의 참배단 가운데 조용원, 정경택, 김성남 등당 비서와 박태성 내각 총리 등이 김 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 섰고 김여정 당 총무부장,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등이 바로 뒷줄을 구성했으며 김 위원장의 딸 주에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일성 사망일을 당과 국가, 인민의 최대의 추모의 날로 표현했는데 1년 전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로 표현한 것과 달리 올해는 민족을 당과 국가, 인민으로 대체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계의 함정 건조 설계 역량을 공식 타진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 RFI를 국내 조선사들에 보냈습니다. 이에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사의 전투함 설계 및 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했으며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 대해서는 두 회사의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세 개사가 회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서부 홍해 연안으로 원유를 보낼 수 있는 우회 수송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 습도는 92%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파랑파랑님, 비 오는 날 운동장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데 기분이 굿입니다. 감사해요. 하시면서 퀴즈 정답 출중 하셨는데 좀 오리무중입니다. 어디서 퀴즈 정답을? 그렇지만 우리 파랑파랑님 응원합니다. 우중 산책. 저희가 커피 쿠폰 전할게요. 예인파파님이 신청하셨고요. 앤 마리의 2002 해피송 2부 첫 곡이었습니다. 0020님은 비 온 뒤에 피어나는 물 한 개를 보고 있으면 신비롭고 몽환적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당하지요 하시면서 또 얘기하셨고요. 아, 샤이닝스타님, 오늘 선곡이 압권입니다. 덕분에 비가 와도 마음은 뽀송뽀송합니다 하셨고, 2133님, 지수님의 해피송은 타방송을 압권합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오답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 오늘 문제 가장 인상적이고 압도적인 부분,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 위에 올려 눌러 보이게 한 관습에서 유래한 말, 정답은 압권입니다. 압권은 글자 그대로 누를 앞자에 채권으로, 압권, 그 책을 누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답안지를 누르다, 그 의미에서 유래된 말이지요. 정답 압권 맞춰주신 분들 많으시고요. 우리 샤이닝스타님 1338690-0003-1702-1신호-1신 7204 또 4133-3690-5632 또 4958-센님 하늘바다 8721님 등등께 저희가 커피 쿠폰 전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커피 잘 사주는 누나, 이 해피송의 누나가 오늘도 커피 쿠폰 많이 뿌리고요. 다 소개하지 못한 분들께도 정답 알려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커피 쿠폰

0: 전하도록 합니다. 자, 이분은요. 오랜만에 초성 이행시입니다. 앞권의 이응, 기역입니다. 이응, 기역, 초성 이행시. 저부터 가볼까요? 뭐 간단하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고기 앞으로, 고기 앞으로. 이렇게 비가 오는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는 거죠. 자, 오늘 앞권의 이응 기역, 이응 기역 초성 이행시 기다립니다. 신청곡도 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이응 기역 초성 이행시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월평님, 장호항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경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권이네요. 삼척 여행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와, 우중의 바다. 그냥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커피 쿠폰 보냅니다. 늑대울보님, 유치수의 해피송 가장 듣기 좋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두 분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아, 우리 1657님 눌리스의 원티드였고요. 그리고 지리산님 나오키님 문경도련님 졸리나님 문베이 댄스밴드의 레인 또 의학생님 보니엠의 브라운걸 인더

Ring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응 그리고 또 기역 초성 이행시입니다. 5300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어깨가 쑤시고 무릎이 쑤시고 나이가 들어가니 여기저기 관절이 쑤십니다. 와 이행시는 훌륭한데 왜 이렇게 얘기가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태연님 아가씨 거긴 남자 화장실이에요. 아셨는데 아니 숱한 것들 중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셨을까요? 아가씨 같은 혹시 아저씨 아니었을까요? 그만하겠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건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봅니다. 옥수토박이님은 여기는 비가 무시무시하게 오는데 거기는 비가 오나요? 하셨어요. 아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서 다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아미고님 여기는 개인 독방이 아닙니다. 하셨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지나가자님도 아는 사이면 개인적으로 통화합시다. 하셨고요. 곱돌님 이응 기억 운동은 구경이 제일 재밌다. 그래서 365일 내내 우리는 다이어트 중. 왕서방님 어릴 때 기억나는 동창생이 있습니까? 지수님? 아 있죠 있죠. 제 동창 중에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친구가 핑클의 우리 이진 씨. 물론 그쪽은 저를 모르고 저만 아는 사이인 것 같긴 하지만 이제는 제가 더 활발하게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더 나은 거 맞죠? 그쵸? 그런 거죠? 1027님 이응 이병헌 기억 공효진 하셨는데 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저는 팝 DJ니까 우리 팝 가수들로 그중에서 오늘 해피송에 선곡된 가수들로 가보겠습니다. 이응 엔마리 기억 아 기억을 계속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기억 갈라 부르니 괜찮겠습니까? 갈라 부르니 아 그리고 우리 7002님은 유지수의 해피송 일주일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가 좋습니다. 하셨네요. 완벽한 선택 굿입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우리 작은 구름님 옆집에서 잠시 들렀는데 여기 말뚝을 막아야겠습니다. 선곡이 와 이리 좋노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기억 아 이응 기억입니다. 초성 이행시 부탁드리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9348님 피터 프램튼이에요. Show me the way.

2216님, 유지수의 해피송은 매직입니다. 기적처럼 우울함을 날려버리니까 하셨는데 우수한 내용의 이행시입니다. 구수한 커피 한잔 전할게요. 좋은 곡들이었죠? 슈퍼트램프의 로지컬 송, 또 스티브 밀러 밴드의 스윙타운, 또 피터 프램튼의 쇼 미더웨이 였습니다. 1785님은 이번 주 금요일이 제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잘 먹겠습니다. 하셨는데 얼렁뚱땅한 매력의 소유자 1785님 역시 구수한 커피 한잔 전할게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응기역 초성 이행시. 이쁜 하니님은 여행 가고 싶어요. 간절히 빌어봅니다. 해외여행을 하셨는데 여름휴가는 계획하셨나요? 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장마 끝나면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0003님, 어쩌다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가엽네요, 제 자신이. 왜 이리 구슬픈 이행시를 주셨는지.

2240님은 애인이 떠나버린 후에 고독한 나의 삶. 이게 비도 축축하게 내리는데 왜 이러세요 진짜. 6291님은 오늘이 금요일 밤이었으면 하셨어요. 와 진짜 압권입니다. 가장 공감이 가는 이행시. 저는 오늘이 금요일 퇴근길이었으면. 별빛지은님은 오늘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데요. 갑자기 겉절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면 저녁을 맛있게 해주라고요. 세상에다 세상에다. 오늘 같은 날에는 겉절이에 수제비도 좋고 칼국수도 좋고 와 겉절이 짱이다. 커피가 좋아님. 이제는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책을 접했는지. 가끔 마음의 양식을 채워야죠 하시면서. 와 가끔 책도 그렇게 접한다는 말씀 좋습니다. 키세라님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주관적인 자기님 날씨 때문인지 기분도 재력도 막 처지고 그래도 선곡 덕에 힘을 냅니다 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요. 억지로라도 힘을 내야 하는 날 그런 날에는 해피송이 짝입니다. 자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5678님 청하셨어요. 스윗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2313님. 지수님, 강원도 정선으로 1박 2일 직원 연수 마치고 관광버스 타고 귀경길입니다. 해피송을 다 같이 함께하니까 너무 반갑고요. 비 예보와 달리 이틀 동안 비 소식은 없었고요. 이제야 가는 길에 비가 오네요. 아, 정선이 있을 때 즐겁게 보내시라고 비가 안 왔나 봅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시고요. 또 해바라기님 셀레나 고메즈 앤더슨의 Love You Like a Love Song, 또 3288님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5678님 스윗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이었습니다. 아, 이거 이행시가 끝나지 않네요. 1381님이 여러분 캐나다 여행 가야 되는데 언제 출발해야 기름값이 내릴까요?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다녀오고 나면 그때부터 기름값이 내리는 겁니다. 일단 내가 갔다 와야지 그전에는 안 내려요. 기름값이 내립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6288님 오늘 퇴근하면 감자전이다 하셨는데 아 오늘 딱 좋다. 7167님은 오늘 저는 백혈구 증진주사 맞으러 병원에 갑니다. 어제 1차 항암치료 마쳐서 감사해 하고 있네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리스님, 제가 지난번에도 그 사연을 조금 늦게 주말에 소개했었는데 격하게 응원하고 또 사랑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 얼른 쾌차하시길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 또 비 오는 날 단골 곡이죠. 해피그님, 게리무어의 Still Got the Blues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경제신문지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31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고 잠시 뒤인 오후 1시 33분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오후 1시 4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407.41포인트, 5.32% 내린 7248.90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48.31포인트 내린 782.92를 기록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과 충남, 북, 전북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낮 12시 4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지역별 비상대응체계와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해안가 하천변, 야영장,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시 선제적으로 통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주민들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 등 당국의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해안가 하천변 등 위험

0: 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어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국조특위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떼어내는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핸드볼 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가 8.17 전당대회 당 대표선거에 천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일부 당권주자 측이 반발하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전준위에서 1차적으로 천호 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는데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법리 해석 등을 포함해 오후에 있을 전준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 투표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전 총리 측은 수용 입장을 보였으나 정청래 전 대표 측과 고민정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걸프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세척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 해안 레이더기지, 대한미사일 전력,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소형정 등 80개가 넘는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1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언제나 2시 5분 어떤가요의 놀러 심풍팔님 감사합니다. A면 첫 번째 트랙이에요. 모노예요. 넌 언제나.

0: 7월 8일 수요일 이봉규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모노였습니다. 넌 언제나 봉파는 언제나 어떤가요? 접속.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라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이사올입니다. 요! 뽀뽀뽀뽀뽀뽀뽀! 변함없이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어플에서 표준 FM 화면에 떠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에서는 이봉규의 어떤가요?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아주 반가운 문자가 도착했어요. 휴대폰 뒷자리 3664번님. 봉디, 이 번호 맞죠? 어제 봉디 방송 중에 이 번호로 전화가 왔어. 방송 듣고 있어서 안 받으려다가 앞번호 들은 게 기억나서 받았는데 봉디의 어떤 가요를 말했어요. 근데 조사하시던 분이 어떤 가요를 잘 몰라서 헤맨 건 안 비밀. 쭉쭉 우상향 되도록 다음에도 어떤 가요를 외칠게요. 고맙습니다요. 아, 오늘 방송 시작부터 스위스 축하사절단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664번님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인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봉팔님들은 지금 행동 지침이 하달된 걸 다 받으셨을 겁니다.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받으셔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방송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비가 내리고 있는 수요일 음악이 흐르는 어떤가요? 오늘도 A면은 봉팔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듣고 싶은 신청곡 받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뭐 먹은지 아세요? 뭐 먹을게요? 순댓국? 노노노. 아니에요. 오늘은 KGS를 먹었습니다. KGS. 콩국수. 지난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봉디가 오이 냉국과 콩국수를 안 먹는다고 알고 계실 텐데 이게 12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콩국수를 먹고 지금 오늘 먹었는데 제가 입맛이 변했나 봐요. 아, 콩국수가 이제 맛있죠요. 한 그릇 뚝딱 깔끔하게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비주얼은 아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이 아닌데 이거 아 너 텁텁할 것 같은데 하다가 먹었는데 어머 이거 뭐야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이제 다음번에 오이냉국입니다. 오이냉국도 도전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난번 약속을 지켰다는 걸 인증하고 싶었고요. 오늘 좀 꿉꿉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이렇게 콩국수 드신 봉팔님도 계실 텐데 무덥고 습하고 비가 내리는 이런 날씨 속에서도 야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봉팔님들 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에어컨이 웬 말이냐, 선풍기가 뭐냐, 몸에 이렇게 막 풀을 바른 듯이 끈적끈적이는 상태로 일한다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습도도 높아가지고. 그런 봉팔님들 계시다면 사연 남겨주십시오. 사진도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제가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십시오. 시원한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항상 무료인 거 아시죠? 이분 부르고 잠시 뒤에 우리 봉팔님들과 서통서통 하겠습니다. 광고 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또 자두의 의학세 역구의 역주적 왁세 오빠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최첨단을 다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A면 재생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A면은 자유롭게 우리 봉팔님들 이야기 봤는데 지금 밖에서 근무하시는 봉팔님들 꼭 문자 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2008번님이십니다. 2008번님 지금 혹시 듣고 계시는지요? 시옷 지읒 택배기사입니다. 여기 의정부인데요. 분무기로 뿌리듯이 비가 와요. 너무 습하네요. 저도 빨리 끝나고 콩국수 먹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트럭 내부에 오늘 꼭 배달해야 할 남은 물량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숨이 막힙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2시 23분인데 아직도 점심을 못 드신 겁니까? 아 이러다가 점심 겸 저녁을 드시겠어요.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드시겠어요. 이런 날씨에는 진짜 쓰러지십니다. 제가 콩국수 한 그릇 사드리고 싶네요. 2008번님은 시원한 커피 쿠폰 한 잔 우리 기사님께 보내드리고요. 저도 마침 저희 집에 시옷짓 회사에서 오늘 택배가 하나 오고 있어요. 아, 막 죄송하고 그럽니다. 마음이 이런 날에 이게 물량 너무나 많은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기 돌아다니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방금은 C사였고 이번엔 L사예요. 4840번님 L사 택배기사입니다. 인증샷 보내요. 요 조끼가요 오늘 젖었다가 또 살짝 마르면 다시 젖고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완전 찝찝굽굽. 우리 기사님도 챙겨드려야겠어요. 조끼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아 이런 때 진짜 몸살 납니다. 빨리 배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4840번님도 2028번님도 언제나 안전하게 다치지 말고 절대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시원한 커피 쿠폰 두 분께는 저희가 바로 배송해 드리고요. 콩국수 얘기가 나와서 우리 봉팔님들이 어머 봉디도 콩국수 먹는 어른이 됐네요. 축하해요. 어쩌다 어른님.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좀 어른이 된 듯합니다. 김치랑 조합이 좋던데요. 콩국수가. 그 콩국수의 약간 그 느끼함과 텁텁함을 김치가 잡아주더라고요. 오늘은 이 솔트를 넣어서 먹었는데 다음번에는 슈가를 좀 많이 넣어서 또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변주를 줘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편곡해서 먹는 맛이 있잖아요. 별나라 캔디님은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콩국수 먹고 와서 그런지 오늘 봉디 뽀샤시한 피부에 광이 나네요. 그래요? 예뻐요?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참고로 제가 지금 운동 중입니다. 티는 아직 안 날 거예요. 하지만 피부가 좋아지고 있어요. 엊그제부터 줄넘기를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줄넘기 1000개. 어제 줄넘기 700개. 땀이 범벅이 되도록 저녁에 뛰었어요. 이제 저도 운동 피플이 되는 거니까 우리 봉팔님들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제가 인별그램에 좀 살 쏙 빠진 얼굴로 다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잘생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 봉팔님들. 이제 놀릴 게 없는데. 이쁜 한이님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톡으로 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 양해도 없이 다른 약속이 생겼다고. 지인분이에요? 아니면 친한 친구예요? 그 관계부터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거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잠시 이 곡 들을게요. 신화입니다. 우리 시사, 엘사, 소리 질러! 오늘 하루도 으쌰! 으쌰!

0: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1: 이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마음들, 정말 이 노래와 우리들의 이 화끈한 여러 가지 웃음으로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우시죠? 더우시죠? 저희들 이 여러 가지

유재석, 타이거 JK, 윤미래가 함께한 퓨처 라이거 Let's Dance 재생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신화의 으쌰 으쌰였습니다. 우리 봉팔님들의 사연 조금 더 살펴봅니다. 두바이봉님이신데요. 아직 횡성입니다. 계곡에 가재들이 신이 났다요. 가재들 사진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죠. 그거 아시죠? 가재들은 일급수의 물에서만 사는 거. 환경 지표종입니다. 가재들도 1급 방송만 듣습니다. 횡성의 가재들도 소리 질러! 아, 이게 가재 소리예요? 가재들은 어떤 소리를 내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아이리스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수원 야구장 예매했는데 비가 8시부터 옵니다. 아우, 취소해 말어. 왕 고민 중인데 남편이랑 딸은 완전 기대 중인 눈치예요. 수원 날씨 한번 살펴봅니다. 실시간 수원 날씨. 현재 온도 25.5도, 습도 84%. 지금 딱 6시부터 비예보가 있네요. 강수량이 0.6mm, 0.5mm, 2mm. 이 정도면은 애매합니다.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경기를. 우천 취소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만. 저라면 일단 가볼 것 같아요. 일단 가보자. 나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이 오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 내 팀 응원하니까 일단 가자. 일단 가서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지 알아요. 1526번님은 헝가리에서 귀국하는 남편 모시러 갑니다. 신난다. 오늘따라 분기 목소리도 파바로티 같아요. 오늘따라가 아니라 청조라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청조라서 그래. 청조라서. 청조 아닌 때는 이거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청조라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아이디 에고님은 우연히 듣게 된 어떤가요? 너무 좋습니다. 음악도 즉규 다 좋아요. 일하면서 두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저기 맛집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 내서 한번 가봐요. 그 맛집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뭔가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고 식당 내에서 서빙하시는 직원분들도 서로 말하지 않아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원팀인 식당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밑반찬이 쫙쫙 깔리고 하나 딱 먹어봤는데 뭐야 여기 간 뭐야 왜 이렇게 딱 맞아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올라오면 이제 단골 되는 거죠. 그렇죠? 에고님, 저희가 밑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메인디시도 확실하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어떤가요?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14번님은 봉디 신랑 여름휴가가 이번 주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일주일 계획 없이 방콕해야 해요. 선풍기로 버티기에는 후텁지근하고 꿉꿉함과 땀의 끈적끈적함 속에 가스불 앞에서 음식 준비하네요. 그냥 지쳐요. 갱년기 열감 때문인지 땀도 뚝뚝 떨어지고 시원한 물도 마실 때뿐이에요. 신랑분의 여름휴가가 이번 주로 앞당겨져서 굳이 꼭 계획해야 됩니까? 그냥 한번 차 몰고 나가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처 없이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시절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모르지만 그냥 가보는 거예요. 핸들이 이끄는 대로. 어때요? 재밌잖아요. 지금 날도 더운데 가스불 앞에서 지금 음식 준비하면은 8714번님의 남편분 이거 사람 죽습니다. 푹푹 쪄요. 아 그냥 가보자고요. 원래 뭐 계획을 항상 하고 떠나시는 봉팔님이셔도 아 오늘만큼은 가보는 거죠 뭐. 오늘 떠나서 내일 돌아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돌아올 수도 있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변수가 있는 여행.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한번 떠나봐요. 비면 때까지 짐 싸가지고 우리 4시에 출발하기로 해요. 오늘 어디서 잘지 몰라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8714번님께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들을게요. 다이나믹 듀오. Go back.

G-Dragon 피처링 김유나 미싱유 재생해드렸고요. 그전곡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정인 고백이었습니다. 펑키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오늘부터 문어 금어기 해제되는 날이라고 컨디션도 별로인데 이 장비 저 장비 챙겨서 남쪽으로 낚시 갔습니다. 지금 남편분은 제 생각에 집 엘리베이터 타고 장비를 차에 놓자마자 갑자기 컨디션이 쭉쭉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한 가지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예,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분에게. 이거 약속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약속했어요 우리. 제가 지금 그 여수 해양경찰서에 이 문어 금어기 해제에 관련된 공지글을 보고 있거든요. 문어

주먹이 해제가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예요. 남편분께서 오늘부터라고 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낄게요. 하루 일찍 가신 것 같은데.

문어 금어기 해제가 내일부터 돼가지고 여수는 날씨 좋으면은 이 밤바다 보면서 거기 해상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거 타셔야 되고 야경 보러. 그리고 또 오동도 유람선도 타셔야죠. 여수에는 섬이 총 365개가 있습니다. 유람선 타면 또 눈이 즐거워요. 여수에서 꼭 먹어야 하는 게 있다면 문어예요. 문어를 먹어야 돼요. 문어. 문어 맛이 이제 내일부터 금어기 해제돼가지고 맛이 기가 막힐 거예요. 조개구이님이십니다.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신청하시면서 봉디 삼촌 내일 기말고사 마지막 날인데요. 수학이랑 사회 100점 맞게 응원해 주세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가 신청한 곡이 맞아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엄마가 듣고 싶은 곡을 신청했고 엄마가 바라는 점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내미는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의심 가는 사연이 좀 많습니다. 우리 친구 수학 사회 100점 맞으세요. 화이팅! 우리 아들의 올백을 응원하면서 우리 아들이 신청한 곡 듣겠습니다. 뭐 좋아할 수 있죠. 이혜린입니다. 늘 지금처럼.

선, 선, 점, 선, 점, 선, 선, 점, 선, 선, 점, 선, 점, 점, 점, 점. 청취율 조사인 이봉규의 어떤가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이에요. A면 마지막이요. 쇼니모님의 신청곡입니다. 플라워 고유진이 부르는 걸음이 느린 아이. 테이프 깔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이쇼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단전으로 1호선 전 구간에서 열차 지연과 불규칙 운행이 이어지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코레일은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운행을 멈추고 긴급조치에 나서 단전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가 다 돼서야 해당 구간 운행을 재개했는데 운행에 지장을 받은 열차만 38편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용산역 등 주요 역사에는 배차 간격이 길어진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크게 붐볐으며 대체 교통편을 찾으려는 시민들도 빗속에서 길게 늘어서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며 60여 명으로부터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넘기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278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해안을 한 바퀴 연결하는 총 연장 53.7km의 영종해안순환도로가 마지막 구간 개통으로 완성됩니다. 인천시는 영종해안순환도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미단시티 진입도로 1단계 구간을 오는 13일 오전 9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청라 하늘대교와 미단시티를 잇는 2.99km 왕복 2차로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디지털기기 과의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뇌파기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는 뇌파 측정을 통해서 집중력과 스트레스, 충동조절 상태를 분석받고 6주간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을 받게 됩니다.

0: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상담 결과는 AI 기반 과의존 분석 체계 구축에도 활용됩니다. 경기도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도내 유망기업 23개사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글로벌 투자사 10개사를 연결하는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기업 IR 발표와 투자 전략 공유, 1대1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경기도는 후속 상담과 투자 연계를 이어가며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이 제56회 경기도 공예품 대선 수상작 100여 점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여주시 성동우 작가의 목칠 작품 고유가 차지했으며 특선 이상 수상자 48명은 대한민국 공예품 대선 본선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수상작은 내일 시상식 이후 19일까지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특별 전시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오늘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몇 번일까요? 제 마음이 들렸다면 보내주십시오. 봉디와의 텔레파시. 요새 숫자는 물론이고 그 숫자를 보낸 이유까지 저와 제대로 통한 봉팔님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숫자가 일치할 수는 있으나 그 숫자를 왜 보냈는지, 왜 떠올렸는지 그 이유까지 갔다는 건 진짜 내 맘, 니 맘, 니 맘, 내 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동기화될 봉팔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보내는 텔레파시 숫자 잘 받아주시고요. 보내주실 숫자는 0부터 99입니다. 0부터 99 사이 1, 2, 3과 같은 한자리 숫자로 보내고 싶다면 앞에 0을 붙여서 0, 1, 0,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숫자는 1인 1숫자입니다. 여러 개 중복 안 돼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주시고 집계시간 안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3시 7분 현재 3시 8분부터 집계는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 시작이었어요. 이 기간에는 더블 당첨입니다. 이럴 때 다른 곳 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블 당첨인 만큼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 2등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 앤 콜라 치콜 세트를,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그 뒤를 이어서 보내주신 선착순 4분께는 커피 쿠폰을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 선물이 많아요. 우리 봉팔님들 텔레파시 지금부터 보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숫자는 바로 이거예요. 샷! 한 번 더 보냅니다. 한 번 더 샷! 샷! 제가 어떤 숫자를 텔레파시로 보냈을까요? 두 자리 숫자 3시 8분 10초 뒤부터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레인보우 열려있어요. 이어지는 트랙 듀스. 우리는 이런 문자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봉디 청조 기간인데요, 오늘 지켜보겠어. 내 닉네임 읽어주는지 안 읽어주는지. 고부기님 안녕하세요. 3시 8분부터 집계는 시작됐습니다.

일라파시 오늘은 더블 당첨 이벤트. 선착순 1, 2등에겐 치콜 세트,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그리고 4분께는 커피 쿠폰. 오늘은 총 10분께 푸짐하게 보내드립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수신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한 번 더 전송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잘 받아주세요. 텔레파시 전송. 수신 확인 눌러보니

안되겠어요. 뉴스가 나왔으니 욕도 갈 수밖에 없겠어요. 오늘 돌려돌려 번호판이고 뭐고 그냥 이거 꼭 들어야겠어요. 서태진 보이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차에서 운전 중이신 분들도 안전한 범위 내에서 볼륨을 올리고 떼창 준비하세요.

4154님, 4151번님, 8957번님, 3421번님, 쥐방울님도 모두 접수! 3시 15분까지는 이제 1분 25초. 1분 25초 남았어요. 이제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샵 112 메인보로 여러분의 00부터

3시 15분 접수는 마감됐고 듀스 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봉팔님들 제가 번호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 숫자 한 번에 공개합니다. 오늘의 텔레파시 숫자는 바로 24였습니다. 왜 24였냐? 그냥이요. 아무 의미 안 담았어요. 사실 의미 담았어요. 아니 안 담았어요. 자, 3시 8분부터 15분까지 24를 보내신 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찾겠습니다. H.O.T.예요. We are the future.

H.O.T. We are the future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자, 봉디와의 텔레파시 오늘 선물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쉽진 않네요. 숫자 중복 없이 저와 통한 봉팔님 오늘 더블 당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총 세 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치콜 세트 받으실 두 분부터 발표해드려요. 이분은 24가 고3 때 번호였대요. 아이디 내가 낸대님과 3765번님 치콜 세트 축하드립니다. 치콜 세트. 그리고 간식 세트 받은 한 분 도라희님 축하드립니다. MSKOH님은 내가 24할 때는 안 나오더니 오늘 딱 안 했더니만 24가 나왔어. 아휴,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없어. 우리 금요일에도 더블 당첨하니까 꼭 참여해보세요. 금요일에 우리 통해보자고요. 번호판과. 그런 중에 또 반가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7803번님 청조전화 받으셨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청조전화를 받으신대요. 와우, 비결이 뭔가요? 이제는 전화 받아도 감흥이 없다요. 그래도 그대창과 어떤가요를 말했어요. 그대창과 어떤가요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형제다. 피만 나누지 않았지 형제예요. 형제. 형제 방송 모두 언급해 주셨습니다. 인증사진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애정 듬뿍 담은 쿠폰 선물 7803번님께는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A면에서 남편 휴가가 한 주 앞당겨져서 이제 휴가를 못 가고 불 앞에서 지금 더워 죽겠는데 요리하고 계시다는 봉팔님 있었는데 제가 4시 이전에 떠나자고 말씀을 드렸고 피드백이 왔어요. 실제로 떠나신답니다. 8714번님. 딸들이 함께 따라간다고 해서 내일 새벽에 속초 바닷가로 무작정 떠나요. 제 속마음은 선업티 촬영지 해수욕장이에요. 쉿! 비밀! 내일 속초 날씨가 어떤가요? 내일 비가 안 오나요? 속초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바다 보러 가시는데. 내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비 예보인데? 그래요. 비 오는 바다 보는 것도 나름 낭만이 있어요. 어쨌든

집에서 탈출하신다니까, 도시 탈출하신다니까 제 기분이 덩달아 좋습니다. 그리고 A면에서 아까 또 엘사 택배기사님 소개가 돼서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너무 좋아서 흥분이 가시질 않아요. 신랑도 어떤 걸 듣고 있었대요. 사연 듣고 대박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신랑은 같은 회사 합정동에서, 저는 성산동에서 택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분 성함을 샤라웃 하셨습니다. 임성진 씨, 오빠 오빠 사랑해.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쭉 함께하자. 우리 부부 앞으로도 어떤 걸 잘 듣겠습니다. 훈훈합니다. 훈훈해요. 우리 임성진님과 4840번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하세요. 우리 혹시 남편분도 시간 되시면 문자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금어기 해제로 남쪽으로 문어 잡으러 간다고 하셨던 봉팔님, 그분 남편분도 이동 중에 어떤 가요를 듣고 계셨고 바로 지금 아내분께 그 당시 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내일 금어기 해제인데 오늘 떠나신다. 내가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거 아니야 여보야, 그거 아니야. 오늘 가가지고 이제 내일 새벽에 배 타는 거야 여보. 아이 봉디가 말한 거 믿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제가 장난기가 좀 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낚시하고 오세요. 자, 노래 가사 그림 퀴즈 이어갑니다.

피카소도 울고 반고흐도 눈물을 훔쳤던 저의 그림 노래 가사를 그립니다. 봉지의 뮤직 아트 노래 가사 그림 퀴즈. 여전히 알아보기가 힘들고 잘 모르겠고 대체 이게 뭔 그림인지 영 감을 못 잡지만 빠져들고 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제 그림에 푹 빠진 봉팔님들 많습니다. 이 코너를 이상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정수리 냄새처럼 말이죠. 보이는 라디오로 봉팔님들만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저도 다 보입니다. 수요일에도 보이는 라디오 어떤가요 방송 내내 열려 있고 이 코너 아무래도 제 그림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봉팔님들은 레인보우나 너튜브로 접속해 주세요. 매주 강조하고 있지만 제가 그리는 그림은 노래 제목이 아니라 노래 가사 한 줄입니다. 어떤 가사를 표현했는지 잘 보신 후에 이 노래 가사가 나오는 노래 제목과 가수 모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0초 주세요.

아, 오늘 힘들었어요. 불이 났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해보세요.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일단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가수와 노래 제목 모두 잘 맞춰주신 봉팔님 총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 준비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레드 선. WS501 듣습니다. 왜 하필 근데 선곡이 이거예요? 우리 봉팔님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PD 선곡이 이거 좀 갑자기 반전이네요. WS501 내 머리가 나빠서.

정답은 계속 오고 있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봉팔님들을 위해서,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봉팔님들을 위해서 오늘 퀴즈 초성 힌트 드립니다. 노래 제목이고요. 오늘 제목은 영어입니다. 세 글자. 히읗, 이응, 시옷. 히읗, 이응, 시옷. 세 글자요.

제야 후유증이었고요. 그전 곡 더블S01의 내 머리가 나빠서였어요. 자, 노래가사 그림 퀴즈 오늘 정답이 자르고 있고요. 아이디 코코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봉기가 못 그리는 건가 내가 모르는 걸까? 해설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꼬마 마녀님 맨날 등장하는 저 사람. 그 곡의 화자가 여자면은 그 여자를 그리고 남자면 남자를 그립니다. 정확하게 제가 일치하게 그려요. 그 화자를 분석한 뒤에 어떤 분들은 강아지가 아니냐 하는데 강아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저 귀 아니에요. 예, 머리예요. 머리. 긴 머리. 양옆으로 따는 거예요. 꽃길만 걸으리님 비스트의 뷰티풀. 사랑받는 여자님 채율이 모닥불. 자, 좋은 소재 하나 나왔어요. 모닥불 소재는 캐치하신 겁니다. 모닥불이 있어요. 도대체 저게 왜 있냐 저기. 캔디님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썰렁이님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 지금 하늘과 키가 작은 뭔가 지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선이 그려져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스위트하트님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 하늘바라기님은 GPT한테 그림 보여줬는데 귀로 너에게로 또다시 코요테의 불꽃 블로리아라고 하네요. 자, GPT도 제 그림을 해석하지 못하죠. 아직 AI는 따라오려면 멀었어요. 자, 그림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여성 화자가 있고 이 여성 화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이 선을 쭉 그렸어요. 그리고 이 선을 표현한 것이 오른쪽에 이것이 신문지가 있고요. 신문지. 신문지가 있고 신문지 제목이 CBS 노컷뉴스예요. 그 아래 모닥불이 있습니다. 뉴스 아래 왜 이 모닥불이 있을까? 왜 있을까요? 자, 오늘의 정답 들어봅니다. 오늘의 정답. Let me show you something. Girl, you ready? 4미닛이었어요. 핫 이슈. 오늘의 정답 여기 이슈.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 이슈.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노컷 뉴스. 특종에 강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는 CBS 노컷뉴스. 이 뉴스가 뜨겁게 불타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슈가 뭐야, 이슈.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슈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사회 어떤 문제 등에서 다수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이슈잖아요. 이 이슈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CBS 노컷뉴스 그 아래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뉴스 아래 모닥불로 타고 있는 거니까. 어때요?

뉴스가 뜨겁겠죠. 지금 바로 불 위에 뉴스가 있어. 뜨거운 이슈 CBS 녹화 뉴스. 그리고 곱하기 1 한 이유는 자 머리부터 발끝 하드 이슈 그리고 동그라미로 전체를 표현했습니다. 전체 에브리싱 내 모든 것 그리고 한 번 더 핫 이슈 곱하기 2. 핫 이슈가 두 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예요. 곱하기 1이었으면 핫 이슈가 한 번밖에 없었겠죠. 이 구간 완전하게 그렸습니다. 가장 먼저 맞춰주신 쭉님은 제 뇌와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258번님 늘 우상향을 기원해주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총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9783번님 신청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엔 꼭 이 곡이 들어와요. 버블 시스터즈가 부르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빅마마 브레이크어웨이 그정구 9783번님 바블 시스터즈의 아 바블이라고 했네요. 바블 배고팠나 봐요. 버블 시스터즈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재생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퇴근길에 빨간 장미를 실제로 사갈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생일이라 사갈 수밖에 없어요. 사가야만 해요. 생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편 봉팔님들 지나가다가 혹시 꽃을 파는 곳이 있으면 빨간 장미

한성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가 근데 또 왔습니다. 1766번님이세요. 어제 4시 넘어서 너튜브로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캡처부터 했어요. 간단한 조사를 시작으로 시간대별 즐겨듣는 방송 코너까지 깐깐하게 묻는 거 다 대답하고 6분 정도

시작이 좋은데 이 흐름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0010번님은 지금 환풍기만 도는 지하 창고 정리 중이신데 엄청 덥고 습하다고 안양에서 우리 노수관님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지하 창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리할 게 산더미예요. 지하 창고는 뭐 환풍기로는 그냥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라 더 습할 테고. 아, 오늘 0010번님도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커피 쿠폰 0010번님께도 보내드립니다. 0295번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날 이 곡 들으면 이 곡에 아주 깊게 다이브할 수 있습니다. 0295번님 신청하신 곡 우리들의 블루스의 OST 김현지입니다. 위스키 온 더 락.

0: 난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입니다. 이적 같이 걸을까?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피고

0: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한울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한울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5% 내려 이틀째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409.52포인트, 5.35% 내린 7246.79로 장을 마쳤고, 장중에는 6% 넘게 급락하며 7,1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수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닥 시장도 매도 사이드카가 함께 울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6.23포인트, 5.56% 내린 785로 마감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장중 800선을 밑돈 것은 10개월여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9.7원 내린 1,498.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 SDS의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노사협의를 사원 대표기구에 의존해온 삼성 SDS에 독자적인 단체교섭 주체가 생긴 것입니다. 노조는 공식 선언문을 통해 출범 단 하루 만에 동료들의 폭발적인 지지에 힘입어 기록적인 속도로 과반 노조가 됐다며 이로써 삼성 SDS 지부는 명실상부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고히 달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측도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내걸며 교섭 절차에 사실상 돌입한 상태입니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체불됐던 5월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상황으로 인해 2025년 12월 이후 매월 급여가 지연 지급되면서 6월까지 지연 지급된 급여의 누적 총액은 1,410억 원이라며 5월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는 6월 급여 332억 원만 체불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하던 홈플러스는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밀린 임금의 상당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에 접수된 스미싱 의심문자 가운데 금융거래 안내를 가장한 유형이 3건의 한 건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스미싱 의심문자 1,024건을 분석한 결과 금융거래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이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 개인정보 확인, 공공기관 안내, 택배 배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거래 관련 스미싱은 결제 승인, 환급금, 계좌 확인 등의 단어를 내세워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클릭하기 전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를 통해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대로 보름여 뒤 만료되면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의

0: 위반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 관련해 지난 6일까지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오는 9일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관세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비는 공평하게 세상을 적시지만 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젖어드는 신발을 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흙내음을 맡으며 오래전 기억을 꺼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든 마음먹기 나름. 그러니까 우리 회색빛 하늘에 기분을 빼앗기기보단 나만의 리듬을 즐기면서 유쾌한 에너지, 좋은 시간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요. 시큽니다. Good times.

0: 쉐이크의 Good Times,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공이비님이 맞아요. 비 오는 거 구질구질해서 좀 싫은데 파전에 커피 한 잔 좋아요 하셨네요. 그니까요. 비 오는 게 이거 뭐 비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그 비가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전에 커피 한 잔 즐기는 여유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파전에 커피 한 잔 이 조합은 신선하네요. 처음 봐요. 근데 꽤나 괜찮을 것 같기도. 왜냐면 그 파전의 기름진 느끼함을 커피가 이렇게 싹 가시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든 마음 먹기 나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바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제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얼른 받으셔서요. CBS 표준 FM 하효진의 라이키팝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널리 주변에 소문도 내주시고요. 파이팅!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차트 복권하는 날입니다.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면서 라이키팝 신나게 함께해 주세요. 아,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5: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0: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1: 대학교.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디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긴 블러썸스의 Found Out About You였고요. 스매싱 펌킨스의 1979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커피님이 이 스매싱 펌킨스 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매싱 펌킨스는 호박을 박살내는 것 또는 굉장한 끝내주는 호박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박살낼 만큼 굉장한 걸 의미하나 봐요. 그런 중의적 이름을 가진 미국의 록밴드 이름이에요. 90년대 락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또 전설적인 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셨네요. 오, 이런 의미가 있군요. 저 처음에 이 가수 이름 보고 스매싱 펌킨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든 이 이름일까 했는데 이런 의미가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이 입안이 헐고 혀 안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요. 피곤이 쌓였나봐요. 모처럼 여유있는 나만의 쉬는 날 비타민 받으면서 쉬엄쉬엄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어서오세요. 또 이번 주에 날도 흐려가지고 유독 더 피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잘 쉬셔야 됩니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잠도 많이 자고 물도 많이 마시고 여름철은 정말 건강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준호맘님이 마음먹기에 달렸죠. 맞아요. 날이 습하고 덥고 눅눅하지만 나름 비오는 날의 감성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죠. 라이키팝도 그 중에 하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밖은 덥고 습하고 눅눅하지만 라이키팝은 뽀송한 그런 기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김도윤님은 아주 어릴 적에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소나기가 와서 뜨거운 지열이 순식간에 식으면서 비에 젖은 흙냄새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비 오는 날 좋은 기억이 많아요 하셨는데 그쵸, 이 흙냄새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비 오는 날에 딱 아침에 집 그 문을 나서자마자 확 이 코로 들어오는 그 흙냄새가 있어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그 매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이렇게 막 비가 와르르 내리는 날은 조금 힘들다. 그래도 좋은 점들을 한번 찾아보자. 약간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 오는 날 좀 분위기 잡기 좋은 음악 띄워드릴게요. CBS 뮤직 차트 26위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이고요. 김미진님 청해주셨어요. 스티비 원더의 My Cherie Amour.

하효진의 라이키 팝. 노래에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20분께 아까 그 오프닝에서 파전의 커피

드신다고 하신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파전은 못 드리지만 커피는 드릴 수 있습니다. 20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차트 복권 규칙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올려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가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주시고 빠르게 한 번만 정답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노래 소개합니다. 이렇게 흐리고 습하고 더운 이 날씨를 신나는 리듬으로 이겨보고자 준비한 곡, Fits and the Tantrums의 Hand Clap입니다.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힌트가 필요하시죠? 자, 2026년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은 해인데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 이제 8강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드컵 하면 축구잖아요. 축구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반전이 45분 경기, 후반전이 45분, 이렇게 전반 후반 두 번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추가 시간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렇게 해서 총 몇 분간 경기를 펼칠까요? 45분 더하기 45분. 아, 다 드렸습니다.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반 45분 더하기 후반 45분.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Fits and the Tantrums의 Hand Clap 들었고요. Neon Trees의 Sleeping with a Friend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신나지 않았어요? 어, 오늘 차트 복권 노래 Hand Clap은 오늘의 정답 CBS 뮤직 차트 9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전반 축구에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더해서 90.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90이었어요. 6711님이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황당한 생각이 다 드네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직하게 힌트를 드려요. 90 정답입니다. 7260님 박수 치면서 더위 날렸어요. 선곡 좋아요 하셨는데 아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면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팬플루짱님 90분 근데 요즘은 연장까지 하면 120분이라고 하, 그러니까요 연장 뭐 추가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2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4082님 정답 90분이요 요즘

새벽에 축구 보느라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일하는 내내 병든 닭처럼 비실비실 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좀비 같다고 놀린다고. 아, 축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잠 좀 주무시고요. 빌버님께서 핸드클랩 이 곡 예전에 논산훈련소에 아침 6시 기상 나팔송이었대요. 어머, 그럼 약간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3786님이 땅 짚고 헤엄치는 이 느낌 좋아요. 정답 90분.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캬, 땅 짚고 헤엄치는 느낌. 제가 이제 다 드립니다, 여러분. 7198님은 90 아니면 내가 하디 딸이다. 아, 다행히 제가 그 어머니가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정답 92. 오늘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2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문국남님 청해주셨어요. 사라 바일리스의 Uncharted 그리고 김도윤님 신청곡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들어보자.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이었습니다.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인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던 이들의 이야기, 타오르는 신념 위에 쓰인 이름, 뮤지컬 박열입니다. 이 공연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드림사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마포극장님께서 오늘같이 따뜻한 날 시원한 겨울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하셔서 이 노래 한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웸의 Last Christmas 준비했어요.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비가 많이 온다는데 조심하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북 상주와 문경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맛비는 이렇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충청과 남부지역은 내일 밤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모레 오전에 점차 그치겠는데요. 특히 국지적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내일까지 이 지역으로 최대 2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도 50에서 100,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영남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열대야주의보가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 산재보험이

0: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연구실
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AI가 바꾸고 있는 노동시장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상균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전화.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경제적 본능 시작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필수 생존 전략을 알아보는 탐구의 본능 시간입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다시 설계하는 걸까요? 지금 기업들은 AI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자체를 AI 중심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김상

0: 윤 경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AI 도입해라. 네. 그리고 AI로 큰 꿈을 이뤄라라는 네. 게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모든 조직에서.
1: 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0: 학교에서도 그러는군요. 네. 네. 그러면서 시험은 AI는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교수마다 갔다. 정책에 달라. 저는 허용했는데 네. 허용 안 한 교수님들이 아직 더 많으세요.
0: 네. 아 그렇군요. 네. 교수 집단도 좀 보수적이지 않아요?
1: 엄청 보수적이죠.
0: 예. 그럼 AI와 관련해서 좀 접점이 많이 없는 분들은 확실히 네. 안 쓰시고.
1: 네.
0: 어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AI 아이디를 네. 이렇게 같이 써라 이렇게 나눠주곤 네. 하거든요. 아, 예. 그런데 다들 같이 쓰는 건 좀 그래요. 네. 하나씩 주시든가 네. 아니면 그냥 돈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시죠. 네. 이런 방식으로 가고는 네. 있어요. 네. 이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또 같이 쓰기 싫은가 봐요.
1: 이 같이 쓰기 싫은 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초창기에는 저는 이게 사람들이 자기 프라이버시 정보를 넣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맞는데
0: 네.
1: 더 깊게 돌아가 보니까 업무만 보는 사람들도 아이디 공유하는 걸 싫어하세요. 업무에는 프라이버시가 안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왜 싫어하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나의 사고 과정이 나타난다.
0: 아, 이 태스크를 예. 수행하기 위해서 AI를 네. 이용하는 나의 인지 수준이 인지죠. 딱 드러나는 건가?
1: 네. 보통 우리는 이제까지 결과물만 서로 공유했어요.
0: 네.
1: 이메일의 결과, 보고서 결과. 근데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얼마나 예를 들어 닥치듯 했는지, 얼마나 이상한 행동했는지가 다 드러나니까는 이거 너무 민망하다.
0: 아.
1: 또 어떤 분은 그 과정의 사고력이 나의 자산인데 그걸 내가 왜 공유해야 돼? 이건 나의 지적 재산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0: 그렇군요. 예. 그 본인들도 내가 이거를 쑥스러워할 거라고는 사전에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맞아요.
0: 그런 게 드러난 적이 없으니까.
1: 예.
0: 다 뇌 안에서만 있었던 맞아요. 일이니까.
1: 일부지만 이제 뇌를 약간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0: 내 뇌도 이번에 예. 처음 봤어 이거잖아요.
1: 예. 그러니까 내가 봐도 부끄러운데 이걸 남한테 어떻게 보여줘? 약간 이 생각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
0: 그게 상당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조차도 그럴 거란 말이죠.
1: 맞아요. 예. 교수들도 그래요.
0: 교수들도 그래요?
1: 예.
0: 교수님도 그거는 공유 안 하실.
1: 저 생각을 해봤더니 공유하기가 좀 껄끄러운 게 몇 개 있겠더라고요. 스스로 이건 너무 멍청한 사고방식이었는데 이런 거는 또 공유하기가 이제 민망하다는 게 드는 부분 대화기록이 있잖아요. 이제 지우고 싶은데. 얼마 전에 해봤어요 제가. 대화기록 한 30개 띄워놓고서 이걸 학교랑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공유한다고 하게 되면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몇 개 정도는 이건 지우지 않으면 공유하기 좀 민망한데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있더라고요.
0: 예. 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걸 또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순간 기업에서는 인지력 테스트를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도 학생들하고 시험 볼 때 뭐 지금 뭐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이걸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일부 프롬프트 내라고도 하고 너의 사고가 뭔지 거기서 짚어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입사시험에서 한 이틀 동안 풀 문제를 AI 써가지고 4시간 동안 풀라고 시켜.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0: 그렇죠.
1: 아직까지 하는 기업 못 봤는데 이거 충분히 해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예.
0: 두렵네요. 이걸 듣고 계실 이제 고용주들이.
1: 예. 또 저 때문에 많은 HR 부서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0: 근데 왜냐면은 정말 그럴듯한 게 사실 결과물만 봐서는 이제 네. 우연히 좋은 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변수를 걸러낼 수도 있고.
1: 회사에 사실 HR 부분에서 사람 뽑을 때 이제 적성을 보기 위해서 뭐 롤플레잉이나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들은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이건 잠깐 업무밖에 못 보는데 그 긴 시간의 사고를 다 열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0: 면접이 사실 그 목적을 위해서
1: 맞아요.
0: 도입된 제도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그걸 대체할 수가 있네요.
1: 네.
0: 무섭습니다. 그래서 당장 고용시장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힌트를 시작으로 우리가
1: 네.
0: AI가 얼마나 이 노동을 바꿀지에 대한 얘기를
1: 네.
0: 해볼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AI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 네.
0: 그러면 누구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 딱 집을 수가 있어요?
1: 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PwC 보고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두 쪽으로 나눴어요. 나눈 게 위에 집단은 상위의 프로페셔널 조직, 그다음에는 민주화가 될 수 있는 조직. 근데 민주화가 된다는 게 뭐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일정 수준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했던 직무야. 근데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죠, 진입이. 예를 들어서 엑셀이 없던 시절에는 그 복잡한 막 재무 계산하려고 하면 어려웠던 건데 엑셀이 기본 시트가 있어. 신입사원이야. 너 모르지. 입력만 해. 입력하고 이렇게 수식만 조금 바꾸면 된다? 알려주면 하루 비워 살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이것처럼 뭐 상담 업무, 법과 관련된 업무, 회계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민주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PwC가 얘기하고 있는데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군.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업무만 AI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게 일의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미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굉장히 혼자서 여러 개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버는 프로페셔널 쪽으로 갔고 1분은 원래 작년 기준으로 연봉이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0: 그거 갖고 AI 돌리는데 실천 못 주지 이런 시장도 많이 생겼습니다.
1: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저숙련 노동자들은 다 없어질 네. 거야라고 네. 했는데 그 저숙련 노동자들도 약간 급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또 저런 게 있어요. 뭐 유명한 저희 분야에서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가 모라베개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저런 거죠. 인간이 봤을 때 되게 어려운 걸 AI인 잘하고 인간이 봤을 때 되게 쉬운 것 같은 건 AI인 못한다.
1: 빨래 개기 이런 거 절대 못한다.
0: 네, 쉬운 거. 데이터의 문제예요. AI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갖고 학습한 건데 우리가 빨래개기는 인간이 매일매일 저도 하는 거지만 그걸 데이터화 시킨 사례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런 거 하는 기업들이 많이 쏟아지긴 했는데 어허.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빨래개기는 데이터화 영역이 아예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인간이 했던 것 중에 복잡한 체스, 바둑 이건 수많은 데이터가 누적됐다 보니까 인간을 이기는 사례가 나왔던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쉬운 걸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문제고 데이터가 이제 한 작년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해 보면 이제 인도의 방갈루르 지역에 핸드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미국에 보내주는 공장들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도 이제 시간과 양의 문제다 보니까는 모라베개 역설도 좀 깨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1: 데이터화가 좀 불가능한 암묵지로만 이루어진 영역이라고
0: 네.
1: 말할 게 있나요?
0: 물산, 상사들이 하는 업무들이 있죠. 개인의 영업망, 문서화되지 않은 수많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은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이것도 데이터화 시켜서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을 이제 데이터화 못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화 안 하려고 하는 사람과 플랫폼 조직의 약간 힘겨루기인 것 같아요. 저는. 예.
1: 진입장벽을 만들려고 하겠군요. 네. 이를테면 상대 표정이라든지 상대 바디랭귀지라든지 네.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0: 네.
1: 그 순간의 공기를 캐치해서 나름대로 하는 의사결정
0: 네.
1: 이런 건 진짜 데이터화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0: 거기 되게 재미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근데 지금 보면 AI 가지고서 협상이나 네. 그런 거 하는 솔루션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데이터는 학습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통하는 거냐 하면 표정이나 분위기는 못 보지만 인간이 놓치는 수많은 뒷단에 문서화된 데이터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벌충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1: 아하.
0: 근데 이런 부분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표정 분석이 지금 굉장히 사실 잘 됩니다. AI가 인간의 감정 분석이. 근데 그런 기능이 이제 협상에 쓰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는 충분히 가능하죠.
1: 아, 알겠습니다. 예. 뭐 네. 5년 안에 초급 일자리 50%가 사라진다. 근데 왜 지금 제가 보수적인 조직에 있어서 네. 그런가요? 교수님도 보수적인 네. 조직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 정도 변화를 느끼진 않거든요, 사실.
0: 아, 네, 네.
1: 이건 어떤 갭에서 오는 거예요?
0: 직군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교수 쪽을 보면 사회 초년생을 뽑는 건 아니다 보니까 교수 채용은 별 문제가 없는데 흔히 젊은 층을 많이 뽑던 직군 중에 하나가 개발 쪽.
1: 개발.
0: 뭐 디자인.
1: 디자인.
0: 그다음에 전문 상담직이 아니라 뭐 텔레마케터나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직군들에서는 이미 영향이 많이 갔어요. 개발 직군을 보게 되면은 대중이 오해할 수는 있는 게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세다고는 하지만 인간 개발자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어디에 필요하냐면 바이브 코딩을 했던 거를 디버그를 하거나 큰 시스템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 능력이 높은 사람이 본다라고 했죠.
1: 버그를 잡아낼 줄 알고 네.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니까.
0: 네. 단순하게 기본 코딩이나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었던 코더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인데 이들은 필요가 이제 없겠다는 게 대부분의 개발 직군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일단 개발자들 신입사원 채용을 아예 안 하는 회사 생겼어요. 뽑긴 뽑지만 공채로 안 하고 특채로만 뽑거나 아예 경리적 뽑는 회사도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때 토큰 비용을 경력 있는 개발자들한테 더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 뭐 이게 답은 안 나왔지만 보통 네. 1년 넘게 이 작업을 해보니까 이게 더 효율이 높은데 라고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 그렇게 예. 얘기를 해요.
0: 네네.
1: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뭐 경력자를 좀 배제하는 분이라고 했을 때 AI가 대체하는 분이라고 했을 때 야 그거 얘기 안 된다. 다시 그냥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래 하는 사례들도 좀 있었거든요.
0: 있어요.
1: 뭐 포드라든지 뭐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좀 다시 정반 합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0: 그 사례에서 이제 약간 오해하면 안 될 포인트가 뭐 네. 포드도 그렇고 클라르나도 그렇고 제조회사건 금융회사건 간에 다시 사람을 덧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1: 네.
0: 그들이 처음에 어떤 전략을 핀 거냐면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로 대체를 시키면서 사람의 숫자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1: 뭐 아니면 도 전략을
0: 아니면 도 전략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책임이나 미세한 아직 데이터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 탐지 이런 것들이 AI가 안 되다 보니까 결함이 발생했던 거여서
1: 네.
0: 완전히 AI를 빼고 다시 사람을 넣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리가 필요하구나 휴머인드 루프가 휴머인드 루프를 구축하기 위한 그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원래만큼의 인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1: 업무 분장이 제대로 잘 된 상태에서는 확실히 초급 진입하는 네. 사람에 대한

0: 니즈가 줄은 건 확실하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1: 제가 최근에 봤던 저희 학교 뭐 이민 게시판에 짤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학생이 이제 자기 열 군데 넘게 면접 떨어졌다고 올린 게 있는데 자기가 기업의 인재상을 이제 간파했대요. 기업의 인재는 새로 도전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열정 에너지가 높은 20대 후반을 찾는 게 맞다. 이것까지 자기가 된대요.
0: 네.
1: 근데 문제는 경력이 30년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기업이 원하는 게 솔직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네. 당장 기업은 딱 이 시점만 놓고 보면 최적의 효율성을 낼 수 있겠죠. 네. 30년 경력을 가진 자를 네. 중심으로 돌아가면 네. 팔다리는 그냥 AI 쓰고.
1: 맞아요.
0: 그러면 5년 뒤, 10년 뒤는 어쩌겠다는 생각이에요?
1: 아, 참 이게 안타까운 포인트인데 저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본 그 산업군이 법조시장이에요. 법률. 초급 변호사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5년 뒤에 이 회사를 이끌 시니어들은 어떻게 키우시려고 하는 거냐. 뭐 자조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5년 동안 아꼈던 비용으로 다른 회사에서 땡겨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럼 그 회사는 또 어떻게 그렇죠. 사람을 만들겠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혼란기죠. 나는 어디서 내가 출발할 수 있는 5년치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0: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5년 뒤, 10년 뒤에는 대체 없다.
1: 근데 경력 사다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그래도 좀 좋은 징후가 보이는 건 뭐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 학교나 전공란을 안 보고 그러니까 안 쓰게끔 하는 기업들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너를 평가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전공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평가의 포션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너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깊게 분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AI 면접 시스템이나 AI 검토 시스템 도입한 기업들이 이걸 뺐을 때 좀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인간이 AI한테 그런 분석당하는 슬픈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역량을 뭐 대학 하나, 첫 직장 하나의 타이틀이 아닌 내가 진짜 오랫동안 노력했던 시간의 총합으로 한번 세상에 약간 겨눠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도 읽힙니다.
0: 모든 기업이 그게 제조든 금융이든 네. 뭐 전 영역에 걸쳐서 AI 네. 사용이 이제 보편화되고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된다면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환영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AI를 잘 다룬다라는 것도 계량화가 되나요?
1: 계량은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하고 일을 해보면 기업들이 이제 AI 토큰 비용을 막 쓰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금 ROI 관리가 안 되거든요.
0: ROI란?
1: 예.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토큰을 예를 들어 1년에 뭐 2억 썼어. 2억 원 썼어. 2억 원 써가지고 학교가 얼마나 좋아졌는 건데
0: 2억 이상은 좋아져야지. 네, 이런 그렇죠. 게 있어야 되는데.
1: 기업 같은 경우에 뭐 몇십억씩 쓰는데 올해 50억 집행이야. 그러면 뭐 회사에서 50억이 어디서 나온 걸까? ROI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가장 기업이 먼저 보는 거죠. 50억이면 사람 50명 적게 쓴 거냐? 이렇게.
0: 그렇죠.
1: 근데 또 그렇게만 보면 안 되다 보니까는 이게 체크가 좀 어려워요.
0: 알겠습니다.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라는 것은 계량화는 어렵지만 모든 직업군에서 통용될 수 있는 AI를 잘 다루는 기초적 능력이라고 네.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 이 사람이 AI를 쓸 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0: 목적.
1: 예, 크게 이제 이 분류할 때는 자동화랑 증강으로 분류해요. 자동화는 네가 원래 네 시간 써서 하면 되는 거야, 3시간.
0: 네.
1: 근데 네 시간을 10분만 써서 AI 결과물이 나왔네.
0: 네.
1: 이건 자동화의 영역이에요. 회사로 예를 들면 가장 이걸 많이 하는 게 뭐 문서 번역 업무나 회의록 쓰는 업무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원래 3시간 썼는데 만약 기자님이면 기사가 이만큼 나올 수 있어.
0: 네.
1: 근데 이거보다 AI 써가지고 막 여러 번 퇴고하고 고치고 데이터 분석해서 바꿨더니 조회순위 만족도가 훨씬 더 3배가 올라갔어. 이건 증강이에요. 증강.
0: 부분이군요. 증강은. 네.
1: 그 사실 AI 잘 쓴다라는 거는 초반에는 우리가 자동화에만 매진했는데 엔트로픽 보고서만 봐도 전체 그 클러스터 사용자 중에 한 3분의 1 가까이는 자동화에 매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직 내에서 성과를 높게 평가받는 분들을 보면 증강에 집중하는 분들이 훨씬 더 성과를 고위 영역으로 받습니다. 결국 잘 쓴다라는 거는 자동화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자동화보단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낼 수 없는 성과, 같은 경력이나 비용으로 낼 수 없는 성과를 AI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사람. 이게 더 앞으로는 잘 쓴다라는 평가에 맞습니다.
0: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제가 일단 굉장히 나는 조직에서 굉장히 성과를 엄청나게 내서 승진을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네. 업무량을 최대한 줄이고
1: 네.
0: 내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1: 많죠.
0: 분은
1: 예.
0: 많죠. 사실은. 예. 듣고 계신 분들 네, 많을 거예요.
1: 네, 저도 듣고. 많은 사람이 생각나네요. 예.
0: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은
1: 네.
0: 다른 사람들이 낸 똑같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1: 네.
0: 증강의 그 효율을 사용하여 10분의 네. 1만 일하고 네. 똑같은 결과물을 내고 90%는 나를 위해 쓴다. 사우나도 가고.
1: 이미 제 주변

0: 요인도 보면 회사에서 AI 정책이 대부분 모호한 조직이 많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3대 AI 쓰게 다 허용은 됐어요. GPT, 제미나이, 클로드. 근데 뭐 작년 이맘때로 돌아가보면 회사에서 AI 교육은 계속 시키는데 AI 못 쓰게. 교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결정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책이 모호하다 보니까는 어떤 직원들을 보면 회사에서는 AI를 본인이 몰래 써. 그래서 일을 줄였어. 남은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거 딴 거 하는 겁니다. 자기 책을 보거나 쉬거나.
1: 그렇죠.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0: 네, 근데 이거 보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일을 얘한테 맡기고 내가 시간을 줄여두면 당장 행복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내가 사회인으로서의 나의 커리어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걸까. 나의 직무 역량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갉아먹고 있는 게 이 부분에서도 보입니다.
1: 그러니까 AI 하면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딱딱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사실 그 내밀하게 또 AI와 얘기를 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네. 개인적인 상담.
0: 아, 그렇죠.
1: 누구한테 말하기 좀 쑥스럽고 예.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내밀한 정보를 굉장히 데이터화하는 우리의 AI의 네. 그 습성으로 봤을 때 뭐 나의 배우자보다 네. 나의 친한 친구보다 네.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상황 네. 이런 것도 많이 벌어지겠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와 관련한 서비스와 상품들도 많이 나오겠죠. 뭐 네. 이미 영화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허라는 영화 같은 네. 거. 허황되지 않다.
0: 전 지금도 이미 돌아간다라고 봐요. 그 모델 자체가. 왜냐하면 미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AI 챗봇 서비스가 캐릭터닷 AI라는 게 있고요. 네. 국내 청소년들은 공부할 때는 GPT를 많이 쓰는데 전체적인 접속 시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타라는 서비스가 이제 1등이거든요. 근데 제타가 공부하는 앱은 아니에요.
1: 뭐 하는 앱이죠?
0: 들어가면 자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가상의 친구들.
1: 가상의 친구들?
0: 가상의 친구들입니다. 어머나. 뭐 교회 오빠 땡땡이, 뭐 일진 여고생 땡땡이.
1: 그럼 제가 그 친구의 캐릭터를 제가 부여하는 거예요?
0: 이미 그 캐릭터 만드는 작가 시장이 있어요. 아. 작가분들이 캐릭터를 설계해놓게 되면 드라마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처럼.
1: 아.
0: 내가 들어가면 처음에 무료고 또 대화하다 보면 일정 추가적인 비용을 내면 걔랑 롤플레잉을 할 수가 있어요. 걔가 마치 그 드라마 작가들이 보여주는 장면 묘사도 해줘요. 장면 묘사를 보고 또 그다음에 대화를 이어가고. 이게
1: 내 취향은 아니다.
0: 아니, 그건 단정하실 수 없어요.
1: 아, 그래요? 들어가면 쏙 빠지나요?
0: 들어가면 쏙 빠집니다. 얼음도 빠져요. 이게 왜냐? 그래요? 소설 읽을 때 보면 이게 텍스트로만 뭐 좀 장면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하는 거에 따라 신이만 만들어져. 굉장히 매력적인 서사 구조예요, 이게.
1: 거기다가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네. 수트 같은 것까지 만들어지고 네. 감각, 오감까지 연결되면 네. 정말 좋겠네요.
0: 그렇죠. 그거 하다 보면 생기는 이제 이슈가 나한테 가장 편한 대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95% 이상 이미 AI를 썼다라고 하고 있고
1: 그래요?
0: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어가는 사람도 20%가 넘어섰어요, 이미. 성인들만 봐도 이게 심리 상담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 그런 건 이미 한국인들이 되게 웃긴 게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잘 안 만나는 사람들이고 한국인은 뭐 배우자나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들보다도 의존하는 존재로 AI가 저는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예.
1: 그 아까 AI가 갉아먹고 있다라는 표현을 네. 잠깐 쓰셨는데 이런 거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0: 우리가 뭐 TV 상담 프로그램 보면 그런 자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담자가 와가지고 연예인과 상담을 해. 그럼 밑에 뜨죠. 이건 이 내담자의 주장일 뿐입니다라고 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게 AI하고 상담을 할 때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만 AI는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럼 나는 정말 이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 전달하고 있는 거냐? 아니거든요.
1: 그렇네요.
0: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일부만 얘기하는 거고 그것만에 대해서만 우쭈쭈 상담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또 마저마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나 친구는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1: 그쵸.
0: 이런 상담의 깊이나 포괄성에 대해서 사실 지금 AI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1: 위험하네요.
0: 네, 위험하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피지컬 AI까지 이제 합쳐지면 정말 인간관계는 정말 굉장히 협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겠자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인간 사람 말고 또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살아있다라고
1: 좋아하고.
0: 느끼는 뭐 반려동물 또 반려동물을 본딴 로봇형 반려동물도 시장이 중국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꼭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야만 될까라는 질문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1: 그런데 지금 사실 AI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안 혹은 이제 위로가 네. 인간다움, 인간성, 네. 인간만이 네. 할 수 있는 무언가는 굉장한 강점이 될 거야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거랑 조금 상충되는 얘기 아니에요?
0: 우리는 인간다운 거를 찾는데 때는 그 인간다움이 갖고 있는 약간 원한 부분이 있죠. 거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슬프다고 느끼는 게 제가 기업 대표들한테 많이 시키는 미션 중에 하나가 기업 대표들이 뭐 조직원이 몇천 명이면 만 명이 넘어도 되게 외로워하세요. 그 외로움의 본질이 뭔가 열어봤더니 과거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회식도 하고 뭐 하면서 자기 얘기를

0: 한이했어요. 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 상대방 어떻게 바꾼 거네. 이제 요즘에 조직 대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조직이 커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응어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AI 가지고서 자서전 시키는 과제를 많이 줘봤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1: 그래요.
0: AI가 인터뷰어가 돼서 나의 삶을 정말 중요한 삶처럼 바라면서 계속 물어봐줘요. 계속 얘기하고. 저는 이게 되게 좀 웃었던 게 어떤 대표님이 자 이걸 2주 연속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다가 저는 이거 하루만 해보라고 했던 건데 근데 2주 동안 할 얘기가 있어요 대표님 했더니 솔직히 할 얘기가 끝이 안 난대요.
1: 무궁무진하구나.
0: 그러니까 정말 외롭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 만나고 소셜미디어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되게 매우 매우 인간적인 감정인 외로움조차 네. AI가 해결해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인간적인 무언가에 매력을 그리고 경쟁 우위 네. AI 대비 경쟁 네. 우위의 성질로서 갖고 가고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것도 회의적이에요. 네. 이를테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네.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면서 바디 스킬이라는 표현을 네. 쓰더라고요. 이를 운동, 스포츠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어 그거 괜찮네. 내 딸도 이제 운동선수로 키워볼까? 이런 네. 생각도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과연 사람이 한다고 그것을 더 즐거워할까?
0: 네.
1: 사람이 발레하는 모습을 로봇이 발레하는 모습보다 더 멋있고 매력적이라고 인정할까 우리가 계속?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교수님
0: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흑백요리사에 우승했던 분이 만약 식당을 해. 그분 식당은 30만 원 내고 6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분을 똑같이 학습한 AI 휴머노이드는 당장 내일 5만 원만 내고 와서 먹을 수가 있어. 식사는 백종원 씨가 봐도 눈 가리고 먹으면 몰라. 똑같아. 어떤 걸 선택할 거냐.
1: 밸런스 게임 너무 처참하네요.
0: 이 얘기를 해보면 네. 또 젊은 층, 특히 이제 소득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을 경우 당연히 후자를 간다고 그래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결국 휴머,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산이긴 한데 몸의 기술이 나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건 괜찮은데 이걸 경쟁 측면에서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앞다주 좋다라는 거는 특정한 예술이나 스포츠 영역이 아닌 이상 좀 점점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이거는 예.
1: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네. 몸을 가지고 AI와 경쟁하겠다라는 생각은 접어두겠습니다. 일단.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그래도 나름의 네. 자산으로 삼을 네. 수 있는 그래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네. 남아 있나요?
0: 당연히 이제 나의 몸은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이니까 잘 챙겨야 되는 건 맞는데 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왜 끌리냐 하면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나를 보라 보면 부족함이 되게 많고 상대방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부족한 게 있지만 여기 저 자리에 있구나.
1: 네.
0: 거기서 경외심을 느끼고 인간적인 끌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AI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전력, 반도체, 데이터 센터 돌아가는 거고 늘 완벽한 얘기만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은 만결성에 끌리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게 힘에 끌리는 거여서 그 힘은 아무리 나랑 똑같이 생긴 기계가 나와도 대체가 안 됩니다. 전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뭐 교수님 어떻게 해서 뭐 교수가 될 거 어떻게 논문 냈냐. 야, 나도 논문 처음에 냈을 때 15번 떨어져가지고 교수 공부건 다 포기하려고 했었어. 근데 와이프가 마지막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논문이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1: 스토리가 완성됐다.
0: 네. 근데 AI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결국 전 위로라고 봐요. 위로.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제가 이번 학기 학생들한테 냈던 과제가 요즘에 리포트를 내도 자꾸 AI로 해오니까 300명 학생한테 15초짜리 쇼츠를 찍어오라고 했어요. 쇼츠는 15초인데 질문만 하나 달아오라고 했어요. AI 시대 인간이 품어야 될 질문 하나, 장면 하나.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만족스러웠던 답변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이 만들어 온 게 친구 생일 파티 한 걸 찍어왔고 네. 내 친구의 생일을 AI가 축하해 줄 수 있을까. 이걸 담아왔어요. 멘트나 뭐 메시지 노래는 AI가 더 현란하게 할 수 있겠죠.
1: 그렇네요.
0: 하지만 너무 공허한 거죠.
1: 소름 돋네요. 네. AI가 만드는 새로운 세계와 조직 안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게 뭔지는 계속 고민해야 되는 삶을 네.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본능 김상균 경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0: 안전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피로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뉴스룸.
2: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72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 속에 다시 불안해진 중동 전황이 배경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나토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토와 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졌던 결박 도구가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해당 사건 수사팀장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을 펼쳤다가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와 KPN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아, 또 눌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6: 토익은 해커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8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장마와 함께 우리 증시에도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어제 하락장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5% 넘게 급락하며 검은 수요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 소식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하락 후 상승 다시 하락까지 오늘 코스피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피였습니다. 하락장이었던 어제보다 5.35% 내린 7,246.79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3% 넘게 하락하면서 7,300선까지 밀려난 코스피는 이후 반등하는 듯 했다가 매도세가 다시 커졌습니다. 오후 1시 31분에는 코스피 시장에, 2분 뒤에는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AI 산업 등 반도체가 정점을 찍고 투자 속도가 둔화할 거라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

0: 의 반도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낙폭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투톱도 큰 폭으로 떨어져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6%, SK하이닉스는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이 장 막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3천억 넘게 사들인 반면 기관과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5% 넘게 하락하면서 10개월 만에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0원대에 거래를 마쳐 5월 말 이후 처음으로 1,500원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1: 오늘 주가 급락의 한 원인은 미국 이란 간 불안한 휴전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습에 대한 보복에 나서자 이란도 중동의 미군 시설을 겨냥해 반격하면서 양측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권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상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내 80여 개 군사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기지와 통제소 등을 제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도 전격 처리하며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두 나라는 방공망을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 충돌로 평가됩니다. 양국은 당시 60일 동안 휴전 상태에서 후속 협상을 진행하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완전 재개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선 공격을 계기로 양측이 다시 무력으로 맞서 협상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까지 철회해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다시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부리면서 중동은 다시 휴전 이전의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신우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나토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 무기 개발부터 생산, 운용까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방산 포럼 기조 연설을 통해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장의 승패를 가르고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일이 억제력의 본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토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첨단 기술 공동 연구와 함께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4: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3: 이 같은 제안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나토와 조달 기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나토 동맹국은 아니고 파트너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토와의 군수,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5: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3: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약속도 새로 하게 됐습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지만 나토의 가장 큰 현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인 만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후보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정치부 김태헌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김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선호투표제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볼까요?
6: 네, 그동안 민주당 당대표는 결선 투표를 통해 선출했습니다. 여러 후보들 가운데 한 명에게 투표를 하게 한 뒤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를 놓고 결선 투표를 다시 하는

0: 방식이죠.
1: 네.
0: 그런데 이 결선 투표 대신 도입한 것이 말씀하신 선호 투표입니다. 그 선호 투표제는 처음 투표할 때부터 1, 2, 3위를 골라서 선호도대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1: 예, 한 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들을 두고 선호하는 대로 그 등수를 매기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 물론 선호 투표제에서도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2차로 2순위까지 집계를 해서 득표율을 배분해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1: 네.
0: 그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재투표 없이 한 번만에 바로 당선자가 확정되는 거라 비용, 시간 면에서 더 효율적인 겁니다. 또 결선 투표를 준비하는 사이 후보들끼리 이합 집산 등으로 표심이 왜곡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준희, 즉 전당준비대회위원회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어제 결정한 겁니다.
1: 네네.
0: 연임 행보를 걷는 정청래 전 대표도 이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어제 했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일제히 당원 당규 위반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1: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권 경쟁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고민정 의원과 아직 선언하지 않은 정청래 전 대표까지 4파전입니다. 김 전 총리와 송 의원 두 사람은 친명 후보로 분류되고 고 의원은 친문계 후보입니다.
1: 네.
0: 이렇게 친명 후보가 두 명이다 보니 선호 투표를 하게 되면 친명계 두 후보가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김민석 전 총리 지지자건 송영길 의원 지지자건 2순위에 정청래 전 대표를 적어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겠죠. 친명표의 경우 순서 차이만 있지 1, 2순위에 친명계 후보 2명을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했고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조승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철회하든지 당원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전준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던 정청래 전 대표도 오늘은 당원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보탰고요.
1: 네, 그 주장대로 실제 당원당규 위반이 맞습니까?
0: 아, 그건 해석이 좀 갈립니다. 민주당 당원과 당규를 살펴보면요. 그 당원 25조와 당규 66조에 당대표는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 사항을 당규로 정한다고 나옵니다.
1: 네.
0: 이 선호 투표를 두고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주장과 결선 투표의 한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1: 네네. 친명계 쪽 반응은 어떤가요?
0: 아,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선에서 김 전 총리랑 송 의원이 끝에 가서는 연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선호 투표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정청래계 반대 때문에 민주당은 전준희에서 선호 투표를 재논의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또 친명계가 반발할 것 같은데 한동안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0: 예.
1: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은 오늘 출사표를 냈죠?
0: 네, 송 의원은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옐로카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심 송심. 당청 동색이라면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이 양극화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정당이라면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뭐 결과적으로 두 후보 모두 현재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1: 네.
0: 최고위원 경선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출마 회견에서 낡은 여의도 문법을 깨고 선명한 혁신을 이끌겠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고요. 김영호, 박선원, 이건태 의원 등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헌 기자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졌던 결박도구 케이블타이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가운데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담당 수사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광주 CBS 정유철.

0: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하려 할 때 사용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 장윤기 차량에서 사라졌던 이 케이블 타이가 어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2: 하실 말씀 없으세요?
3: 혐의 인정하십니까?
1: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그제 A경감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장윤규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과학수사대가 도착하기 전 정식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광산경찰서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을 넘긴 경위와 수사 상황 유출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 의혹 그리고 주요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은 경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정유철입니다.
0: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정다운 기자입니다.
4: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도중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를 응원 구호로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입니다. 이효준 배재고 교장은 재심 신청 기한인 오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배재고 교직원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의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재고 학생 선수들을 만나 사과를 받고 화해한 광주일고 측은 어제 징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규현 광주일고 교장입니다.
5: 어제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서 배재고 야구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와 지도자,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지난 6일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한편 배재고는 문제의 응원구호들을 선창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 회부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는 동조 학생을 추가로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0: 이러한 조롱 응원 논란이 속히 수습되면 좋겠지만 청소년들 사이 혐오 표현은 심각한 수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베 용어나 지역 비하 표현 등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었는데요. 김지은 기자가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6: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구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취재진이 만난 학생들은 이런 혐오 표현이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강동구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입니다.
7: 저희보다 좀 어린 애들이 더 많이 써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단어라든지.
8: 전라도를 좀 비하하면서. 전라디언?
6: 학생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도 대부분 장난처럼 웃어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일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건 알지만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7: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쓰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학생들의 혐오 차별 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는 교사가 89%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SNS를 통한 혐오 표현 확산과 교권 약화로 생활 지도가 어려워진 현실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가 혐오 표현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부와 사회도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0: 학생 수는 줄었는데 교육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세금 수익이 고정 비율로 배분되는 교육 교부금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바뀌어야 할까요? 유지되어야 할까요? 오늘 열린 찬반 토론의 주요 내용을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육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했습니다.
1: 연동 구조를 뒀을 때 그 경직성으로 인해서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0: 기획처는 교구분 배분 체계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17.4% 정도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76.7%

0: 공용유아와 고등 평생교육도 중요한데, 이런 교육 수요를 기존의 초중등 교육 재정을 재분배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교원 3단체가 재정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공교육 재정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는 등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교육교부금 개편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설치가 간편해서 이동식 에어컨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6개 제품을 비교해 봤더니 4개 제품은 기본 구성품만으로는 실내 온도를 24도까지도 낮추지 못했습니다. 김광일 기자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의 냉방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창문의 본체를 고정하는 창문형 에어컨과 달리 방 안에 본체를 두고 배기 호스로 더운 공기를 창밖으로 빼내는 제품입니다. 소비자원은 실내 온도를 35도로 맞춘 뒤 에어컨을 24도 강풍으로 틀어 얼마나 빨리 온도가 내려가는지 확인했습니다. LG전자 제품은 26분대, 이파람 제품은 36분대에 24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플럭스와 보국전자, 웰템, 한일전기 등 4개 제품은 5시간이 지나도 24도까지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 나은수 팀장입니다.
3: LG전자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은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가 부족하여 외부의 더운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었습니다. 4개 제품은 장시간 작동 후에도 실내 온도가 24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 단열재를 보강하고 창문을 고정해 다시 시험하자 이들 4개 제품도 41분에서 58분 사이에 2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소음은 평균 53데시벨로 비슷한 면적의 벽걸이형 에어컨보다 약 9데시벨 높았습니다. 한달 전기요금 부담은 제품별로 38,000원에서 42,000원 수준이어서 소비자원은 냉방 성능과 소음, 창문 틈새 단열재 제공 여부를 함께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
5: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5: 일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1: 네.
5: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과의 종전 MOU 있잖아요. 이게 지금 끝났다고 생각한다. 협상을 원치 않는다라고 발언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권신호 기자 리포트 들으셨을 텐데 현재 이제 국내 증시에서 애프터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고 있고 유가도 현재 5%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서로 지금 공격을 다시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1: 네,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5: 네.
1: 자, 두 번째 소식은요?
5: 국민연금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까지 딱 3개월 동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려 190조 원에 가까운 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89조 5,7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1: 네.
5: 이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분석인데요. 효자 종목은 역시 예상하신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이 두 종목의 주식 가치가 2분기에만 151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1: 네.
5: 전체 늘어난 금액의 약 80%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특히 그 SK하이닉스는 상승세가 무서웠는데요. 3월 말에 43조 원대였던 평가액이 지난 6일 기준으로 125조 원을 넘어서면서 무려 190.3%라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연금이 가진 국내 주식 중에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55.7%까지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미래에셋증권, LG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네이버 등은 손실이 좀 컸습니다. 지금 시장이 7월에 접어들면서 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리밸런싱에 따른 매도 물량에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5: 다가오는 7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초복인데요.
1: 네.
5: 그 올해 복날에는 삼계탕을 집에서 끓여 먹는 게 이득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전문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 물가 정보가 전통 시장에 가서 닭고기 그 영게 그리고 수삼, 찹쌀 등 이 삼계탕 4인분 재료비를 조사했더니 35,26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인분으로 치면 딱 8,800원입니다.
1: 1인분에 8,800원.
5: 네. 네. 이 준비하는 집에서 해 먹는 재료비
1: 네.
5: 재료비가요. 작년보다 2.8% 정도 싸진 금액인데 마늘이나 대파 같은 재료들은 작년하고 비슷한데

0: 찹쌀 가격이 23% 넘게 이렇게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밖에서 사 먹는 우리가 삼계탕, 그러니까 식당에 사 먹는 삼계탕 가격은 올랐는데요. 5월 그 서울 기준으로 하면 한 그릇의 평균 18,154원입니다. 네.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는 삼계탕 한 그릇 값이면 집에서 두 그릇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셈입니다.
1: 네. 마지막 소식 짧게 볼까요?
0: 북중미 월드컵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월드컵 8강 그 대진이 다 짜여 있습니다. 스위스가 콜롬비아 승부차기 끝에 4-3으로 누르고 8강에 막차 합류했고요. 그 아르헨티나,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도 3-2로 극적인 역전승으로 이집트를 꺾으면서 8강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8강에는 유럽 6개국과 남미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오늘도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북서부와 전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더 활성화되면서 내일은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집중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도 국지적으로 시간당 20에서 50, 충청도와 호남 지역의 경우 최대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충청과 호남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도 50에서 100,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열대야주의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면 서울과 청주, 광주, 대구 24도, 경산, 포항 25도로 영남 지역 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27도, 강릉 28도, 청주 30도, 광주 31, 포항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2026년 7월 8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안종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1377 누르고 3번.
6: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7: 1377 누르고 3번.
6: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0: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진짜 여당을 만들겠다. 송영길 전 대표와 구민정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전당대회 출사표를 오늘 던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한판 인터뷰에서 바로 만나고요. 박덕흠 국회 부의장 흠집내기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장동혁 당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하면서 당대표를 제명하고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지는 노크아웃 대련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판 승부 방송 5주년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원 상당의 키링을 드리는데 CBS가 특별 전시 소리 역사가 되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LP 모양의 예쁜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로 NFC 태그를 하면 한판승부 유튜브로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한판승부 청취 인증샷 방송 5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 10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만원 상당의 예쁜 키링 LP 키링을 드리겠습니다.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IMCO.
6: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9: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에어렉스

0: 식탁으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4: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연일 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당대표 출마 선언하신 분이 두 분인데 인천 연수구갑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출마 의견 직접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오늘 공식 출마 선언하셨는데 오늘 많이 바쁘셨습니다. 머리도 이발도 깨끗하게 하셨는데요.
5: 네, 그렇습니다.
4: 예. 당대표를 사실은 이미 한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5: 네. 뭐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아마 다시 또 그분도 출마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4: 맞아요. 예.
5: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축구팀 이번에 남아공과 하는 걸 제가 미국에서 봤는데 예. 미국 갔다가
4: 예.
5: 홍명보 감독 너무했지 않습니까?
4: 그렇죠.
5: 아, 1대0으로 치고 있는데 오히려 수비팀을 보강하고 공격수도 배치하지 않고
4: 예.
5: 손흥민도 활용하지도 않고 예.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 감독이 히딩크라면 저렇게 했을까? 저는 꼭 1대0으로 먹은 느낌이거든요. 예. 남아공 축구처럼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즉각 감독과 이거 체제를 교체하지 않으면 예. 저는 총선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시면서 뭐랄까 홍명보 감독을 바라보는 그런 분노를 느끼셨다.
5: 그런 심정입니다.
4: 아, 그렇군요. 뭐부터 그럼 제일 먼저 바꾸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이?
5: 아니 일단 제가 오늘 2030에 대해서 예. 2030 없이 2030 없다.
4: 아하.
5: 2030년 정권 재창출 어렵다. 이것을 표현한 건데요.
4: 예.
5: 우리 정말 이 꼰대 정당.
4: 꼰대 정당.
5: 저도 이제 6862 벌써 됐습니다만.
4: 예.
5: 그렇게 20, 30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로남불을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아하, 네,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5: 우리가 가장 큰 게 조국 사태로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잖아요.
4: 예.
5: 왜 자신들의 잘못은 그냥 합리화하고 상대방만 공격을 하느냐. 잘못된 것들은 바로 우리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4: 예.
5: 그래서 우리 20, 30대의 마음을 끌어안지 않으면 이게 선거용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주역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민주당을 떠나면 어떻게 나라가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겠습니까?
4: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실 때도 그 초반에는 이제 의원님 함께 하시는 의원님도 소개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30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네. 또 사진 찍혔던 것 같습니다.
5: 네.
4: 아, 그러면 우리 대표님만의 우리 의원님만의 2030을 이해할 수 있는 뭐랄까요? 품이랄까요? 어떤 측면에서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5: 아무래도 제 아들 딸들이 이제 지금 2030 세대 아닙니까?
4: 아 그런가요?
5: 저는 네. 이제 아들 딸들과 그 어렸을 때부터 항상 대화하는 친구처럼 예. 대화하는 아빠였다고 생각합니다.
4: 예.
5: 아, 그래서 그들의 친구들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선거 때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정원호 후보를 찍어야 될지 아빠 결정을 못 하겠어. 설명이 안 돼. 설득을 시켜봐.
4: 오늘 오전에 장르만요에 대해서 같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5: 예, 그렇습니다.
4: 그러니까 따님이 민주당 후보로 선뜻 못 찍겠다 이런 말씀까지
5: 그렇습니다.
4: 했다.
5: 예.
4: 그랬군요. 이제 김민석 전 총리도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한다. 요 발언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청래 전 대표도 아니 지금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말한 것 자체도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송 대표님도 정청래 전 대표를 바라보시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습니까?
5: 자기 정치를 다 허주 안 한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4: 예.
5: 그 말은 정청래 의원 말이 맞죠.
4: 아 그런가요?
5: 자기 예. 정치를 다 하는데 문제는 그 자기 정치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한 거잖아요. 그 자기 정치 내용이 전체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같은 방향으로 일치되면서 하는 자기 정치냐 아니면 그것과 배치되는데 자기 개파 이익을 우선했느냐 이에 대한 그 지적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면으로 비춰질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후보 등록이 되면 예. 후보들 간 토론을 통해서 검증이 될 거로 봅니다.
4: 아, 토론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지금은 그렇고.
4: 알겠습니다. 이심송심 당청 동색을 언급하셨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5: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송영일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한 겁니다.
4: 예. 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만찬을 했던 게 대표님이셨죠?
5: 그건 NCND입니다.
4: 긍정도 부정하지 않겠다. 두 분이 만나신 걸로 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5: 아, 그래도 뭐 그건 제가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4: 아, 그 대통령과의 대화를 했다 네. 안 했다 인정하는 것도 또 아니다.
5: 네, 그렇습니다.
4: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이 이제 친청계로 분리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오늘 만약에 본인,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출마선 오늘 했다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또 정청래 후보가 자기 정치한다 비판했을 거 아니냐. 근데 송영길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고민정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아무도 두 사람한테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 안 하고 있다. 예.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자기 정치 비판이 부당하다. 또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더군요.
5: 방향이 같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4: 아, 그런가요?
5: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네. 출발하실 때 안 했잖아요.
4: 예.
5: 그거 이제 귀국하실 때 한 게 아니고.
4: 예. 예.
5: 그리고 또 제가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티르크에서 고생하시는 대통령에 대한 박수부터 또 중간에 올리고 했습니다.
4: 예.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5: 모르겠어요.
4: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전준위에서 그 결선 투표가 아니라 선호 투표제가 도입됐다라고 해서 이게 논란인데 지금 이제 친정청계 의원들이 이제 반대였어요. 이게 불리하다 우리에게 그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 이게 또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당원 당규 위반입니까?
5: 저도 변호사인데 네. 봤을 때 결선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예. 결선 투표 등
4: 예.
5: 등이 붙어 있고요.
4: 아.
5: 이 결선 투표라는 개념에 선호 투표제가 포괄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 아, 결선 투표 안에
5: 아, 그러니까 선호 결선 투표가... 투표를 본 투표와 통합시킨 게 선호 투표제잖아요. 왜냐하면 1등, 2등, 3등을 다 써서
4: 예, 예.
5: 2등을 나눠주는 방식은 어차피 결선 투표로 둘로 나눌 것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해서 하나로 통합시킨 게 선호 투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4: 예.
5: 결선 투표 개념에 포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7월 2일 날 11차 당무위원회에서 문정복 의원, 조승래 의원, 고민정 의원, 소위 친청 친문 의원들이 다 당무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의결한 게 따르면
4: 예.
5: 후보자가 당대표 3인일 때는 예. 선호투표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4: 아, 선호투표는 문구가 정확히 있습니까?
5: 정확히 있습니다.
4: 아...
5: 그 제가 아까 예. 보여드렸지만.
4: 예. 한번 들어주세요.
5: 아, 여기 잘 안 보일까요?
4: 아, 잘 안 보이나요? 네. 예, 아무튼 이거, 문자를 보고 계시는데. 예.
5: 다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4: 선호투표라는.
5: 저는 이 지금 가지고 지금 고민정 의원, 조승래, 문정복 의원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4: 예.
5: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 아하, 그렇군요.
5: 이게 이미, 보일까 모르겠네요.
4: 예, 11차 당무위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예. 이 선호투표라는 단어가 이미
5: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선호투표 실시
4: 아하.
5: 라고 아예
4: 정확하게
5: 예, 정확하게 문구가
4: 아하.
5: 7월 작년 7월 2일 11차 당무회 결정이 됐습니다.
4: 그래서 예, 예.
5: 작년 8월 2일 날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가 나왔는데
4: 예.
5: 그때는 후보가 두 분이었기 때문에 선호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4: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선호 투표제가 뭐냐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최하위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투표자에 적힌 2순위 후보에게 표를 다시 배분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5: 예.
4: 그러니까 모든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탈락한
5: 그렇습니다.
4: 최하위 후보자가 이제 그분을 찍은 분 중에 2등이라고 찍은 그 사람에게 표가 더 배분되는 방식.
5: 그렇습니다.
4: 근데 그렇게 배분해도 만약에 또 과반이 안 나오면 그다음 또 최하위 투표자를 탈락시키고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5: 안 나면 3위.
4: 3위. 그죠? 3위.
5: 3위 투표까지 나오면 다 나오게 되죠, 과반.
4: 아, 이게 3위니까.
5: 예, 이게 3명이 이제 결선에 나가는 거니까요.
4: 예.
5: 마지막 3등 후보의 2순위 투표를 나눠서 과반수가 되면 끝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3위. 이렇게 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렇지.
4: 예.
5: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죠, 구조상. 3명이 한 거니까.
4: 예, 예. 근데 정청 후보 측에서 왜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게 당 지도부를 이신 분들인데 그리고 다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분 조승래 의원이 그 회의 당무회에 참여했다면 조승래 의원이 당 사무총장을 같이 입은 지도부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실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5: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에 없었는데 이 당무회는 제가 받은 문건상으로는 이렇게 돼서 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은 그 계엄 당일에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어디 있었는가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청계 의원, 친정청론계 의원인 이성현 의원이 감기약 때문에 주무셨다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뭐였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 있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계엄 당일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CCTV 저도 봤는데 그 국회 담장 넘는 장면이 있었고 김민석 전 총리가 그리고 국회 안에 급하게 뛰어들어가는 장면도 CCTV에 공개가 됐고 들어가는 장면 시간대별로 다 기록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 옆에 투표 전 1초 전에 자리에 앉았다 이 얘기 이제 본인이 하면 다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관련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5: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예 투표에 참여 안 한 것도 아니고 바로 1초 전에 급히 달려온 것을 보면
4: 예?
5: 그 해명이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는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5: 그 말은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능한 그 사람의 해명을 선의로 해석해 주는 게 서로 동지 간의 관계 아닙니까?
4: 맞습니다.
5: 그렇잖아요. 아니, 지난번 전라북도도 김관영 도지사가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무슨 동조하는 행정조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고발을 했어요. 시민단체가.
4: 맞아, 기억납니다.
5: 그때 이원태 후보가 계속 김관영 후보를 공격을 했고 근데 김관영 후보는 바로 발생하자마자 30분 후에인가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위헌정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실무자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 일부 뭘 문건을 할 수가 있겠죠.
4: 공무원들은?
5: 공무원들은. 그냥 그 기계적 시스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 걸 가지고 같은 동지인 김관영 도지사를 내란에 무슨 동조한 것처럼 모는 것은 상당히 대장동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4: 대장동 하면 또 이낙연계. 생각이 나고.
5: 그렇죠. 그렇죠.
4: 이낙연 전 총리가 생각이 나고.
5: 그때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컬럼을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무슨 지역 신문 뭐 편집장이 쓴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가 받았으면서 확산이 된 거죠.
4: 근데 오늘 이제 뉴스공장에서는 또 그 김보주 씨가 그 김민석 총리에 향해서 이낙연의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취재 질문을 했습니다.
5: 거꾸로 거꾸로.
4: 그러니까 어떤 총리 일을 하고 당대표를 한 이후에 또 당대표 한 이후에 대선주자로서의 길이 순탄치 않아 결국 안 됐지 않냐.
5: 그런
4: 결국 그 코스로 가지 않겠냐라는 취재 질문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5: 받아들이시나요? 그거야 김민석 후보한테 물어볼 저한테 뭐.
4: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이제 전당대회 부각된 이슈가 적통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송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통.
5: 적통 논쟁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때 장례식장에 정청래 후보 참석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2009년 5월 23일 날 대통령 그 비극적 소식을 듣고 바로 저는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밤을 새웠거든요. 근데 그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중국에 계셔가지고 다음 날 오셨다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다 깨끗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날 왔냐 그 다음 날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던 지몬미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들인데 누가 노무현의 대통령의 무슨 키즈고 뭐 적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쓰지 말자라는 취지였고. 오히려 제가 한미FTA 이야기를 했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외로웠잖아요. 그때 한미FTA 추진할 때 우리 지지 세력이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가 좋아서가 아니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한미FTA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그걸 뒷받침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정청래 후보가 제일 앞장서서 한미FTA를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오히려 그건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적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따진 게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4: 후보님께서도 이제 그래서 그런 이 취지를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 가시밭길 혼자 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외려

0: 보십니까?
1: 그렇습니다.
0: 왜 외우라 보십니까?
1: 너무 혼자 그걸 다 짊어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뭔가 좀 힘을 나눠서 그거를 당 같은 데서 조금 해줘서 짐을 덜어줘야 되는데
0: 예.
1: 오히려 짐을 보태고 있는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인천광역시장을 안 해봤으면 이걸 몰랐을 거예요.
0: 예.
1: 제가 시장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당시 한 7조 원의 부채가 있었고
0: 예.
1: 제가 하루에 그 이자를 10억씩 물면서 아 이러다가 부도난 중소기업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알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힘들었거든요.
0: 예.
1: 근데 그런 고통을 일반 시의원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권자가 된다는 것의 고통. 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느끼는 하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때 관세 25% 했을 때
0: 예, 예.
1: 정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우리 국가 경제가 왔다 갔다 할 그런 중대한 순간에 얼마나 고민을 하겠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토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 가신 거잖아요.
0: 예.
1: 이번에 캐나다 카니 총리가 TKMS한테 지금 독일한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줘버렸잖아요.
0: 예.
1: 우리
0: 잠정.
1: 한화가 엄청 예. 노력을 했는데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논란이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토와의 그런 어떤 국가안보의 상호 무기의 상호 운영성을 높게 평가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아, 이 유럽과의 관계를 잘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가셨다고 보거든요.
0: 예.
1: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왜 가느냐에 대해서.
0: 예.
1: 이런 하나하나 결정에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국가 이익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인천시장을 한번 해보고 그 위기의 순간을 넘겨봤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이해가 된다 이거죠.
0: 그렇군요. 그래서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고민을 너무나 이해하시기 때문에
1: 예.
0: 대표가 되시면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
1: 예, 그것도 그렇고 제가 사실 제 정치 인생에 이재명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간을 경험했잖아요.
0: 예.
1: 당대표 때도 그렇고 지역구도 그렇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평론가들이
1: 예.
0: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 후보님께는 드리기 죄송스러운 단어지만 페이스 메이커다 예, 예.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1: 예.
0: 그 말씀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십시오.
1: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
0: 예?
1: 상황이. 그런데 이제
0: 예?
1: 어차피 후보로 저 출마 선언한 만큼 이제
0: 예? 예,
1: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당원에 대한 도리이고
0: 예.
1: 또 선호투표제가 도입됨으로써
0: 예.
1: 사표 방지 심리.
0: 아하.
1: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 세력이 서로 싸우다가 정청래 후보가 다시 되는 거 아니냐.
0: 아하.
1: 이런 이제 걱정을 덜어준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0: 예.
1: 최선을 다해서
0: 서로
1: 하면은 오히려 3자가 싸울 때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0: 예. 예.
1: 그러면 선호 투표를 통해서 좀 더 지지가 많은 2차 투표를 많이 받은 분이 당선될 예.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런 의미에서.
1: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표 방지 심리나 뭐 분열의 그런 우려는 없어졌다. 오히려 자유롭게 세 사람 중에 누구라도 찍고.
0: 당심이 잘 반영이 되고.
1: 예. 네. 그리고 뭔가 좀 아쉬운 거는 2번을 찍어주면 되고.
0: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호 투표제가 잘 도입됐다. 취재 말씀이십니다. 자, 근데 보안 수사권 문제 이게 지금 막판까지 큰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인석 전 총리 역시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아,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게 이제 경찰 수사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검찰의 보안 수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문제에서 아, 당대표가 되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1: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중수청이 출범이 아직 안 됐잖아요.
0: 10월 1일.
1: 네. 예. 중수청이 출범되면 저는 많은 이 경험이 많은 수사 검사들을 유인해서
0: 예.
1: 수사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수청을 통해서.
0: 예.
1: 지금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경찰 관련된 예. 지금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던 거 아니에요?

0: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수사 그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그걸 커버를 해 보는데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수사팀을 교체해야지.
1: 아하.
0: 교체하거나 교체 요구권.
1: 아하.
0: 그다음에 징계.
1: 아하.
0: 징계 청구권.
1: 예.
0: 거부했을 때.
1: 아하.
0: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야 될 것이다. 어찌됐건 우리가 수사와 공소를 분리해단 대원칙을 세운 만큼 옆에 바람구멍을 주지 말자는 게 지금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당에.
1: 예.
0: 그래서 일단 김민석 총리도 거기 동의한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정치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쟁하지 말으라는 거죠. 좀 숙의를 해야 될 문제잖아요.
1: 예.
0: 이게 사실 경찰한테 맡겼을 때 이러한 이번 장윤기 사건인가 이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막아낼 건지를 고민해보자는 건데
1: 예.
0: 이걸 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려고 그러냐고.
1: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미 크게 우리가 공소청, 기소청을 분리하고 공소 또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까지 하는 걸로 다 정리를 했잖아요.
1: 예.
0: 엄청난 개혁을 한 겁니다, 지금.
1: 예.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김민석 후보랑 지난 월요일 날 대화를 했을 때는 이제 차기 총선 앞도 인재 영입이라든지 굉장히 확장 전략을 많이 취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 하시던데
0: 예.
1: 우리 후보님 공약 보면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고요.
0: 예.
1: 뭐 주가 누락이 방지법, 지명직 최고인 두 명을 2030에 임명하겠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0: 예. 네. 그렇습니다.
1: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은 어떻게 치르실 예정이신가요? 당대표가 되시면.
0: 예. 제가 총선 승리 송년기념이 주요 슬로건이 되기 때문에
1: 예.
0: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이 정청래 당대표 처지에서 모든 걸 경선에 붙인다. 이 언뜻 보면 좋은 거 같지만은
1: 예.
0: 이 경선 자체가 형식화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더 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경선의 룰과 이것의 언론조사 기관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다 확보돼야 되고
1: 예.
0: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를 5대 5로 뽑는다 그러면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잖아요. 1인 1표를 강조했는데 여론조사하면 샘플이 한 500샘플 많아야 적게는 2, 300샘플로도 결정을 해버려요.
1: 예.
0: 그럼 한 예를 들어 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권리당원이.
1: 예.
0: 여론조사 500명하고 만 명이 똑같이 취급되는 거잖아요. 1인 1표라고 했는데.
1: 예.
0: 그러면 이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로 데이터를 다 공개를 안 해요. 그 시스템 오류가 또 발생을 했어.
1: 예.
0: 전라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공정성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 된다면 여론조사 기관 전부 공개하고
1: 아.
0: 모든 당원들이 볼 수 있게
1: 예.
0: 그리고 로데이터 값 다 공개하고
1: 아.
0: 투명하게 해야 된다.
1: 예.
0: 그리고 우리 당비의 수입 지출 과정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AI를 통해서 바로바로 당원과 공유되고 정책 제안들이 피드백이 되는 그런 AI 기반의 디지털 민주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그동안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청 대표 체제에서는 어떤 거
0: 잘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1: 그런데 민주당이 그래도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중요한 두 축 중에 하나인
0: 네.
1: 그 전통이 있는 정당인데 그런 그치. 부분에 있어서 왜 실수를 범했을까?
0: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까지 공개하면서 투명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1: 예.
0: 우리 당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만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투표하실 분들 한 말씀 전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사실상 권위주의적이고 보수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1: 예.
0: 유럽도 거의 히틀러를 추종하는 독일 대한당이 모 지방에는 40% 이상의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유럽도 우경화되고 있지만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정권이 개헌선을 확보했습니다. 3분의 2성. 뭐 푸틴, 뭐 시진핑, 김정은 뭐 말할 것 없이 그쪽은 이제 그런 체제였고.
1: 예.
0: 미국도 저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소중한 리버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이걸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경제나 정치면에서 할 수 있는 문화면에서 김구 주석이 꿈꾸는 아름다운 문화 강국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와 있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재명 정권 4년 남은 기간을
1: 예.
0: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이 이것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1: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0: 전당대회 출마하셨다라는 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추사평론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0: 네, CBS 박종현 판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 자, 오늘도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김민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누구예요?
8: 아는 줄 알았어요.
0: 법사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자 바로 직전에 자, 송영길.
8: 아, 좀 혼나겠다 이러다가. 예,
0: 나오셔야겠어요. 송영길 아, 자, 송영길 의원을 뵀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당을 다시 진짜 여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제 귀에 들어왔던 얘기는 홍명보의 위기처럼 정청래의 위기다. 그래서 본인이 출마했다 이런 말씀인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저도 원래 제가 그 홍명보 전 감독을 비유를 하려고 했는데 네. 송 전 대표가 먼저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위기가 안에서부터 지금 온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전당대회가 축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전직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해서 또 성공을 한다면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집권 여당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지금 전당대 후보들이 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진짜 여당은요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여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정천희 전 대표가 연임 도전하면서 이 분란이 오지 않았나 사실 보면 지금 고민정 의원까지 출마선언을 했는데 네 명 정도의 후보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빠지면 분란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게 지금 위기가 안으로부터 왔다라고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자, 우리 또 김종혁 전 최고는 대학 시절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8: 네,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재촉 사유가 있어서 예. 아,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기도 하고
0: 아, 공정하지 않습니까? 예. 예, 친구 사이여서
8: 예, 공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당은 다르지만 예.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니까 뭐 예. 너무 오랫동안 같이 알고 있던 친구여서 예. 친구가 잘 되길 바라고요. 근데 뭐 근데 그걸 뭐 이심 그거는 좀 그래. 왜냐면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있잖아요. 그 저 누구 뭐 윤심이라든가 네. 뭐 이게 노심이라든가 네. 뭐 문심이라든가 이렇게 네. 대통령의 마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면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0: 당청 동색 이런
8: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그래서 당청 동색은 어떠세요?
8: 당청 동색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어떤 특정 정당만의 그 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반대한 국민들도 대변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을 예.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자꾸만 그 우리 당의 사람이다라는 것만 너무 강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예. 너무 이상주의적인 얘기라는 건 알아요. 예. 알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9: 예. 안 돼요.
0: 안 돼요?
8: 네. 안 되지.
9: 이심동심 네. 해야 되고 네. 당청 동색 해야 돼요.
0: 아 그래요?
9: 아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 처음에 신뢰를 쌓고 여러 가지 깊숙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야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나는 말이야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민심 전달하고 여당 내 야당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0: 견제할 거예요.
9: 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거는 집권 여당이 아니다. 그 네. 역할은 야당에게 맡겨두고 네. 일단은 1년 갓 지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네. 호흡 맞추는

0: 그런 당대표가 이번에 좀 나와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저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임기는 내년 말까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후년 총선이 있으니까 네. 총선 국면이거든요. 어.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일 새로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은 정청래 대표 때문에 좀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나머지 한 1년 6개월 정도 당청이 호흡 맞춰가지고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 일하게 만들고 그게 잘 되면은 총선에서 이기는 거고 네. 잘 안 되면 총선에서 심판받고 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막 갈라지고 싸우고 물론 윤석열처럼 네. 막 폭력적으로 막 멱살 잡고 모가지 비틀고 다리 비틀고 이러면은 개겨야죠. 싸워야 돼. 예, 대들어야 돼.
1: 투쟁.
0: 투쟁.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누가 더 명심에 가까웁니까? 이거 가지고 예. 싸우고 그 다음에 신뢰 쌓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 하시고.
2: 아, 근데 저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 뭐 맞는 말씀인 그 일부 맞는 말씀이지만 예. 제가 저희 당에서 보니까 대통령과 당대표가 아주 일심동체로 움직일 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안 물론 네. 아주 또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면 그것도 안 좋지만 예, 예. 그거 다 경험해 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그 지지도가 낮은 후보를 그 찍어서 완전히 대통령 그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고 놓고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냥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당이 그냥 움직이면서 눈치만 보고 당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각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거수기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진짜 그 균형을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김정 의원님.
3: 아니 잘하고 있으면 발맞춰 가는 거고 잘못하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네, 네. 여당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 시절에 집권 여당을 향해서 비판할 때 뭐라고 했냐. 청와대 출장소냐?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잘못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냐라는 얘기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옳고 또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국민들도 잘하고 있네 생각보다 이런 방향이라면 예. 여당이 함께 발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협화음 아니라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이심송심 당청 동색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 송영길 의원 무슨 소리야 라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면 그건 맞는 방향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1년 그 동안 예. 저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청 간의 불협화음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겠구나. 그 방향이 틀린 방향이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 다음 당대표 2년간 대표직을 역임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는가를 저희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송영길 대표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1: 왜요?
0: 대통령께서 지금 국익을 위해서 지금 튀키에 가 계신데 예, 예. 지금 이때를 그냥 노려가지고
1: 출마선언을 하면
0: 이게 말이 됩니까?
1: 자기 정치입니까?
0: 네 라고
1: 한민수 의원이
0: 전 비서실장이 오늘 좀 비판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방송 다녀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
1: 그 글을 한민수 의원이 썼어요. 본인이 했어요.
0: 그러니까.
1: 만약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출마선언을 했으면 또 자기 정치한다고 뭐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고민정 의원이나
4: 아니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1: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4: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순방만 나가면 네,
1: 뭔가를 했다.
4: 의도치 않게 네, 네. 늘 지금 이 대통령의 성과를 가렸다는 것은 네. 다들 알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는 건 실수인데 네. 계속해서 그러면 의도가 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 네. 지금 원죄가 있어서 그런 거고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출마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스스로들 그런 그 정청래 전 대표의 지난 1년이 그렇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2: 아유 짜치다 짜쳐.
1: 짜치다. 내가요?
2: 아니 그걸 갖고 뭘 싸워.
1: 내가요. 죄송해요.
4: 자기야, 전 저보고 짜치는 그런 거. 깜짝 놀랐어.
2: 제발 저를 읽고 있어. 왜 그래?
4: 이런 거거든.
0: 안돼 좀 억울할 건 같아요. 왜 우리한테만 심하게?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갖고 나만 그렇게 미워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왜? 안 미워하게 생겼냐 그거예요. 잘 사실 여러 번 타일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면은 사실상 책임지고 억울하더라도 좀 연임 도전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그 행간의 뜻들이 누누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안, 들었다. 듣지
0: 안 듣고 계속해서 저기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막 걷어차는 걸 보면서 어. 이 결론에 이 혼란의 불씨는 누가 짚였는지 돌아보시면
2: 저는 예. 오늘 저 송영길 후보의 예. 출마 선언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 하나는 뭐 예. 정청래 대표 얘기는 주어는 없지만 예. 단어는 예. 없지만 대부분 정청래 너는 당대표 되면 안 돼. 예. 이거예요 쭉 처음부터 맞아요. 흐름이. 예. 그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 예. 나 그냥 전당대회 끝나고 외교부 장관 갈래 그거 같아요.
0: 에이, 그건 아니지.
2: 아니 왜냐면은 그걸 느꼈어요. 오늘 마지막 질문도 계속 이제 외교 문제 이런 네. 국제 문제 얘기하시잖아요. 네. 전당대회 왜?
1: 아니요 계속해서요.
2: 전당대회 출마 선언문에 그 보통은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 세계, 국제, 평화 막 이러한 단어들을 막 넣어요. 전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런 단어 들어간 건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3: 아까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송영길 의원한테 네. 아 우리 의원님은 외교부 장관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4: 아니 전당대회 나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됩니까?
5: 어, 비슷해.
4: 비슷해. 어, 아, 그래서 예, 그럼 그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2: 아니 근데
5: 저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4: 337 소장 나갔어요.
2: 나갔어요. 본인의 이제 잠재 의식 속에는 나 외교부 장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라는 네, 것이 네. 이 출마 선언문의 단어에 들어가서 저는 그걸 그냥 본 거다. 그래서 8월 17일 끝나면 개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두고 보시죠. 장성철 말이 맞을 거예요.
6: 아니 뭘 해도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는 이심송심 뭐 이제 네. 이 그 키워드들보다는 네. 2030 없이 2030 없다라는 아, 말에 저는 확 꽂히더라고요. 예, 네. 그게 지금 저희가 2030 그다음에 70대 이상의 그 남성들의 그 지지율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과거에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송영길 후보도 고민정 오늘 출마했으니까 선언했으니까 고민정 후보도 또 며칠 전에 했던 김인석 전 총리도 2030 청년들에 대한 고민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2030 없이 2030 없다.
3: 아, 아주 좋았어요.
2: 그런데
3: 없다.
2: 그런데 네. 어거지로 네. 인위적으로 네. 그 출마 선언하는 뒤 배경으로 청년들을 그렇게 좀 세워놓는 거 그거는 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서 소장님이 만약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면 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3: 네.
2: 그 청년들 표정 봐봐요.
3: 밝았어요.
2: 아이 뭐 한 분은 막 이렇게 눈 갖고 막 이렇고.
3: 아,
0: 그 안에 더워서.
3: 더워서.
2: 소통관이 더워요?
0: 아니 소통관이 아니고 당원존이에요.
6: 당원존에서.
0: 당사 당원존인데. 당원전.
2: 네. 아니 그리고 그냥 차라리 그 앞에다가 좀 앉혀서 네. 우리 청년들 하면서 촥 해서 좀 이렇게 비추게 하고 그런 게 맞지.
0: 그 앞에도 청년들이
2: 왜 병풍처럼 세워?
0: 아니 그 앞에도 청년들이 다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송영길 의원을 좋아하는 팬클럽 청년들이 뒤에 쓴 거예요. 이제 보통 퍼포먼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같이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줌으로써 이미지를 전달하는
2: 별로였어.
0: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원전에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3: 아, 당원전.
0: 그러니까 장소장님께서 정청래 전 대표의 각을 세웠다는 부분들이 네. 메시지는 없지만 장소에서 보면 돼요.
2: 그렇지.
0: 당원전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든 당원전이에요.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 당원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당원전을 거의 방치했어요. 그럼 진짜 이게 당원주권이 맞는 거냐라는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이 당원전에 가서 진짜 당원주권 실현하겠다. 근데 그 당원이 2030의 젊은 당원으로 민주당을 세워넣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 동의해서 온 건데 뭐.
3: 네.
0: 자, 좀 덥긴 했어요.
3: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호투표제. 요거 가지고 이제 정청래 의원 측에서는 정청래계 측에서는 아 이거 지금 이거 좀 당원당규 위반이다. 이거 좀 뭐 특정 후보에게 명확히는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의제기를 해서 아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거든요.
6: 네.
3: 근데 아까 송영길 의원은 오셔가지고 11차 당무위에서 이거 결정한 사안이다 하면서 막 사진 캡처한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더군요. 김유정 의원님.
6: 그러니까 그게 최근인가요? 11차 당무회의가?
0: 작년 전대 때.
6: 작년인 거죠?
0: 작년 전대.
3: 7월, 8월.
6: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제 이제 전준희에서 발표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모든 후보들이 그냥 환영하지 않았나요?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환영했어요. 근데 자고 나니까 마음이
1: 여러
0: 달라졌나?
1: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0: 예,
1: 상황을
0: 아니면은
1: 보면서 해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뭘
0: 그렇죠.
1: 약간
0: 지지하는 당원들의 막 문자를 받았나? 이거 우리 불리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는데 최고위에서 소위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막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었어요, 저는. 예,
1: 그렇죠.
0: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준희 최고위 당무위까지 이렇게 이제 거쳐야 되는 건데 작년에 아마 송영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1: 네,
0: 같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얼핏.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도입이 됐던 건데 후보가 두 명이었고 박찬대, 정청래 그리고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로 투표제가 뭐쓸
1: 작동을 안
0: 필요도
1: 했죠.
0: 작동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1: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니까 할수
0: 그렇죠.
1: 있다밖에 없다.
0: 그렇죠.
1: 이런 취지의
0: 그래서
1: 말씀.
0: 오늘 그 전준희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들어 있던 거다. 작년 전대 때도 적용이 됐던 건데 두 명이어서 이게 이제 의미가 없었던 것인데 결선 투표 방법은 이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호 투표제를 결선 투표의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할 건가 말 건가. 근데 이미 작년 전대 때 이게 도입이 됐던 거라서 이 부분을 뭐 자꾸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전준희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결선투표 한 방법으로 인정 못한다고 한다면 제 의결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야말로 결선투표 그걸 최고위 거쳐서 당무위까지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다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근데 자고 나서 마음 바뀐 건 조금 좀 그렇죠. 예.
2: 근데 이게 그대로 가지 않겠어요?
1: 그대로.
2: 아니 보니까 뭐저 작년에도 그게 적용이 안 됐을 뿐이지
1: 두
2: 룰은 이미
1: 명이어서
2: 그때
1: 룰은
2: 만들어졌다라고
1: 1위니까.
2: 얘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4명 지금 현재 5명이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렇죠?
0: 그렇습니다. 다섯
2: 5명이
0: 명.
2: 출마하니까 전준위에서 아마 예비 경선을 통해서 2명은 탈락시킬 것이고 그러면 이제 3명이 남을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다른 후보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럼 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뭐이세 분이 남을 것 같고
3: 도민정 의원이 서운해요,
2: 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1: 그러면.
2: 그렇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뭐 1등을 누가 하든 간에 2등, 3등 중에 한 분은 뭐 김민석이나 송영길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3등을 한다면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한데 그러나 뭐 지금 보면 경선 룰 자체도 처음에 충청도에서 한 다음에 끝날 때 대전에서 한다. 그다음에 1인 1표제 그냥 그대로
1: 맞아요,
2: 간다.
1: 맞아요.
2: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런 전사를 몰라서 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서로 그냥 빠터를 해서 오케이 이거는 우리 뜻대로 밀었으니까 이거는 그 결선 선호 투표제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또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하셔서 하여튼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지금
1: 아름다운 게 아름답지 않아.
2: 진행되는 것 중에서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3: 아름다운 게 별로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주장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게 당헌당규에 어긋난 행위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은 당헌당규에 어긋난 상황에서 대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를 25년 7월 2일 날 11차 당무회의 결과로 했고 그때 의결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문종복 최고위원,
1: 조승래
3: 조승희 전
1: 의원.
3: 사무총장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3: 본인이
1: 고민정 의원도 있었어요.
3: 본인들이
1: 고민정 의원도
3: 고민정
1: 있었고.
3: 의원은 여기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뭘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면 친청계라고 할수 있는 문종복 의원이나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본인들이 하면서 왜 이런 말하자면 갈등을 초래하는
1: 얘기를
3: 겁니까?
1: 하냐.
3: 이게 사실 이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 민주당 당헌에는 이게 25조 제4항에 있어요. 당대표 경선 투표에 실시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그리고 당규 제66조 제1항 1호에는 당대표 과반 투표자를 결정하기 위한 결선 투표와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희가 정하고 최고위와 당무위는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당헌당규의 근거에서 전준희가 하는 거고 지난 전당대회 때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위에서 의결한 거예요. 뭐가 당헌당규 어긋나요?
2: 그렇죠.
3: 뭡니까?
0: 그러니까 왜 자기 부정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를테면 문제 제기한 최고위원들.
1: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겸손이 힘들다 방송에 나갔는데 굉장히 인터뷰 분위기가 보셨어요? 인터뷰?
2: 아니요.
1: 안 보셨죠? 저 봤는데 뭐가 이제 뼈있는 질문도 오고 가고 뭐 그랬던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주목했던 장면은 이제 이성인 의원이

0: 김민석 전 총리에게 한 40, 50분 정도 할애를 한 거고, 영상도 그, 저, 겸손의 힘들다 해서 준비해서 틀어줬던 거예요.
1: 맞아요. 확보해가지고
0: 예, 네, 그래서
1: CCTV로.
0: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김어준 씨의 어떤 판단이 좀 흔들리나?
1: 아, 판단이?
0: 이제 김민석 대세로 가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좀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게, 그 김새가 이제 파리에서 좀
1: 예.
0: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왔던 것이고,
1: K-food.
0: 케이푸드.
1: 예.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민석 전 총리를 데려다가,
1: 예.
0: 지금 이성윤 의원이 아주 대차게 사과를 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1: 예.
0: 그 부분은 이제 해소를 경공에서 해줬어요. 그럼 이쯤 되면 이성윤 의원은요, 사과를 해야 돼요.
1: 예.
0: 머리 숙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 예.
0: 이게 모르겠어요. 사과를 안 하게 되면
1: 예.
0: 김어준 씨가 어떻게 이걸 풀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김어준 씨는 정치한 사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1: 우리
0: 그러니까
1: 또
0: 결국에는,
1: 그렇게까지.
0: 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주판을 튕겨보고 계산서 뽑아보면,
1: 예.
0: 이제 좀, 이제는 좀, 이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1: 거리두기다.
0: 한것 같아요. 아니면,
1: 김어준의 거리두기다.
0: 말하자면, 이제 양쪽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1: 분산, 아, 포트폴리오를 짰다.
0: 네.
1: 그래서 세 분을 모셔서 토론까지 하겠다고 김어준 씨 얘기를 하던데.
2: 아니, 근데 김어준 씨가 처음에 옛날에 낙곰수에서 할 때는 그 유명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쫄지마, 띠바띠바, 뭐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 뒤에 이제 또 욕설까지 있는데
1: 맞아요,
2: 얘기 안
1: 맞아요.
2: 하겠습니다. 뭐
1: 쫄지마
2: 그렇게,
1: 땡땡.
2: 예, 뭐 땡땡 했는데, 아, 지금 보면, 아, 쫄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등치도 커지고, 먹고 살릴 식구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쪼는구나. 아, 역시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프랑스 갔다 와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 본인이 나서서 기자들이라는 게좀 이상한 존재들인데, 뭐 내가 무슨 탈세를 했다고, 뭐돈 빼돌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그 내가 그 보도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가 물어봤냐고. 그런 얘기를 왜 해?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본인한테 뭐 기자들이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하구나. 그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걸또 확인하게 되는 게, 그 다음에, 야,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당권 잡았지만 총리 출신인데 결국
1: 그렇죠.
2: 대선에서 실패했잖아.
1: 이낙연 길이 아니냐?
2: 예,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1: 예.
2: 그 앞에 내가 쫄았어라는 부분을 이렇게 또
1: 아하.
2: 상쇄해 주는 그런
1: 아하.
2: 알리바이도 만들고, 그래서
1: 아하.
2: 아, 김어준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우리 이제 김종혁 최고께서는 이제 영화 최민식 씨의 범죄의 전쟁에서 오빠 쫄았지? 이 장면을 패러디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청래 대표님 출마선언 언제 하세요? 언론 인터뷰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0: 저는 예상컨대 후보 등록 직전에 할것 같아요.
1: 그게 언제지? 후보 등록이?
0: 16, 17일이니까 뭐 15일이나 14일 그 상간에 할
1: 다음
0: 가능성이
1: 주.
0: 높다. 예.
1: 다음 주.
0: 근데 제가 가만히 패턴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그 연임 대표 시절의
1: 네.
0: 일정을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1: 오.
0: 전준이 만들어 놓고
1: 예.
0: 나서 사퇴를 하고, 그때 이재명 전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도 연임 도전할 때 이제 등록 바로 직전에 했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좀 최대한 제일 늦게 등록 전에 할 가능성이 있다.
1: 장소장님.
3: 오늘 인터뷰는요,
1: 예.
3: 그냥 안녕 정청래, 미안해 정청래, 나는 이제 빠질게, 미안해
1: 그렇지.
3: 이거예요.
1: 김어준 씨의
3: 예.
1: 바이바이.
3: 김어준 씨가 이제 정청래 대표 편을 들지 않을 것 같고, 이번
1: 아.
3: 전당대회 때는 다른 일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쓸것 같아요. 프랑스 한번더갈것 같습니다. 빵집
1: 아, 그래요? 비즈니스.
3: 장소로.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나는 이제 뭐 신경
1: 손댄다, 손댄다.
3: 끊을게. 그런 이벤트로서 오늘 김민석 후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해서 물어볼 때도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억양 높여가면서 막 이렇게 다그치듯이 한 것이 아니라
1: 예.
3: 대단히 이제 나긋하게, 아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떡해요라고 걱정하는 투로 저는 들렸어요.
1: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약간
3: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1: 아,
3: 그냥
1: 연륜이
3: 일부러 좀
1: 있으시니까.
3: 연기한
1: 장소장님
3: 거
1: 맞겠죠.
3: 연기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1: 아,
3: 부분들은
1: 예.
3: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정청래 대표를 이제 손절했고,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저는 출마 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김어준
1: 20초.
3: 씨도 빠졌고
1: 네.
3: 유시민 씨도 빠졌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선거 치르냐고요.
1: 20초.
4: 그냥 김어준 씨는 자기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1: 이미 선택 끝났어요?
4: 네.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CCTV 하면서 그냥 띄워주고 이렇게 막 이거 맞잖아. 이성윤 최고 틀렸잖아. 알려주고. 그다음에

0: 굳이 DJ 문재인 이재명 이분들의
1: 마무리
0: 당권 대권 과정을 그냥 제껴두고 이낙연 총리를 꺼내므로써 그냥 들었다 놨다 했다.
1: 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에서도 계속 정치 얘기 재밌게 풀어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열대야주의보가 처음으로 내려졌는데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서 온열질환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충청남부와 경북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는 최대 80mm 안팎의 극한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도 50에서 100,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광주, 대구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27도, 포항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9: 1377 누르고 3번.
8: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9: 1377 누르고 3번.
8: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녹화 대련 계속 이어가는데요. 자, 2부 시작하면서 또 청취자 이벤트 관련 LP 키링 이벤트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0: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 예. 잊어버리고 있었네.
0: 예, 잊지 마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리딩 연습까지 하셨기 때문에 한번 액션 해보겠습니다. 예.
1: 한판 승부 5주년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예. 애청자 여러분께 10,000원 상당의 키링을 드립니다. 오. 서울 은평구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에서 진행되는 CBS 특별전시 소리 역사가 되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특별 제작한 LP 모양의 예쁜 키링입니다.
0: 예.
1: 8월까지 휴대전화로 NFC 태그를 하면 예. 한판 승부 유튜브로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예. 한판 승부 청취 인증샷이나 5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
0: 예.
1: 10분을 선정해서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예.
1: 샵 1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바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야, 거의 그 손주
1: 했었다 했었어.
0: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심정으로.
2: 잘했어, 잘했어.
3: 야, 제가
1: 박종의 그 때문에.
0: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4: 다음 예. 주 화요일 날 예. 뉴스 명단에 나오시면 곧 또 예. 시켜주세요. 아,
0: 커피 쿠폰. 아, 커피 쿠폰.
1: 그만해.
4: 뉴스 명단을
0: 예, 예. 방송의 귀한 인재입니다. JTBC 앵커이셨기 때문에 아유 부드러웠어요.
4: 도와주세요.
0: 예, 감사드립니다. 안 그러시면 어떡할 뻔했어.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앙윤리위에서 이제 지난 6일이죠 월요일에 밤늦게까지 비공개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다수 윤리위원이 불참했어요. 알고 보니까 한 3분 정도 참석했다고 하고. 이번 원래 9명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 원래 9명인데 3분 정도가 사퇴했어요 그때.
0: 아 그래요?
1: 논란이 돼서 뭐뭐 네. 뭐 이거 와 친윤들이 다 들어온 거냐 뭐냐 친윤 추천이냐 윤석열 네. 대통령 저 김건희 여사 추천이냐 이랬더니 네. 3분이 나가서 그 6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5분 이상이 되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1: 의결 정족수가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3분이 왔대요.
0: 으흠.
1: 그러니까 뭐 미리 다 연락을 해서 오는 걸 확인을 하고 되는 날짜를 정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세 분밖에 안 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쪽의 변호사분들도 뭐 윤민우 위원장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변호사분들도 아 이거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뭐 그 윤리 징계를 한다는 게 과연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쉽지 않은 그 뭐 앞으로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징계 개시위원 회의는 아니었다. 지방 선거 기간 동안 접수된 다수 의견 안건을 검토하는 회의였다. 하면서 이제 일부 언론 보도 유감을 표했는데.
5: 네. 하여튼 국민의힘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곳은 윤리위 같아요. 일은 제일 열심히 해요.
0: 사법 기관이에요?
5: 네. 제일 열심히 하고 지금 뭐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안 들어오잖아요 의원들은. 그러니까 예. 윤리가 일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합당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0: 예.
5: 그다음에 이제 징계 정치를 하고 있는데
0: 예.
5: 그게 대표직에 뭐. 시간 끌기로 연장해보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
0: 예.
5: 근데 당내에서 아 징계할 만하네 라고 모두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징계라면 그건 폭력이죠. 정당화될 수 없는
0: 예.
5: 거고.
0: 예.
5: 그런데 뭐 한 50명, 70명 다 징계하면 뭐 남는 사람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윤리위원들도 싫지 않겠어요? 당에서 이렇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고 할 텐데 윤리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하고 김종욱 최고위원 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했을 때
0: 맞아요.
5: 이미 윤리위원장은 사과하고 저는 물러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윤리위원장도 버티고 당대표도 버티면서 둘이 그냥 거의 콤비로 지금 국민의힘을 소위 말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래서 관련해서 가장 거세게 반발하시는 분이 당내 최다 6선이시죠 이분이
1: 네.
0: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제소하면서 장동혁 대표야말로 진짜 해당 행위자다. 그러면서 제명하고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하시던데 장 소장님.
4: 그러니까 이게 당이 망가진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정치 결사체잖아요.
0: 네.
4: 그럼 모든 거는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해결하고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0: 예.
4: 결국에는 자기네끼리 정치적인 주장하고 결국에는 뭐 사법기관으로 통칭되는 정당의 사법기관인 윤리위에 이렇게 제소를 남발한다는 것 자체가 당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 그걸
0: 네.
4: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저는 국민의힘

0: 계열의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1: 예, 예.
0: 이런 당대표 그리고 이런 윤리위 정말 처음 본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1: 예. 맥을 짚어주세요.
2: 사실 좀 정당 정치에서 보기 힘든 풍경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
1: 예.
2: 윤리위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공이 각 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근데 독립적이지 않아요.
1: 아.
2: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1: 예.
2: 지금 뭐 조경태 6선 의원이나 대한가밀의 다수 의원들이 사실 징계 맞불과 연판장을 지금 뭐 돌리면서
1: 예.
2: 장동혁 대표를 흔들겠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 예.
2: 조경태 의원이 막말로 맞불 징계한다고 해서 윤민우 그 윤리위원장이 있는데 그거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요.
1: 예.
2: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반장 뭐 친한 이런 의원들께서 사실 조금 장동혁 대표한테 말렸어요. 예를 들면은 징계 프레임의 늪에 다 들어가잖아요. 맞불 징계를 왜 해요? 이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밖에 올공 가서 즐기면서
3: 올림픽 공원.
2: 예, 올림픽 공원 가서
3: 올공이라고
2: 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올림픽 공원에 가서 장외 투쟁을 하면서. 내부 문제는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맡긴 거예요. 자, 나 지금 좀 밖에 좀 돌아다닐 테니까 머리 아프고 하니까
1: 네.
2: 알아서 정리해 놓으세요. 거의 이제 이 공당의 윤리위가 그 장동혁 대표의 사설 흥신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3: 사설 흥신소?
2: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심지어 충성을 다하는 흥신소예요.
1: 야.
2: 사진만 찍어 오라고 했더니 잡아와요, 사람을. 그 정도로 과하게 윤리.
3: 뒷조사만 시켰는데, 이거
2: 사람을 잡아와요.
3: 네.
2: 그런 식으로 지금 윤리가 지금 작동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3: 네.
2: 야, 이게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작동하는 정당은 아닌 것 같다. 그래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너무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미가 없어요.
3: 아, 근데 또 이제 이강에서는 또 장동욱 대표 물러가라고 하는 그 요구 자체가 너무 점잖다. 너무 점잖고, 이 정도 추징이면 진짜로 막 진짜 세게 붙어야 되는데 너무 점잖다. 그래서 아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육선에 관록이 있으니까 세게 들이받은 것 같은데 또 함께 나서주는 의원이 또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게 이 힘이 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도 있어서 김재영 최고님.
4: 대개 보면 이제 의원들은 네. 자기 발에 발등이 떨어져야지
3: 움직여요.
4: 움직이잖아요.
3: 네, 네.
4: 그 지금 당장 뭐 총선이 그 있는 게 아니니까
3: 네,
4: 아마 1년 10개월 뒤에 있잖아요. 아마 이게 내년 이맘때쯤이었다면 아마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을 거예요.
3: 아하.
4: 그리고 근데 사실 우리 당 내에서
3: 예.
4: 그 제가 알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 70-80%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장동혁 대표로부터 떠났고 장동혁 대표를 얼굴로 내세워서 선거를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다 그 쉽게 얘기하면 컨센서스 그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3: 예.
4: 보여져요.
3: 예.
4: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쫓아내거나 밀어낼 그런 방법은 적합한 방법은 적절한 방법은 없고
3: 예.
4: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막 나서자니 예. 아 뭐 벌써부터 이렇게 나설 필요가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중진들 의원은 야 이거 장동영 몰아난 다음에 한동훈 들어오면 우리 저 무슨 여우 쫓아내고 나서 호랑이 불러들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3: 예, 예.
4: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미적지근한 사태가 되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3: 예, 예.
4: 그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는 뭐 밤에 퇴원하자마자 나와서 상 치르고 나오자
3: 예, 예.
4: 갑자기 저녁에 올림픽 예. 공원을 간다라든가
3: 맞아요.
4: 그다음에 내일인가요? 뭐 인천을 또 방문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3: 예.
4: 이른바 부정선거 그리고 무슨 올림픽 공원 사태와 관련해서 그거 보면 이제 굉장히 젊은이들과 만나겠다 그러는데 뭐
3: 예.
4: 되게 자유대학 유해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분은 마음을 정했나? 이제 무슨 의원들도 나를 등을
3: 예.
4: 돌리고
3: 예.
4: 그다음에 한동훈 걔는 말할 것도 없으니
3: 예.
4: 이제 내가 믿고 견딜 것은 그분들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분들의 그 표라도 좀 얻어보자라고 이렇게 전국을 돌겠다는 건가?
3: 예.
4: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3: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 했던 전화로 했던 얘기가 당헌당규 개정에서라도 영구 복당 금지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영구 복당 금지. 아니 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4: 아니 그게
3: 영구
4: 어느 당에도 없어요. 금지. 이건 정치적 행위잖아요.
3: 영원히 복당 금지. 영원히 복당 금지잖아.
4: 그러니까 뭐 영구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5: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영구 없다.
4: 영구 없다. 이게 아니 뭐 영구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3: 영구 복당 금지.
4: 아니

0: 본인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할 수 다른 사람들 다 물러나라 빨리 책임지고 예, 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내가 당원 당규를 바꿔서 영구 제명을 하겠다. 그럼 다음 당대표가 와서 그 당원 당규 또 바꿀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0: 아니 그 정치적인 행위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거 다 정치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1: 예.
0: 이것을 마치 내가 무슨 사법부의 판사나 이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리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 판사 출신이니까.
0: 네,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분은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다른 내가 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듯이 다른 예. 사람이 하는 행위도 정치적 행위고 그 정치적 행위에는 완벽한 뭐 나만 100% 옳고 다른 사람 100% 틀리고 이런 건 없다라는
1: 예.
0: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 김정현님 연구. 예.
3: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장종익 대표가
1: 정말
3: 무슨...
1: 싫다. 네. 정말 싫구나 이분이.
3: 네, 그러니까 종신 대표를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당원 당규를 바꿨다 쳐요 이번에. 그러면 또 다음 대표는 누군가나 와서 또 바꾸죠.
0: 또 바꾸죠.
3: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복당은 없어. 무소속 출마하면 절대로 복당 안 돼. 제가 그런 걸 못 봤어요. 다 복당합니다. 당선되면.
1: 예.
3: 그러니까 그냥 장동현 대표는 괜히 할 얘기 없으니까 큰소리 치고 공포정치 하는 건데 그냥 예. 말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에서 3선한 분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나름 그 사하구에서 굉장히 저력 있는 정치인이긴 한데 민주당 있을 때도 의총 때마다 막 나와가지고 맨날 막 쓴소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아, 왜 저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가서도 역시 바른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있을 때 쓴소리 했다고 저희가 징계해야겠어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장종익 대표가 이거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는 안 하고 그냥 판사처럼 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1: 예.
3: 종태 의원의 뭐 나만 뭐 징계받아? 당신도 당해봐 지금 이런 거잖아요.
1: 예.
3: 근데 뭐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홀로 외로운 싸움인데 늘 혼자 외로웠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긴 하나 맞는 말도 있고요. 박덕흠 부의장에 대해서 뭐 안 된다고 전화하고 이랬던 부분은 저는 징계 사유는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당내 경선에 출마했었고 예, 예. 부의장에 그리고 당내에서 일단 후보로 미는 사람인데 그거는 아무리 바른 말이어도 좀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0: 근데 공포정치라고 그러잖아요.
3: 네.
0: 근데 공포를 느껴야지 공포정치 아니에요? 사람들이?
3: 아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장동익 대표는
0: 뭐 사람들이 공포 예를 들면 영구 제명하겠다는데 무슨 영구 없다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게 공포 정치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자꾸만 왜 스스로를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지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1: 자 우리 장 소장님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는데
4: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어두운 산길을 그 일방 통행길인데.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1: 예?
4: 내비게이션도 안 보고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스럽고 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이분은 정치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좀 선악 이걸로 좀 판단하는 것 같고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붙잡고 그냥 손잡고 악수도 하고.
2: 장 소장님은 정치하면 잘하실 것 같아.
4: 열나 잘하죠.
1: 왜 안 하세요? 네, 근데
4: 저는
1: 빨리 정치하세요.
4: 하도 질려가지고.
1: 아 그래요? 네. 방송이 좋아요? 방송
4: 근데 현재? 하여튼 저런 식의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갖고 그것만 갖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1: 네.
4: 당은 나락으로 가고. 그 어두운 산길에 백미러 보면서 운전하면 뒤에 앉은 그 승객들은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정말 불안불안하고 빨리 뛰어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하루라도 빨리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네. 정치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된 이유는 다 한동훈 의원 때문이에요.
4: 왜요?
1: 한동훈이요?
5: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4: 지켜주고.
5: 네,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이 원래는 저번에 제명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예. 사라졌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살아서
1: 살아났어요.
5: 무소속으로 왔어요.
1: 예.
5: 그리고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고 예. 막 이렇게 기웃대는 거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1: 예.
5: 지금 장동현 대표에게는 정말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정치에 있어서는 예. 정말 보고도 싶지 않을 겁니다. 아.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게 한동훈 의원 때문일 거예요.
1: 정말 싫다.
5: 그러니까 이런 그 영구 제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으름장을 놓는 거는 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국민의힘에 드릴 생각 말아라.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힘에서 내가 대선 후보 되는 거거든요.

0: 근데 한동훈 의원이 만에 하나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면 예. 본인은 사실 경쟁력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사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끝까지 좀 이상하고 기괴한 정치 행적을 보이더라도 예. 포태야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들이 지금 저기 말씀한 대로 그냥 뭐 백밀로만 보고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랑 풀지 않는 이상은 뭐 장동윤 대표의 이 기괴한 기행을 풀 수 없다.
1: 네. 한동훈 궁금한 게 그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아, 예. 근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축적해놓은 그런 장면들이 예, 예. 나중에 얼마나 그게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미국의 김민수 최고하고 같이 가서 그 찍은 사진들,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 올림픽 공원에 가서 부정선거라고 이거 들고 있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차곡차곡 쌓여서 본인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될 텐데 아니 그런 걸 하면서 정치적인 내가 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2: 뭐 그걸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1: 그런가 보죠.
2: 제가 보기에는 백미러도 안 봐요 지금.
3: 안 봐요.
2: 안 보고 가고 있고.
3: 눈 감고 가고 있어요.
2: 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그 길을 가고 있네요. 그렇군요. 보니까.
4: 장동현 대표 좀 비판하고 싶은 데면 하나 더 있는데
5: 예, 한, 예, 하나만 더 하세요.
4: 하나만 더요?
5: 야, 두 개 더 하셔도 돼요.
4: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아, 정말
5: 주위에 옆에 제과장이 없다.
4: 조강한 김민수 이 두 최고가 장동현 체제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들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주의 정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무엇을 했는지 갑자기 그냥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돼가지고 또 예. 지명직 돼가지고 장동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장동혁을 옹호하는 그 대변인들 봐보세요. 정말 저는 처음에 신한국당 들어갔을 때 대변인실 갔었거든요.
5: 와, 공채 출신.
4: 그때 그 유려한 그 대변인들의 그 말.
5: 실력.
4: 와, 정말 와, 너무 감탄스럽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장동현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한 15명 정도의 그 대변인들이 과연 보수 우파의 가치와 국민의힘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직자들 봐보세요. 그 숨죽여가지고 정말 당을 나락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도움이 역할하고 있잖아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런 분들이.
5: 댓글에 역시 장성철 정확한 판단.
4: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 전력이 약하다고요. 수준이 낮고.
0: 그만하란 소리예요. 지금. 네. 박정희니까 그러기.
5: 아니,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한동훈 의원 나온 얘기 김에 그 보안 수사권 폐지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죠. 이대로 가면 10월 2일 이후에 아마 이제 그때 기소 불기가 명확히 되는 시기이고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다. 민주당은 살인자 편의 사건이냐 반문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 문제. 이 문제 화두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1: 그렇죠.
5: 네.
1: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계신 두 분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패널 중에서도 네. 사 쪽에서 만나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법률가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 내부에서도 야 이거 안 되는데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5: 블라인드에 올린대요 경찰들이. 네,
1: 그런데
5: 필요하다.
1: 아니 도대체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고 그다음에 검찰 공화국이었다라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검찰보다 훨씬 더 인원도 많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경찰이. 예. 경찰 공화국 괴물되는 거는 누가 막을 겁니까? 아니 여러 사건들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에 김민석 총리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선거 앞두고 아니 그냥 당에서 하는 대로 갈래라고 입장 뭐 정부 의견은 따로 없어. 이렇게 꼬리를 내렸어요. 이게 정치인이 할 그런 태도인가요? 누가 봐도 이게 명백하게 그 국민들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건데 예. 그렇게 발을 뺀다? 그래놓고서 나와서 무슨 뭐 당을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만약에 그 제가 패널이라면 그것부터 해명해봐라. 어떻게 할 거냐.
0: 좀 해명해
5: 주세요. 맥수형님 해명해 주세요.
0: 김인석 전 총리가 그렇게 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뭐 말해봤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보안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최종 결정권자는 입법부에 있어요. 특히 정청래 당시 대표한테 있었죠.

0: 근데 그 집권여당에서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가 보안수사권 좀잘 검토해 보세요. 혹시 국민들한테 이런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수사 현장에서도 지금 그 수사 인력들이 좀 이거는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1: 예.
0: 수기를 하라고 했어요. 대통령도 얘기했죠. 총리도 얘기했죠.
1: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죠.
0: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중에 얘기했죠. 예. 7월 1일 날. 예.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 그 다음에
1: 완전 폐지.
0: 티끌조차 없이 하겠다. 그 다음에 꿈 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리가 여기서 떠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입법부에서 아예 그렇게 당대표가 손을 막아버리면 계속 공방이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최종 결정권자가 입법부에 있잖아요.
2: 예. 아 그럼 자기가 당대표가 돼서 나는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0: 아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가 인터뷰를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보시면 그러니까
3: 발언인데?
0: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지금 당내에서도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완전히 폐지하는 게 맞냐라는 예. 얘기들이 지금 의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1: 예.
0: 그리고 김민석 총리 자체도 국민한테 피해가 되는 이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뭐 비겁하게 그냥 손 놔버렸다? 그건 아니고 더 이상 부딪혀봤자 갈등이 생기니까 알겠어. 당신이 원하시니까 알아서 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책임져.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1: 예.
0: 이런 거예요. 지금.
2: 아니, 저는 족보 논쟁하지 말고 족보 파묘하지 말고 이런 거 갖고 논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진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무리 우리 당이 한다 하더라도 무슨 뭐 검찰 뭐 보면은 검찰 이미 가루를 만들어 놨잖아요. 공소청과 하면서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네. 그다음에 헌법에도 있는 검사라는 이름 검찰총장이라는 이름도 쓰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논쟁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0: 저도
2: 훨씬 더
0: 논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안수사권에 대한
1: 일부에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얘기한 건 보안수사 요구권 이게 나온 것 같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 요구권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라고 일부에 말씀했는데 우리 김주영 의원님 목소리 좋다는 댓글이 많아서 김주영 의원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4: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정정씨 원내대표 만나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2: 그렇죠.
4: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이 개정이 되거나 뭐 시행령 개정되거나 하면 뭐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Q&A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수청 공소청이 이제 출범을 10월 2일 날 하게 되면 오늘 이제 형사소법 개정안이 바로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개정할 내용인데 법사위 상정이 됐잖아요.
1: 예.
4: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안수사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 보안수사 요구권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징계 요구권까지 갔을 때 보안수사권과 버금가는 정도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랄지 뭐 관련해가지고 꼭 있어야 된다. 특히 형사사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10월 2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이 개정안으로 완전히 폐지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4년 내에 결과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법인지 아닌지를.
1: 예.
4: 그래서 열어놓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과연 징계 요구권까지 했을 때 보안수사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보호가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장윤기 사건 포함해서 너무...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이 경찰 믿을 수 있냐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경찰은
1: 예.
4: 완전히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정말 제한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가 최종 내 생각이지만 국회에서 하세요라고
1: 여기까지?
4: 한 거란 말이에요.
1: 예, 아무튼 김주영 의원님 말씀이 또 우리 김주혁 최고 고개 끄덕이게 했다는 점. 예. 총선 나가셔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자, 일단 노코 때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고품격 토론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사랑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뭐?

0: 전화. 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 전화 오실 경우에 한판승부 박재홍 CBS 라디오 열심히 듣고 있다 말씀해 주세요. 이어지는 이강민의 잡사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1: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6번째 페이지. 수요일이 되면 택배 아저씨만큼 기다려지는

0: 과학 아저씨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과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네.
0: 여러분, 어쩌면 진짜 로켓 배송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주산업 뉴스에 우주택배 이런 말이 많이 보여서 오늘 곽지식 작가와의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최근 상장을 해서 화제였는데 이제 스타폴이라는 우주 캡슐도 시험 발사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이걸 이제 우주 택배 상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말 그대로 로켓 배송이 가능해지는 건지 그 원리를 좀 알고 싶은데요. 스타폴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1: 스타폴, 우주에서 지구로 화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비 기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타라고 하면 이제 별이고 폴이라고 네. 하면 이제 떨어진다, 떨어진 것 이런 걸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0: 우주에서 택배를 떨어뜨린다.
1: 네, 그래서 이제 스타폴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유행곡 중에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별빛이 내린다. 이게 스타폴인데
0: 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아쉽다 그 노래 가사에 들어간다고
1: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뭔가를 보내는 방법, 지구 밖에 있는 뭔가를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방법으로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주선에 태워서 그 물건을 갖고 내려오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에 우리가 가장 자주 뭔가 들락날락 하는 데는 역시 ISS 국제우주정거장인데 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를 가지고 온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 실험을 한 어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온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 하는 간단한 실험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이상한 지구에 있는 어떤 소재나 지구에 있는 어떤 심지어 생명체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우주 공간상에다가 놔뒀을 때 한 달쯤 놔두면 어떻게 변하는가 버틸 수 있는가 망하는가 이런 거 확인하는 실험 하거든요. 네. 그럼 정밀 조사를 하려면 지구로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지구로 그런 거를 들고 올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우주 정거장의 임무를 수행한 그 우주인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올 때 야, 돌아올 때 그것도 좀 들고 내려오세요 라고 하면 아 그 이건 좀 택배까지 해야 돼요. 저 우주 비행사인데 그럼 그것도 임무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들고 내려오는 그 방법을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아깝잖아요. 기회도 별로 없고
0: 시간도 많이 걸리고.
1: 네, 우주 비행사가 올 때 들고 와야 되는데 그때를 맞춰서 온다라는 게 이제 기회도 많지 않거니와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우주 비행사들이 타는 우주선이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하고 좋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타는 우주선이라는 거는 지구에서 타고 간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타고 간 걸 그대로 안 타고 내려오는 수는 많습니다. 자기가 타고 간 우주선은 우주 정거장에다 세워놓고 딴 사람이 타고 갔다가 세워놓은 거를 주차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주선시켜놨다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잡아타고 내려오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누군가는 타고 그거를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많이 갖춰진 아주 좋은 장치라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화물 배송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는 너무 좀 아깝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배송 전용으로 사람은 타지 않고 물건만 실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본 장치로 대단히 특별히 뛰어난 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비상 탈출 기능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우주에서 뭐 어떤 뛰어난 뭐 이런 우주 항해를 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우주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지상에 원하는 위치까지 그냥 잘 내려오는 내려오다가 중간에 방향 좀 잡고 낙하산 펼쳐가지고 곱게 내려오는 그 기능만 갖고 있는 튼튼한 통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주에서 뭔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타폴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0: 아, 그래요? 근데 떨어뜨리는 통도 보통 통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1: 보통 통은 아니고요. 통을 잘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0: 그렇죠.
1: 방향도 잘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뭐 낙하산 펴지는 기능 방향 잘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다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하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0: 그래요?
1: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인 탐사선 말고 무인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뭔가 우주에 있는 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우주에 있는 어떤 표본을 가져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임무를 샘플 리턴 임무라고 합니다. 샘플 리턴 임무를 무인 탐사선으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방식을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달에 우주 탐사선을 무인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달에 있는 달에 있는 흙을 캐가지고 그거를 다시 지구로 가져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달에서 그렇게 흙을 캐가지고 지구까지 온 다음에 지구에 도착해가지고

0: 중국 상공에서 자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면서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네. 내려오다 보면 낙하산 펼쳐져가지고 그 달에 있는 흙이 얼마 한 2kg 정도 왔다든가 네, 그 정도 한 줌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 그런 방식을 항상 사용해 왔거든요.
1: 많이 하고 있구나.
0: 네, 그래서 네.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번에 한다라는 거는 지름 3m 높이 한 75cm 정도 되는 제법 좀 큰 통이에요.
2: 3m에 네. 70?
0: 네. 75cm. 그러니까 네. 대충 좀 소형 차 정도 되는 규모. 네. 그 정도예요.
1: 거기다 화물을 넣은다고요?
0: 그렇죠. 화물을 1톤 정도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네.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방식인데 이게 얼마나 비용 대비 효율이 나올 거냐,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많이 활용할 거냐, 네. 이제 그거에 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쏠리는 편이고, 네. 나아가서는 네. 이거를 이렇게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우주에 있던 게 내려오는 기능을 갖추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우선적인 목표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차피 일론 머스크 회장님 회사에서 우주로 뭔가를 올려 보내는 거는 지금 하루에도 뭐, 아니, 하루에도까지는 아니구나.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네. 지상에서 어떤 물건을 우주로 보낸 다음에 그 우주에서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네. 그냥 그대로 스카이폴로 바로 떨어뜨리는 방식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네. 그럼 아니 뭐 지상에서 지구로 딴 지상에 있는 어떤 위치로 보내면 그냥 비행기로 보내면 되지.
1: 똑같은 거 아니야?
0: 굳이 왜 우주까지 보냈다가 떨어뜨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 예를 들어 미사일 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0: 그렇죠. 미사일 쏘는 예.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면 예. 지상에서 비행기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보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빨리 보낼 필요가 있는 물건을 보낼 때는 네. 이렇게 지상에서 지상으로 Earth point to point 방식으로 보내는데도 이 스타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뭐 어디서 어디로 가도 뭐 1시간 안에 도착한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럼 진짜 귀한 것만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소소한 거 주문할 때도 이런 걸 쓰겠다는
0: 소소한 거 주문할 때 쓰기에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첫 번째는
1: 뭐 학용품 주문하는 데
0: 첫 번째 뭐. 가장 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예예. 포인트 투 포인트 지상에서 예. 지상으로 보낼 때 이걸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을 뭐냐면
1: 착륙을 어디다가 해?
0: 발사하는 예. 일단은 착륙은 둘째 문제예요. 아, 예. 발사하는 곳이 우주 로켓 발사하는 데서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1: 발사는 그래야겠죠. 네,
0: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이 택배를 빨리 제주도로 보내고 싶은데 서울에서 보내려고 하면 네. 이거를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네. 뭐 미국의 플로리다나 이런 데 있는 우주선 발사하는 데까지 딱 갖다 줘야 돼요.
1: 더 느리지. 네,
0: 그러니까 너무 돌아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근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서 하시는 분이 뭘 보낸다라고 하면 네. 금방 보내가지고 보낼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도착하는 데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출발하는 데 제약일 수 있는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방식도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느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될 이유, 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네. 아무리 정확하게 떨어져도
1: 그러니까 저희 집 앞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0: 예. 수십 미터 정도의 오차는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십 미터면 진짜 급하게 꼭 원해야 되는 거면 네. 운동장 하나 안에는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떨어질 겁니다라고 하면 그 초등학교 기다리고 있다가 아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해갖고 네. 가가지고 집어오면 되겠죠, 그죠?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네. 집 앞으로 떨어뜨려 준다는 거는 위험하기도 하고
1: 말이 안 되지.
0: 예, 좀 어렵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이 운영하는 용도는 좀 비교적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 지구의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가는 거 말고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그래도 엄청난 진동과 가속도도 견뎌야 되고 또 대기권 다시 들어올 때 엄청난 열기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화물이 안전할 수 있나요? 일단 택배 파손되는 거 아닙니까?
0: 일단 우주에 있는 네. 분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잘 돌아오는 거를 보면 네. 뭐 이거 당연히 잘 되는 거겠죠, 그죠? 예, 원리상으로 그런가? 같은 거니까 네. 예, 잘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런 배달에 집중한 걸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안 타지만 네. 어떤 그런 물건을 네. 무게도 하여튼 딱 이 정도네 한 1톤 정도 될 만한 이 정도 무게를 원하는 위치에 우리가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켓을 이용하는 그런 기계 장치가 이미 있어요. 세계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많이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볼 수는 좀 어렵겠죠. 네. 많이 갖춰놓은 게 있어요.
1: 저도 들어본 거예요.
0: 네. 그게 뭘까요? 우리 그것만 다루는 에피소드도 한번 했었어요.
1: 아, 우리가?
0: 예. 네. 그게 뭘까요?
1: 우리 그 우주의학 할 때 한 건가?
0: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ICBM이라는 미사일.

0: 생각을 해보면 핵탄두 같은 예. 그런 폭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네. 로켓의 제일 꼭대기에다 놓고 네. 발사를 해가지고 우주까지 올라가서 날아간 다음에 파괴하고 싶은 위치까지 도달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도중에 네. 엄청난 속도를 견디고 네. 떨어져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핵탄두를 장치해놨다 네. 떨어지다가 너무 진동도 심하고 열도 심하고 해가지고 핵탄두 고장났다 이러면 말짱 쓸모없는 짓이잖아요, 그죠?
1: 예.
0: 그래서 핵탄두가 고장이 나지 않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작동이 잘 되는 상태로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도 잘 배달이 돼야 됩니다.
1: 같은 이슈네.
0: 그렇죠.
1: 예.
0: 이거를 이미 1950년대에 소련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할 때 세메르카라는 로켓을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미사일 용도로 먼저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때부터 이 탑재해놓은 핵탄두가 잘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힘으로 지구에 떨어지는 거를
1: 네.
0: 이미 그 옛날부터 개발을 했었고
1: 네.
0: 최신형으로 지금 미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ICBM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1: 네.
0: 미니맨 3라고 하는 미니맨 3호라고 하는 그런 ICBM이거든요.
1: 네.
0: 미니맨 3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뭐 정확한 그런 재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잘 공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뭐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고 해도 그걸 어디까지나 믿어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통상 언론에서 보도하기에 이 미니맨 3 같은 경우에는 발사를 하면 아 이거 지금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났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세계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1: 네.
0: 발사해가지고 불 뿜면서 날아가면 22분이 지나면 지구상에 어디에든지 도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건 막강한 성능이죠.
1: 22분.
0: 예, 예, 그래서 네.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떨어질 때 빨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떨어질 때 최고로 빠르게 떨어질 때는 시속 2만 8천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1: 네, 네, 네.
0: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총을 쏘면 네. 총 중에서 이제 뭐 소총 같은 좋은 총 말고 그냥 조그만한 권총 같은 거 있죠. 약간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작은 권총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한 1000km 그 정도예요.
1: 1000km.
0: 예. 네, 근데 28,000km면 총알보다 뭐 20배, 30배 빠른 속도잖아요.
1: 네, 네.
0: 그 정도 속도로 커다란 핵탄두가 들어있는 게 지구로 떨어지는데 땅으로 떨어지는데
1: 네.
0: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1: 네.
0: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열기도 많이 생깁니다.
1: 예.
0: 바람을 전에도 ICBM 할 때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1: 맞아.
0: 원래 바람 맞으면 시원한데
1: 네.
0: 이 바람에 그 쓸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오히려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이게 단순하게 마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 ICBM 편에서 그 댓글 달아가지고 어떤 분이 설명 잘해주셨는데
1: 아, 그래요?
0: 그냥 쓸려가지고 온도 올라가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온도가 올라가고
1: 근데
0: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현상까지 발달해가지고 온도가 훅 올라가요.
1: 엄청 뜨겁구나.
0: 온도가 예. 한 1500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1: 예.
0: 온도가 1500도면 쇠가 녹을랑 말랑 할 만한 쇠가 녹을 만한 온도가 한 뭐 1800도 이럴 때 되면 온도 녹는데
1: 예, 예.
0: 거기에 가까이 가는 온도거든요.
1: 예.
0: 수많은 전자 부품 같은 게 다 녹을 수 있는 온도인데
1: 네.
0: 핵탄두가 잘 폭발하기 위해서는
1: 네.
0: 그 온도를 잘 막아줘야지만 고장이 안 나고 잘 버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 모든 내부에 있는 기구가 그 1500도의 온도를 받으면서 시속 28,000km로 꽂히고 있는데
1: 네.
0: 조준을 잘 해야지만 원하는 목표물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예.
0: 아 이거 좀 이상한 나라 얘기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진짜 그 나라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 이상한 나라.
0: 핀란드를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스웨덴 쪽으로 떨어진다.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아주 곤란하잖아요.
1: 아, 곤란. 매우 곤란하죠.
0: 그러니까 그거를 예. 조정하는 거 그 장치도
1: 예.
0: 시속 28,000km로 떨어지면서 1500도의 온도를 이 온도 높이 올라갈 때는 뭐 만도까지 올라가는
1: 예.
0: 경우도 있다 그래요.
1: 예.
0: 그 온도를 다 버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지만
1: 네.
0: 그런 상황에서도 안에 있는 그런 뭐 조종 장비 이런 게 다 잘 작동을 하겠죠. 그거를 이미 양산을 해가지고
1: 네.
0: 그런 미사일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1: 그렇지.
0: 러시아도 중국도 뭐 프랑스도
1: 근데 그런 열기를
0: 영국도.
1: 이겨낼 정도로 튼튼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0: 그렇죠.
1: 핵탄두는 애초에 터지라고 만든 거고
0: 그렇지만 고장나면 안 터지죠. 핵탄두
1: 그러니까 땅이 떨어졌을 때
0: 핵탄두 만들어 보셨어요?
1: 안 만들어봤죠.
0: 핵탄두 만드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거 만들면 큰일 나죠.
0: 만드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1: 어렵겠죠.
0: 어렵잖아요.
1: 예, 예.
0: 정말 전 세계 독재자들이 예. 온 힘을 다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쉽게
1: 예.
0: 안 만들어지잖아요.
1: 예, 예.
0: 아주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1: 아.
0: 근데 핵탄두가 그냥 뻥 터지지 않습니다. 핵탄두가 그냥 뭐 불만 붙인다고 터지는 화약이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아, 그리고 스타폴은 낙하산으로 어차피 떨어지지.
0: 예, 정확한 그런
1: 예.
0: 근데 스타폴도 사실은 낙하산 펼치기 전까지는 이 비슷한 걸 해야 돼요.
1: 견뎌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모든 장치가 잘 갖춰져

0: 표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떨어지면서 낙하산 펼치기 전에 떨어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불을 이렇게 뿜어가지고 속도를 좀 늦춰주는 그런 것도 하기도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로 방향도 좀 잡고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스타폴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냐면 거기에 이제 로켓 엔진 같은 그런 걸 달아놓으면 너무 장치가 부피가 커지고 연료도 많이 실어야 되고 장치가 복잡해야 되고 안전성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미사일 로켓 같은 그런 장치를 담아놓으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ICBM 같은 경우에도 좀 독특한 장치를 달아놔가지고 속도나 방향을 좀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데 ICBM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는 뭐 군사 기밀도 많고 해가지고 저도 많이 아는 바가 없고 스타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만 조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다시 그러고 있다 안 되겠다 우주로 다시 나가자 이런 걸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강하게 뿜어주는 정도 뿜어주는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엔진 연료 로켓 이런 거 제트 엔진 이런 거 달지 않고 그냥 강하게 응축을 해놓은 기체 같은 거를 담아놨다가 그 기체의 이 밸브를 열어주면 기체를 압축해놓은 기체의 그 마개를 열어주면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예시로 들까요? 풍선 불었다가 놓아두면 풍선 날아가듯이
1: 방귀
0: 뭐 그것보다 좀 더 세야죠. 그 정도 방귀 세세요 평소에 그게 아니라면
1: 컨디션
0: 뭐
1: 좋을 때
0: 콜라나 사이다 같은 좋을 때 세세요. 컨디션 그
1: 나쁠 때
0: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게 이렇게 흔들었다 가면 마개 열면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담아놨다가 터뜨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방향도 조절하고
1: 한번 푸시해주는
0: 뭐 속도도 좀 낮추는 그런 걸 달아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용하는 기체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산소 이런 거 사용하면 안 좋겠죠. 산소는 흔하지만 왜냐면 산소는 반응을 되게 잘하는 물질이니까
1: 그렇죠.
0: 잘못하다가 그것 때문에 불 붙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시간에 많이 했던
1: 그 꿈쩍도 안 하는 애
0: 헬륨 있는 그 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헬륨이 진짜 제일 꿈쩍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륨이 무게도 제일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게나 꿈쩍 안 하는 정도를 생각한다면 헬륨 사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게 아니라 가격을 중시하면 헬륨은 지구에 되게 없어가지고 되게 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을 생각을 하면 아르곤 같은 물질이 지구의 공기 중에 제일 좀 흔한 편이기 때문에 아르곤 같은 거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야지 내뿜었을 때 좀 센 힘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우면 또 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게가 무거운 그 헬륨 있는 주기율표에서 헬륨 있는 줄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크립톤이라든가 이런 무게가 묵직한 그런 물질들 아니면 뭐 화끈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크세논 뭐 제논 이런 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가격도 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중에 어떤 물질을 이용할지는 이제 좀 뭐 봐야지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우주택배의 목적은 과연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뭐 생필품 주문하듯이 그런데 당장 쓸 수 없다면 지금 이렇게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0: 일단은 그때 우리가 우주의약품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주에서만 생산을 해야지 잘 생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질들, 그런 약품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1: 맞아. 우주에서 개발했을 때 유리한 게 있다 그랬죠.
0: 우주 제일 중요한 게 우주에는 일단 중력이 없으니까
1: 맞아.
0: 위나 아래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받는 힘이 똑같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어떤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아니 가벼운 물체라기보다 어떤 허약한 물체를 가지고 앞뒤 양옆 위 아래가 완벽하게 대칭인 모양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조립을 할 때 지구상에서 조립을 하면 아무리 그렇게 잘 조립을 하려고 해도 일단 아래로 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밑에 받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찌그러진단 말이야. 아주 미세하게라도 그죠? 허약한 물질이면 좀 많이 내려앉겠죠.
1: 야골라.
0: 그럼 어떻게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매달으면 또 매달리는 그 윗부분이 또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양옆에 붙일 때도 멀어지면 멀어져서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끝머리가 이렇게 좀 처지는
1: 그렇겠지,
0: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1: 균일하게 뭔가를 생산하기가 어렵겠네.
0: 그래서 정밀한 그런 도구를 만들 때 그리고 그걸 되게 미세하게 그렇게 전체적인 눈에 보이는 정도의 구조물을 정확하게 대칭이 맞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와 원자가 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정확한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 비슷하게 중력이 적용되는 이런 게 탄생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우주에서 만들면 정확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1: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0: 많이는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1: 많이는 아니고.
0: 근데 앞으로 만약에 많이 만들게 되면 그리고 그게 이제 단가가 꽤 나온다.
1: 그럼 우주 정거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0: 지금은 그렇죠. 아, 예, 예. 그래서 잘 팔리게 된다라고 예, 하면 예. 그

0: 지구로 보낼 수 있을 방법이 어허.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스타폴 쓰자.
1: 마치
0: 아 벌써요?
1: 이 전에 네. 하나 정도 더 예, 한 중소자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쪽에 참여하는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걸 얘기하시겠습니까?
0: 이게 네. 우리나라를 일단

0: 30라는 시험용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군용기? 이런 걸 개발, 로그웰 X30 뭐 이런 식으로 잡지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네네. 진짜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있긴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네. X 시리즈 순서로 봤을 때 개발은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실물은 개발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상한 음모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X30라는 게 뭐였냐면 네네. 비행기처럼 생겼어.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비행기처럼은 안 생겼어. 그냥 뭐 희한하게 생겼어. 이상한 종이 비행기 비슷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1: 너무 궁금해요.
0: X30, 예, X30라는 게 예. 종이 비행기 접어놓은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비행기인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1: 진짜 종이 비행기다.
0: 예, 그게 약간 로켓 비슷하게 우주로 날아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착륙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형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진짜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네. 지상에 지구상에 어디라도 빨리 훅 갔다 훅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라고 막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이런 샘플 리턴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뭔가를 지구로 가져오는 거를 일본은 진짜 기가 막힌 걸 해본 적이 있어요.
1: 뭘 해봤나요?
0: 예. 2003년도에 네, 네. 일본은 하야부사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우주 저편으로 발사를 했어요. 달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1: 먼 곳에.
0: 우주에 있는 소행성으로 이 하야부사 1호라는 우주선을 발사를 했어요.
1: 왜 보냈어요? 네? 네.
0: 그래서 2003년도에 이걸 보내가지고 소행성에 이 하야부사 1호라는 크지도 않아요. 이 작은 네. 네. 우주 탐사선이 소행성에 2년 동안의 우주 항해를 거쳐가지고 2005년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어요. 도착을 한 다음에 네. 이 조그만한 우주 탐사선이 하야부사 탐사선이 그 소행성에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로봇 장치가 작동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흙을 네. 그 소행성 가루죠. 네. 소행성 가루를 채취를 했어요.
1: 예.
0: 그거를 안에 있는 캡슐에다 밀봉해가지고 담았어요.
1: 네.
0: 그런 다음에 그 소행성에서 다시 분리가 됐어요. 네?
1: 그 캡슐이?
0: 그 우주선이. 우주 탐사선이 분리가 된 다음에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시 지구 쪽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2005년에 분리가 돼가지고 2003년에 출발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2005년에 도착을 해가지고 채취를 한 다음에 네. 지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2010년까지 5년 동안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지구에 돌아와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그 채취한 그 가루가 담겨 있는 통을 지구로 떨어뜨리는데 도전을 했거든요. 그거를 일본 과학자들이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네. 1g의 소행성 가루가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이거를 일본 과학자들이 엄청난 자랑거리로 막 감동의 일화로 생각을 합니다.
1: 그건 대단한 경험이지.
0: 그 정도의 탄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주로 보낸 뭔가가 안전하게 정확한 위치로 지구에 돌아온다라는 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나로호 우주 로켓만 하더라도 그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네. 1톤, 2톤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우주에 보냈다가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무게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이미 갖고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다른 기술을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우주 발사를 해서 관 이런 저기 뭐죠?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설레고 감동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으로 우주에 뭔가를 보냈다가 우주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크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사람 보내는 건 좀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고 예, 또 위험하니까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1: 뭐를 보낼까요? 예.
0: 개라든가
1: 고양이라든가
0: 아니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잘 좋은 잘 훈련된 걸 구할 수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동물로
1: 고라니.
0: 곰이 있거든요. 곰. 고라니는 훈련하기 너무 어려워요. 곰 같은 동물을 우주에 한번 보내가지고 무사히 우주 비행을 하게 하고 지구로 다시 회수하는 거를 그래서 건강한 개나 고양이나 곰이 걸어 나오게 하는 우주곰.
1: 근데 그 친구들은 안전도 담보가 돼야.
0: 그러니까 그 정도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의의가 큰 거거든요. 우주로 뭔가를 보내서 정확한 위치로 다시 착륙을 시켰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고양이가 안전하게 우주 비행을 마치고 정확한 위치로 돌아와가지고 걸어 나오더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기술적 의의도 되게 크거니와 그때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설렘, 관심사, 기대 그런 문화적인 영향 이런 게
1: 그렇죠.
0: 저는 이런 거를 기술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이런 과학 문화적인 국민의 어떤 설렘을 위해서라도
1: 네 알겠습니다.
0: 스페이스 베어 프로젝트 우주 웅녀 프로젝트 우리 추진해야 한다.
1: 예 그런 기술이 가능한 정도로 빨리 좀 개발과 연구가 좀 우리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주 택배가 가져올 미래와 기술 이야기 곽재 시작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전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정말 어릴 때 상상화에나 그렸을 법한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방식에도 언젠가는 좀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된 청취율 조사 02로 시작하는 조사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스타폴 떨어지는 속도로 CBS 이강민의 잡지사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잽싸게 응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민의 잡지사입니다. 미리미리 입에 좀 붙여두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그만 셔터 드립니다.

0: S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7200선으로 밀렸고 코스닥도 10개월 만에 8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중동 긴장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유지되던 휴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상선을 공격했다며 이란 내 80여 개 군사 표적을 타격하고 원유 제재 면제도 철회했습니다. 이란도 곧바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미군 시설을 겨냥해 보복에 나서며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해 브렌트유와

0: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모두 3% 넘게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당내 논란이 커지면서 하루 만에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친정청래계는 선호 투표제가 친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한 데다 당헌 당규에도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친 이재명계는 결선 투표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 투표제 도입 여부와 당헌 당규 해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폐기한 경위와 사건 초기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후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장윤기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구호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배재구는 재심 신청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심 결과는 최소 2달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배재구 야구부 선수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광주일고 측도 학생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희의 무섭노 발언을 두고 일베식 표현인지 경상도 사투리인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의문문에 노를 붙이는 표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베식 말투라고 주장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경상도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사투리라며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미 노는 경상도 방언의 종결어미라며 사투리 사용만으로 일베 표현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1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인문학과 디지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요. 게임과 역사를 연결하는 신박한 방법 황찬우 로블록스 게임 메이커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MT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통해 역사를 알리고 있는 우신중학교 황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지금 문화유산이 앞에 보이시죠? 이것은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네, 자운서원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제가 이제 조선시대 이제 교육기관을 재현한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북한에 있는 연광정이라고 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저도 북한에 못 가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 이제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의 사이트나 또는 조선시대 그림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좀 고생해서 만든 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왜 이 게임들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그리고 어린 시절 저는 정약용 선생님 생가 근처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주 그곳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이제 생가도 방문하고 옆에 시락박물관이 또 있었는데 그 시락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유물도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흥미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역사책 한 권을 가져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심심해서 그 역사책 한 권을 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후 그 책만 10번 이상 읽었다 할 정도로 와 정말 그때부터 역사를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졸라서 수원화성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수원화성을 이제 업적을 세우신 분이 정조대왕이신데

제가 그 정조를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약용 선생님과 관련이 큰 인물이시기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 조선을 개혁하고자 노력하셨던 왕이자,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는데 매우 잘생기셨습니다. 네, 아, 조선 최고의 미남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생기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 정조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최초의 신도시 수원화성에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유산에 방문하면요, 그 성곽을 쭉 돌아보면서 와, 이거 정말 잘 지었다, 그리고 그 군졸이 되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 벽돌은, 와, 이건 정약용 선생님이 만드신 거중기로 들어올린 벽돌이겠지? 또 정조의 개혁이 얼마나 굉장하고 진심이었는가를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얻은 지식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함께 공감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제가 역사를 또래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알아? 대단하다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또래 아이들은 역사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한번 방문을 해보면 이제 제가 해설을 듣고 이제 엄마에게 다시 한번 들면서 쭉 해설을 해주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의 리액션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제가 엄마에게만 역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제가 아는 역사 지식을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더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역사의 스토리텔링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을 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고, 저도 그것을 통해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내내 정말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 강의를 제 집에서 혼자 찍어가지고 막 올려보기도 하고, 또 경복궁이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해설 봉사도 해왔습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설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직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 이 활동도 모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제 삶을 많이 바꿔놓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문화유산에 직접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역사를 잘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이유가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역사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역사의 스토리텔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게 되었는데요, 또 물론 재미도 필요하고요, 바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역사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그 분야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것은 저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게임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린 시절에는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틈만 나는 대로 막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블록스에서는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제가 놀라게 됩니다. 저같이 게임 제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매우 놀랐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슴은 막 두근두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임을 한번 만들어볼까 고민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만든 것이 바로 아까 처음 보셨던 문화유산 제작이었습니다. 예, 문화유산 제작을 하려면요, 3D 디자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이 3D 디자인은 직접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뒤지면서 배워야 하는, 혼자서 배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와 하나하나를 디자인하면서 점점 퀄리티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기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데도 매우 큰 동기부여와 경험이 되었고, 모르는 걸 혼자서 알아가는 성취도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만든 게임 보여드렸죠. 바로 자원서원이란 게임인데요, 외국인이 이제 게임에 방문했습니다. 제 게임에. 저는 한국인들만 제 게임에 올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원서원에 걸려있는 초상화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 건축물들은 중국의 어느 시대 건축물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국의 율곡 2의 초상화이고, 이건 중국 건물이 아니라 한국의 조선시대 건물이다 라고 제가 한국의 역사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도 그렇고 영어를 진짜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기초회화가 전부였는데 할 수 있는 게 Where are you from?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바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번역기라는 걸 사용해서 막 컨트롤 C랑 컨트롤 V를 막 오가면서 손바쁘게 외국인들과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엔 영어도 진짜 제가 잘 못했던 제가

외국인들과 대한민국의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스스로도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유산을 계속해서 재현해 가던 중에 황룡사 9층 목탑에 제가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경주까지 바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9층 목탑이 다 불타가지고 지금은 터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 문화유산 실제로 한번 봐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문화유산을 한번 재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상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상도들을 막 힘들게 찾아가면서 재현을 했는데 이게 또 보시면 지붕 형태가 되게 이상해요. 막 이렇게 모임 지붕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하자마자 저기 꼭대기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와, 꼭대기로 올라가 봤는데 정말 저녁 노을에 친 황룡사 9층 목탑은 아름다운 그 자체였어요. 특히 내부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또 야, 들어와봐, 이거 한번 봐봐 했는데 와, 멋지다, 이렇게 감탄을 해주어서 저도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경주 가면 혹시 어디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불국사나 그런 데 가보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저도 첨성대에 가봤습니다. 지금 딱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첨성대가 이제 신라시대 별을 관측하려고 쪘던 천문대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보이시는 첨성대 입구가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 말씀해보세요 한번. 네, 아시네요. 와, 역시 자, 여기 네모난 구멍에 입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네모난 작은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제가 이후에 책을 보고 이걸 알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실제 첨성대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훼손 위험이 있어서 실제로 내부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게임이 있죠. 제가 문화유산이나 이제 유물들을 모아놓은 문화유산 박물관이라는 게임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첨성대를 이렇게 딱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맨날 들어오면 이 첨성대 꼭대기에 누가 먼저 올라가나 맨날 경주를 하듯이, 네, 그래서 이 첨성대 내부를 실제로 들어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박물관 전경을 쭉 바라보는데 와, 정말 신라인들의 지혜와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유산의 특징들을 이제 이 게임에서는 더 자세하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백제의 숨겨진 수도 풍납토성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아름다운 문화유산, 최근에는 따끈따끈한 신작인데 이제 창덕궁 주암루라는, 네, 이제 이 문화유산을 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재까지도 문화유산을 점점 퀄리티 있게 계속해서 재현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재현하면서 좀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유산에 방문을 하면 단순히 그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문화유산을 몸으로 느끼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워낙 그대로 이 문화유산을 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문화유산에서 느껴졌던 그 느낌을 게임에서도 실제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문화유적지에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역사를 알리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과, 뭐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면 프랑스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척 신나는 일이었고 더불어 큰 성취감도 안겨주었어요. 예전에 저에겐 게임이 단순히 그냥 스트레스를 풀거나 재미를 위한 용도였다면 이제는 저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그중 역사를 알리겠다는 그런 꿈을 현재 이제 게임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흥미,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이 모든 꿈들을 이제 게임이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역사를 알리겠다는 꿈을 게임에서 알리고 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게임을 통해서 실현시켰으면 좋겠어요. 현재 게임은 다양한 분야로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게임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물론 저는 아직 기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퀄리티 있게 재현해서 우리나라의 K-컬처를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정약용 선생님의 이제 명언을 하나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떤 위대한 발상도 작은 한 걸음만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제가 처음 역사를 단순히 그냥 관심이 가서 이제 봤던 시절부터 현재 역사를 알리고 있는 지금까지 처음에 그냥 재미가 있어서 했던 그 활동들이 작은 활동

활동들이 점점 변화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나 자신의 큰 변화는 절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세상을 바꿀지도 아니면 많은 것들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도 게임을 통해 무엇이 가능할지 그 가능성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일은 저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게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게임을 어떤 도구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황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인문학과 디지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게임과 역사를 연결하는 신박한 방법, 황찬우 로블록스 게임 메이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정광태가 부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해바라기의 사랑의 시 감상하셨고요. 자, 두 번째로 보내드릴 강연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몸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엑소쌤 이선호 씨의 강연인데요. 여러분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중꺾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의 준말인데요. 사실 이선호 씨도 우울증과 무기력감으로 마음이 꺾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0: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지 않고 주말에도 일해도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게 됐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꺾이지 않으려면 그 전에 먼저 꺾이지 않아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법을 엑소쌤인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전해드립니다.
1: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항상 여러분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의지력을 키워보려고 해도 항상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꺾였었는데 괜히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온 단어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뭔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뭐 노력을 하려고 해도 항상 마음이 꺾이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답은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 이제 그릿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그릿이 생기게끔 해주는 준비된 상태의 몸을 먼저 만들어줘야 이 건강한 몸에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다. 그릿이 생기는 거다. 저는 사실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그 다음에 불안장애,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알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몇 년간 엄청난 게으름, 그 다음에 뭐 나태, 살이 10kg 넘게 빠지고요. 이 우울증을 앓게 되면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맨날 잠을 자고요. 잠을 자다가 깨면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가요. 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하루 중에서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자다가, 얕게 잠을 자다가 깰 때쯤, 이 의식이 반쯤 돌아올 때쯤에 이 지옥 같은 현실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걸 딱 느끼거든요. 그때 가장 괴로워요. 저는 그런 거를 몇 개월간, 몇 년간 느꼈고, 근데 지금은 저는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정말 동기부여가 충분하고 중꺾마를 제 마음속에 잘 넣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우울증을 극복해서 잘 살고 있게 됐을까? 제가 이 세바시 강연 준비하면서 그러면 최근 제가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자 스케줄표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봤어요. 해보니까 최근 1년 제 스케줄표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단 하루도 제가 쉰 적이 없더라고요. 이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몸살, 감기 걸린 적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은 좀 힘들지만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물론 코로나는 한번 걸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충분하게 중꺾마가 생겨서 이렇게 1년간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제가 과학적인 논문에서 증명이 된, 또 제가 극복할 때 도움이 됐던 그 팁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10분의 강연 덕분에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시작하겠지만 큰 태풍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드리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팁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자유의지라는 거는 뭐 내가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뭔가 선택하고 삶을 개척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생각보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이 순간적인 기분이 바뀌고 그 기분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순간의 선택이 바뀌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나의 가치관이나 전체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호르몬들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호르몬이 바로 동기부여와 관련된 세로토닌이랑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라 그래요. 이 도파민 같은 경우는 크고 자극적인 기쁨, 단기적인 성취, 즉흥적이고 농도 깊은 동기부여, 행복감을 줘요.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좀 사소하지만 장기적으로 잔잔하게 동기부여를 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도파민, 세로토닌을 사실 둘 다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도파민부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도파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못 분비돼도 여러분들이 아주 나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아주 나쁜 녀석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 나 새해니까 새벽 6시 이제 일어나서 다이어트 할 거야, 달리기 할 거야, 스쿼트, 뭐 런지 뭐 이런 거 할 거야. 처음에 잘해요.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잘해요. 근데 사람 삶이라는 게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회식을 했어. 이제 과음을 했어. 그럼 다음 날

일어나긴 일어나요. 알람 소리가 들리니까 6시에. 그러면 이제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이제 고뇌에 빠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아, 잘까? 나갈까? 잘까? 나갈까? 결국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고 이 베개 얼굴을 파묻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뇌 속에서 굉장히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우리 뇌는 굉장히 영악한 게 이런 쉬운 선택이나 쉬운 포기를 통해서 쉽게 도파민이 나오면 그런 행동을 반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처음이 쉽지 두 번 세 번 비싼 사람 오면 그때 그냥 확 포기해버려요. 또 이게 안 좋은 게 같은 행동을 반복해도 같은 행복감이 안 느껴져요. 이런 쉬운 포기를 통한 도파민 분비는 내성이 생기거든요. 결국 한두 번 포기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행복감은 전혀 안 느껴지고 나태해지는 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중꺾마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다행인 게 이 내성이 없는 도파민 분비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걸 열심히 설계를 해서 조금의 노력을 들여서 인내를 들여서 그걸 달성하면 또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걔는 내성이 없대요. 자, 그래서 우리 뇌한테 계속 자각을 시켜줘야 돼요. 아, 내가 쉬운 선택, 쉬운 포기를 통해서 나오는 도파민은 내성이 있고 반대로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인내를 통해서 달성을 했을 때는 내성이 없는 건강한 도파민 보상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고요. 근데 우리 뇌는 굉장히 영악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면은 너무 원대한 목표 이런 목표를 세우면은 뇌는 또 안 하려고 그래. 뭔가 딱 봤을 때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내가 이거를 조금의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우리 UDT 들어보셨죠? UDT의 지옥지 이런 거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가 끝나는 시간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 뒤에 끝나니까 죽으라 시키면 2시간만 버티자 이런 걸 하거든요.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생각이 생각나는데 끝나는 시간을 안 알려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결국 100% 성공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면은 우리 뇌는 좀 힘들어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100% 성공할 수 있는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작은 목표요. 일어나기 뭐 그런 것들. 결국에는 처음부터 뭐 책 100권 읽지 일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어나서 이불 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30초만 하잖아요. 하루 중에 5분 그냥 산책하는 거 쉽잖아요. 우리 뇌 입장에서 부담이 안 가는 작은 목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 입장에서는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은 노력을 드리고 그거를 달성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성이 없는 도파민 분비 체계가 조금씩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작은 목표를 만들 수 있는 준비된 뇌 상태가 결국 그게 뛰어넘어서 중간 목표 또는 더 뛰어넘어서 큰 목표 이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인생을 관통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되는 그런 준비된 뇌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도파민만큼 또 중요한 게 세로토닌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로토닌은 도파민이랑 다르게 좀 잔잔해요.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는 호르몬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무조건 밥 먹을 때 쌀밥 있어야 되잖아요. 반찬 가짓수가 아무리 많아도 밥 없으면 안 먹잖아요. 반찬 가짓수 좀 줄이더라도 밥 달라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호르몬이 그런 기저에 있는 호르몬 그게 세로토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2, 30분만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햇빛 쬐요.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끔 살다가 오늘따라 뭔가 기분이 좋은데?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동기부여가 들고 뭔가 다 할 수 있는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공통적으로 세로토닌이 충만한 상태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로토닌을 맞으면은 충분한 양의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충만해질 수 있다. 준비된 상태의 그런 중꺾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로토닌 분비되면은 이 햇빛을 받으면 또 잠을 깨게 해주는 각성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드시지 마시고 햇빛 받는 것만으로 충분히 잠을 깰 수 있다. 더 좋은 점은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은 얘가 밤에 잘 때쯤 되면 이게 숙면을 취해주는 멜라토닌이나 호르몬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잠도 엄청 잘 잘 수 있어요. 점점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지 마시고 햇빛 한 잔 드셔라 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앞에 지금 말씀드린 도파민 작은 목표 그 다음에 세로토닌 햇빛 쬐기 햇빛 한 잔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제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하지만 당장 여러분들

할수 있는 팁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됐고요. 결국 도파민 세로토닌을 동시에 잡는 방법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처지에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연구팀이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전적으로 똑같은 쥐들을 사가지고 관찰하니까 유전자가 똑같은데 어떤 쥐들은 이렇게 쳇바퀴를 계속 돌아요. 포기를 안 해요. 이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쳇바퀴입니다. 계속 돌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태예요. 신기해. 똑같은 유전자의 쥐인데 어떤 쥐는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게으르게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동기부여가 없어. 아이고, 왜 이럴까? 똑같은 쥐인데 유전적으로 어떤 쥐는 하루 종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쳇바퀴, 어떤 쥐는 맨날 그냥 넷플릭스만 봐. 여러분들, 우리 몸의 세포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 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그 생명체는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거든요. 이 장내 세균은 50조 마리가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면, 세균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자라는지, 우리가 세균 몸에 붙어 자라는지 분간이 안될 정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장내 세균이 우리 몸에 살고 있고,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연구진도 검사를 해보니까 이 쳇바퀴를 도는 쥐들의 장내 세균이 유익균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균들이. 반대로 맨날 이렇게 자는 쥐들 있잖아요. 게으른 쥐들, 동기부여가 없는 쥐들. 그 쥐들은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거의 없었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항생제를 주입해서 유익균들을 다 죽여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쳇바퀴를 안 돌아요. 동기부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없는 쥐들한테 유익균을 주입해봤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쳇바퀴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내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 기분까지, 동기부여까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해서 말하면은 우리 생각이나 기분이 사실 세균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장내 세균들이 어떤 세균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많은 연구그룹들이 셀 사이언스 네이처지에서 장내 세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대사산물을 만드는데, 그 대사산물이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돼서 뇌로 가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의 재료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뇌로 가서 도파민,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가 충만한 중꺾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요거트부터 퍼먹어라. 그것도 꾸준히 퍼먹어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울증 앓고 10kg 넘게 빠졌잖아요. 그때 제가 생존 본능이 있었는지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음 시작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런 논문들 찾아보고 요거트, 제가 유산균 직접 골라서 그거 직접 배양기 사가지고 5년을 퍼먹었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퍼먹어서 그 유산균 유익균이 내 몸에 있는 장내 세균의 그 전체 총을 다 바꿔줬고, 거기에 있는 물질들이 결과적으로 나의 정신 상태,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릿을 형성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제가 장내 세균 검사 해봤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 색깔 그래프가 30대 평균 유익균 수거든요. 근데 보면 보라 초록 색깔이 제 유익균 양이에요. A등급이고 평균 대비 56% 많아요. 주식 상한가 받기도 어려운데 저는 56% 더 높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유익균만큼 중요한 거,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유해균이 되게 우리 몸의 기분을 변화를 많이 시킨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분 안 좋으면 막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막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될 때는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건데, 유해균이 많으면 또 그렇거든요. 제가 유해균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지금 파란 색깔 그래프가 30대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록 색깔 그래프가 제 수치거든요. 초록 색깔 그래프 어디 있죠? 없어요. 지금 오른쪽 아래 내 위치 저는 아예 없어요. 보면은 30대 평균 대비 저는 80에서 90%나 저는 유해균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제가 오늘 해드린 팁들 어려워요? 다 쉽잖아요. 그냥 먼저 유산균 요거트, 그
그 다음 요거트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 식이섬유 같이 꾸준히 퍼드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햇빛 쬐기, 그 다음 요거트 먹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먹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목표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뇌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결국 작은 목표도 사실 귀찮아서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런 거 먹으면은 작은 목표는 쉽게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 작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돼서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준비된 뇌 상태가 중간 목표, 그 다음에 더 큰 목표, 그 다음에 인생을 관통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 수 있는 준비된 상태의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릿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 노하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강연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이 여러분들의 첫 시작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1년 2년 뒤면 큰 태풍이 불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꺾이지 않는 몸이라고 생각해요. 중꺾 몸을 만드는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 인문학과 디지털이었고요. 첫 번째 강연, 게임과 역사를 연결하는 신박한 방법, 황찬우 로블록스 게임 메이커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엑소쌤 이선호 씨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이어서 둘리스가 부른 원티드, 퀸이 부른 Somebody to Love 보내드렸고요.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고 말해 휴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후속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7200선으로 밀렸고 코스닥도 10개월 만에 8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중동 긴장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6%,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당내 논란이 커지면서 하루 만에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친정청래계는 선호 투표제가 친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한 데다 당헌 당규에도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친이재명계는 결선 투표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 투표제 도입 여부와 당헌당규 해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경위와 사건 초기

0: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후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장윤기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배재고는 재심 신청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심 결과는 최소 2달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광주일고 측도 학생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는 현행 제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진행된 공개 토론에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공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교육계도 공교육 재정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교육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기본 구성품만으로는 실내 온도를 24도까지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를 보강한 뒤 다시 시험하자 해당 제품들도 41분에서 58분 만에 24도에 도달해 단열 성능이 냉방 효율을 좌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7도, 습도는 77%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5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2: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 제가 신실한 줄 알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성우 박지윤 씨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주일도 교회를 안 왔어요, 남편이. 안 오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신경이 왜 지배하잖아요, 정신이 몸을.
2: 네.
1: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녹음이 있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2: 네.
1: 근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 제가 이제 성신여대 음대 네. 나왔는데
2: 네.
1: 그때 이제 그때 같이 다녔던 언니가 오늘 차 한잔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 네.
1: 언니 그럼 제가 녹음 갔다 오면서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녹음실을 갔는데 감기 기운 때문에 제가 녹음을 못하게 된 거예요.
3: 네.
1: 이제 콧소리가 조금 나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다 낫고 연락

0: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바람에 좀 일찍 이 언니한테 연락을 한 거죠. 네. 언니 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녹음을 못했는데 지금 언니 만날 수 있으면 지금 갈까요? 이랬죠. 저도 심란하니까. 왜냐하면 남편이랑 진짜 이게 뭔가 사는 게 너무 힘들 때였으니까. 언니 어 잘됐다. 근데 다른 언니가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네. 낮에만 언니 어디 가야 되는 네. 학교 다닐 네. 때 그 목사님 딸이에요 그 언니가. 네.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착하고 너무, 저한테 너무 잘해줬던 언니랑 같이 있다 그래서 막 간 거죠. 네. 그래서 가서 막 차를 마시면서 아 지윤이 너무 오랜만이고 잘 지내지? 그래서 네 막 이렇게 거기다 남편 욕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네 막 이러니까 네. 아우 남편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무릉무릉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쇼인도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했어요. 오. 그랬더니 오 진짜? 지윤이 조금만 잘해주면 되게 남편 잘해 더 잘할 네. 사람인데 왜 그러시지? 저 막 그런 거기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1: 네. 그봐 내가 말
0: 그봐 언니 이러면서 이제 또 저의 그 여태까지 예. 행동이 레퍼토리랑. 나왔죠.
1: 네.
0: 그랬는데 언니들 두 명이 표정이 이제 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윤아 너 근데 남편을 너무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전 그런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하면 그냥 그 충신을 안 뒀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언니들이 많이 없고 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언니한테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1: 예예.
0: 근데 지나고 나니 주변에서 조금씩 얘기를 했긴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생들이 한 말이니까 야 너가 나처럼 살아봤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동생들은 더 이상 말을 못했었거든요. 언니들이 지윤아 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언니 본인이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본인 앞에서 얘기 다 해도 가만히 있어요. 할 말 없어서 이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니 너 남편 앞에서 그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네. 네. 너무 막 정말 막 한탄스러워하면서 너 그게 얼마나 잘못이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그때부터는 저도 변명을 뭔가 했겠죠.
1: 네.
0: 아니 언니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얼마나 애쓰면서 살았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언니는 힘든 거 없겠니? 언니는 힘들 때 그렇지만 참아야 돼. 너 애들 앞에서 그러진 않지? 그래서 애들 앞에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애들이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언니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는 그게 막 뚱뚱뚱뚱 저를 때리는 느낌으로 그 말이 다 들리면서 그럼 나 어떡하지? 이랬어요 제가. 왜 제가 내가 알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던 느낌 있잖아요. 그럼 나 어떡해 언니? 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랬어 제가 그때 이 단어로 얘기를 했어요.
1: 네네.
0: 왜냐면 이게 한 번 그런 거면 뭐 사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난 이게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랜 시간을 결혼 생활에 더 많은 안 그런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1: 네네.
0: 내가 그럼 나 어떡해요 언니? 그랬어. 그랬더니 괜찮아 지금부터 안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언니가 그렇게 말해준 게 저는 너무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2: 너무 좋은 언니다 진짜.
0: 네. 만약에 그러니까 너 왜 그랬니? 너 어떡하니 이제? 이랬으면 저는 정말 끝냈을 것 같아요.
1: 가서. 왜냐면 그랬으면 정말
0: 넌 이제 너 그거는 야 그걸 그치. 누가 참니? 이랬으면 그치 내가 저 남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라도 보내줬을 것 같은데 언니가 괜찮아 지금부터 안 그러면 돼 이래서 그래서 어떡하지? 그럼 이제 막 다 이렇게 무슨 고해성사 하듯이 막 네네, 다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너가 얼마나 그게 잘못이고 너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어쩐지 언니 요즘에 나한테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를 그렇게 말하냐고 얘기를 해서 저랑 더 싸웠다 그러니까 그걸 몇 년 그렇게 참은 네 남편이 대단하다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막 내가 정말 나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었구나. 정말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3: 그 언니는 남편분이랑 친분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0: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 거의 약간 고용된 것 같을 정도로.
0: 맞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정신이 없어서 집에 언니가 가서 너 꼭 남편한테 사과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래야 뭔가 사과가 되

0: 언제부터 사과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일단 들어갔는데 남편이 원래 잘 늦게 들어오고 했어요. 왜냐면 저 같아도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표정도 맨날 안 좋고 말 걸면 싸움이 그렇죠. 되는 아내가 있는 집에
1: 다시 도쳐 있으니까
0: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예. 근데 마침 집에서 저희 딸 비빔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원래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는 아빠 오면 인사해야지 사이 안 좋아도 아빠 오셨잖아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네. 저는 어 왔어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아빠 오셨네 이렇게 했죠. 뭔가 연기처럼 누가 학생 선생님 온 것처럼 그냥 어 아빠 오셨네 이렇게 이 톤으로 하고 방을 들어갔어요. 어 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예, 몰라서 그러니까 남편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찬물에 면 헹구면서 이렇게 뭐야 약간 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한테 아, 그냥 네. 그 마음밖에 안 들었었어요 그때는. 전날 제가 막 포효했는데 그 모습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사과를 해야 되지 그냥 이래서 이제 남편이 정수기 그 물 받고 있길래 제가 그냥 이렇게 안 쳐도 될 상황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비켜가는 것처럼 이렇게 톡 이렇게 톡 이렇게 하면서 예. 했죠. 그 남편이 이제 그걸 알아들었나 봐요. 근데 그리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네.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 나 오늘 화장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울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아, 나도 자기가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줄줄줄줄 얘기를 한 거죠. 네. 오빠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은 얘가 갑자기 나갔다 오더니 약간 되게 좀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오빠 내가 지금 자세히 말하기 좀 힘든데 내가 뭔가 좀 깨달은 게 있는데 네.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사과를 할게 그랬어요. 근데 나는 오빠를 막 이렇게 깔아뭉갤 생각도 없었고 자격지심 가질 수 있게 할 생각도 없었고 네. 그냥 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방법이 잘못됐다. 그거를 오늘 깨달았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했더니 안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좀 웃겨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너무
1: 좋았나
0: 봐요. 5학년인데
2: 너무 좋지.
0: 막 이렇게 표정을 네, 하면서
1: 그런 나이죠.
0: 어, 너무 좋으니까. 네. 왜냐면 그런 모습을 그렇지.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딸은 제가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빨리들 오라고 막 이런데요. 저 몰랐거든요.
3: 딸이 있어요.
2: 애들이 다 안다니까요.
0: 아빠 어디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분위기 안 좋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너무 긴 시간이니까 이 사람이 그게 풀리려면 얼만큼 제가 사과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사과하고 너네도 너무 힘들었겠다. 엄마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사실 아들이랑 아까 계속 부딪혔다고 했는데 아들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1: 아들은 지금 문제, 중학생이에요?
0: 1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쟤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거를 올해 이제 깨닫고 나니까 아, 이 세 사람이 우리 집 세 사람 정시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였구나. 내가 하나 이렇게 내가 달라지니까 집이 너무 화목해지고 이 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아, 이 세 사람이 진짜 이 사람 거 내가 정말 끌고 간다. 나니까 이 셋을 이렇게 내가 데리고 간다라고 정말 무섭게 제가 이랬어요. 오빠 나 그전에 죽었으면 천국 못 갔을 것 같아 라고 생각 말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무섭게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어디서 진짜 막 간증도 하고 말을 하면서 너무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구나를 올해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게 뭐 어디든 사던 운전하고 가면서건 카페건 계속 생각날 때만 아 오빠 내가 그때도 내가 그랬네 너무 미안해 계속했어요.

0: 그때 저한테 약간 AI 같다는 거예요.
1: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사람들 앞에서도 또 말했어요. 나 남편한테 사과했잖아. 왜냐하면 제가 그랬던 모습을 다 본 사람들 앞에서 네. 진짜 거의 이제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싶었어요. 그냥 아, 내가 문제였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다 말을 해야 이 사람이 그게 괜찮아질 것 같아서 보는 사람마다 남편 놓고 계속 했죠. 그러니까 친한 동생이 언니 이제 그만해. 언니 너무 언니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아내는 아니야. 막 제가 내가 악처였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야.
2: 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1: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나 이렇게 하면 사람 간다는데 내가 나 천국 갈 때 됐나? 막 진짜 이 생각 들 정도로 내가 너무 바뀌었었어요. 그런 마음이.
2: 근데 그 첫째 아들은 뭐가 그렇게 또 눈에 거슬리셨어요? 아빠랑 똑 닮았어요?
1: 네. 얼굴은 저랑 진짜 똑같이 생겼고
2: 행동이, 그러니까 성격이 남편 닮았어요?
1: 성격이 남편도 아닌데 네.
2: 뭐가 이렇게 거슬렸어요?
1: 성실하지 못한 거.
2: 예?
3: 성실하지 못한
2: 중1이
3: 거.
2: 뭐 이렇게 성실할 중1이 뭐 다 성실한가요? 중학교 1학년이.
3: 기대치가 또 이렇게 제가 있었나 봐요.
4: 제가 보니까 잠자는 거 성실하지 못한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네요.
2: 죄송해요. 다 꼴보고 싫었나?
1: 그래서 쟤는 진짜 얼굴이 나랑 저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왜 저렇게 나랑 다르지? 죄송해요.
2: 뭐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해요. 제가 무슨
4: 그게 아니라 그 2월부터 네.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2: 죄송하다고 되셨네.
1: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싱어게인을 작년 가을 예, 예. 여름부터 계속 준비해서 가을에 녹화했단 예, 예. 말이에요.
2: 그 준비할 때 굉장히 예민하셨겠네.
1: 예민했고
3: 좋겠다.
1: 와, 내가 거기서도 나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 원래 마음은 왜냐면 그렇게 항상 어딜 가도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도 예, 예. 항상 어릴 때부터 들었고 예. 교만이라는 단어는 저랑 진짜 아예 먼 단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평생. 네. 근데 세상에서 정말 내가 이런 교만함을 갖고 있었구나를 네. 깨닫고 나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2: 그 도장 깨기란 방송은 그 2월 전에 한 거예요? 네. 2월 후에 한 거예요?
1: 몇 년 전에 했어요.
2: 몇 년 전에 했어요? 네. 그거 보니까 남편분이 막 이러고 노래하는 춤추고 막 그러시던데요.
1: 따라와가지고
2: 전 취객인 줄 알았어요. 남편분이
1: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2: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만 보고 엄청 사이가 좋은 분이구나 이랬거든요.
1: 그러니까 해줬더라고요.
3: 이걸 살려준다고 더
2: 네.
3: 이렇게
2: 네. 막 이걸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네. 올해 이제 그때 깨닫고 나서 남편을 보니까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냥 나 만나서 그렇게. 그러니까 부족은 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면 완벽한 남자는 또 아마 그 완벽함으로 부인을 힘들게 하겠죠. 예.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좋은 점이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뭔가 잡았구나 정말. 그렇게 내가 저는 되게 풀어주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진짜 남편이 왜냐면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게 해주고 옷도 좋아해요. 네네. 옷도 산다 그러면 아휴 막 뭐라 하면서도 다 들어줘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아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2: 그럼요. 그런 그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밤낮에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뭐 하는 거 쇼핑하는 걸 이해한다고 해서 궁시렁 하잖아요. 네. 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 장난감 사주면서 야단치면서 장난감 사주는 엄마가 제일 싫어요. 그럼 안 사주는 게 나아.
1: 맞네요.
2: 그럼 고맙지가 않거든요.
1: 맞네요.
2: 사줄 거면 기분 좋게 사주고 안 사줄 거면 안 사줘야 되는데 사주면서 너 집에 먹겠네 뭐 저 꼭 지 앱이 닮아가지고 뭐 사고 아유 얼마예요. 이거 진짜 최악이에요.
1: 그때 안 좋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2: 그럼 아예. 받아도 고맙지도 않고 놀면서도 계속 생질 만나거든요. 아, 우리 다 경험을 봤잖아요. 그지?
3: 맞아.
2: 그거 최악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네. 늦게 들어온 걸 제가 다 이해했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화를 낸 거면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1: 죄송해요. 그래서 자꾸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2: 아니면 제가 시험을 왜 자꾸
1: 그때 그 후 일 후로
4: 아니 그때 그 언니 같아.
1: 아니 언니 정말 진짜
2: 좋은 언니 너무 좋은 언니네요.
1: 너무 감사하고 그때 제가 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않아서 녹음을 네. 했으면 그 언니를 못 만났을 그러네. 거잖아요.
2: 그렇죠. 아 그러네.
1: 하나님이 그냥 내가 정말 너 지금 그러네. 모습 최악이었 제가 최악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더는 주변에 자꾸 이렇게 동생들을 통해서 말을 해도 네가 안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0: 남편에 대해서 힘듦을 또 제가 예, 나눴기 예, 예, 때문에 예. 또 목사님들 또 우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 이제 방송에 네. 부부가 함께 나오는 리얼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부부가 같이 나오는 네, 네. 사이가 좋으면 다 편집이에요.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데도 안 좋은 것처럼 자막을 써서 진짜 제가 그쵸. 직접 체험한 거지만 네. 다른 부부랑 같이 출연했을 때도 그날 녹화한 날은 더 행복했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0: 그쵸.
1: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해도 둘이 안 좋은 그림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혼한 부부들이 맞아요. 많았잖아요.
0: 근데 제가 사실 부부 그런 거에 섭외가 여러 번 왔었는데 네네. 사실 사이가 좋았으면 저희는 원래 성격은 둘 다 좀 툭툭툭 되는 편이라서 네네. 되게 재밌어 하세요. 두 주변에서. 네네. 사이가 좋았으면 저희는 했을 텐데 사이가 진짜 너무 안 좋았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1: 사실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할 소재를 맞아요. 가지고 있는데
0: 그래서
1: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0: 정말 진짜라서 저희는 정말 솔직하거든요. 예.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양해 구하고 이렇게 빠진 그 프로가 몇 개 있죠.
1: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하다가 뭐 저희는 뭐 부부가 뭐 그렇게 뭐 갈등이 없으니까 하다하다 이제 편집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제 딸을 미워하는 걸로 자막을 잡아서 아주
2: 진짜요?
1: 저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0: 아, 진짜요?
1: 뭐 어떻게든지 갈등이 없는 방송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2: 왜 행복한 거 재밌는데?
0: 맞아요.
1: 다 편집이에요. 행복한 건 다 편집이고 칭찬한 건 다 편집이고
0: 요즘 무조건 자극적이어야 되나?
1: 네, 자극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조미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미료를 자꾸 쳐야 되니까 자꾸 부추겨서 진짜 그래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0: 맞아요.
1: 제가 저 그 딸한테 얼마나 저기서 욕 엄청
0: 그러겠어요.
1: 먹었어요. 편애하는 아버지가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부들이 함께 출연한 것도 사실 굉장히 또 저는 이제 크리스찬 부부들에게 맞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맞아요. 저희 남편이 하자! 저는 이러면 남편이 생각해보다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항상 했던 경우가 많은데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저는
1: 제 주변에서도 부부 동반한 프로그램 해서 후회 안 한 사람이 한 커플도 없습니다. 다 후회하죠. 어떻게든지 갈등을 만드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두 분 활약도 기대하겠고 두 분 이제 뭐 더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해주시고
0: 네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1: 오늘 진짜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아 모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맞아요.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나만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고 또 세워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열 가지를 고치고 싶은 것들이 세워주는 말을 했을 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 누군가를 계속 깎아내리고 너 이거 잘해야지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계속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까 그 조언해주신 언니 말씀 들으면서 아 나도 누군가가 나한테 고민을 털어놨을 때 정말 좋은 조언자가 돼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3: 박영 목사님
4: 진짜 두 분은 뭐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또 성우 부부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행복한 모습을 또 보여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0: 맞아요.
4: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오늘 나눠주신 이 솔직한 이야기들이 저는 더 많은 분들한테 더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자체에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4: 정말.
0: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저를 써주시면 그 시간을 그렇게라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돌아가면 그 예쁘게 정말 결혼 생활 잘
2: 너무 오늘 주신 조언으로
1: 두 분이 같이 뭐 즐기는 취미 같은 건 없어요?
0: 저희 맨날 같이. 그냥 뭐 같이 진짜 사냥 연습하고 누가 시키진 않지만
1: 아, 재밌는 거 좀 하세요 둘이
0: 맞아요
1: 같이 뭐 골프를 치시든 뭐 탁구를 치시든
0: 골프
1: 뭐.
0: 되게 저랑 같이 시작했는데 전 진짜 못하고
1: 원래 다 못해요
0: 저는 좀 더 나니까 저 안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1: 우리가 그 왜 사진을 보면 내가 원래 이렇게 안 생긴 것 같은데 참 못 나오는 사진들이 참 많죠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그 사진이. 왜냐면 나는 나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다 거울을 통해서든, 뭐 사진을 통해서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내 모습을 직접 한 번도 못 봐요.
0: 그러네요.
1: 그죠? 유리나 거울을 통해서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지 한 번도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늘 내 안에 나는 파란 안경을 끼고
0: 맞아요.
1: 늘 세상이 파랗다라고 외치는 것이고 상대방은 파랗지 않다라고 외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경을 이제 벗고 나니까 아 세상이 파랗지 않을 수도 있구나를 체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남편이나 배우자 전도하려고 하시는 부부들 보면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그분을 그 상대를 교회 못 가게 막는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거. 나 때문에 못 가고 있다는 것들을 그걸 정말 깨고

0: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돌을 치우는 순간 다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부부를 만드셨을까? 다르기 때문에 2인 1조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내 상대방이 덜렁거리니까 꼼꼼한 나를 붙이셔서 둘이 하게끔. 또 누군 예민하니까 조금 무딘 사람을 붙이셔서 중간을 가게끔. 이렇게 해서 정반대를 하나님께서 조합을 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중간 기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끼우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둘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붙여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전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가정을 또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거야. 영화 If Only 중에서 폴 니콜스 이 안의 대사였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제자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의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표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스스로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제자의 표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장 35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자의 표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언제 내가 주님을 돌봤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봤다라고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는요, 주님이 변장하고 오신 거예요. 제자의 표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신천지나 그런 쪽에서

교묘하게 말씀을 꾸미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제자의 표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표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 어떤 공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언제나 나쁜 것으로 기억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하는 말이 인생은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칼을 꽂았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표정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손과

말로도 드러나게 있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심각한 병을 걸려 있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심각한 병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나쁜 것으로 기억되어 있는 이 병은 심각한 병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그 오랜 동안 목회하는데요, 단 한 사람도 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기에 내게 와서 기도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내일 수술 받아요. 기도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내가 암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암 말기라는 선언을 받게 되면 심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좋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상처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왜? 나도 모르게 나를 죽여봐요. 그리고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각자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나는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것을 기억하고 있나?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언뜻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말씀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어디로 불렀을까요? 그렇죠.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시내산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예,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준행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제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가 이것을 준행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생명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월요일 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모세를 부르듯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불러서 내게 말씀하시나?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인가요? 맥주 감사 절 주일이에요.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석순아 감사해라. 그리고 나는 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모세를 19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불러내세요. 그리고 여러 차례 불러내시고 24장에서 또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계신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매 주일마다 시내산으로 지금 불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일은 시내산으로 불러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감사해라.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그 백성은 그 소리를 듣고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같이 동일하게 지금 오늘 본문대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예, 아멘, 주여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멘, 주여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아멘, 주여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주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아무리 봐도 내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자식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자식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왜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점점 내 육신은 약해져가고 병이 들어 이곳저곳 아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중직 선출하는 그 중직에 내가 뽑혀지든 뽑혀지지 아니하든 감사해라. 꼭 그러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이번 중직 선출을 위해서 그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고마워요. 난 서류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 중직돼서 헌신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교회 이름은 되지 않지만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리 말씀하셨어요. 임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 선출하면요 몇십 대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가 병에 지기 아니거든. 헌신하는 일에 이게 쉽지 않거든. 그러나 내가 우리 한국중앙교회 중직으로 내가 서류를 낸 것만도 나는 너무 감사해. 그러면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은 그건 잘못인가? 아니요. 나는 서류를 내지 않은 분들도 감사해요. 왜? 서류를 내지 않은 분들은 대다수 그렇거든. 하나님 내가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여건이 아직은 부족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내지 않은 사람들 그냥 달리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근데 서류를 냈다고 해서 중직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뽑혀지고 누구는 선출됐는데 내가 보니까 저희는 나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실력도 없어. 뭐 하나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전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목사를 세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출되지 않고 뽑혀지지 않든다 해도 그분이 실력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다고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중직이 선출되든 선출이 되지 아니하든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있는 것은 명령이요, 감사하라는 것도 명령이요. 아멘이신가요? 명령은요, 내가 선택이 아니요, 내가 조건도 아니요, 계산하며 계산해봤더니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은 그냥 우리가 아멘, 주여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명령인 것은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사람만이 그게 감사할 수 있는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지금 4절에 하시는 말씀은 모세가 하는 모든 말씀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단 쌓고 그리고 열두 기둥을 세워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네가 기억하라, 기록하라 그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좋은 기억을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네가 제단을 쌓으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네 삶을 통해서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열두 기둥을 세우면 시각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기억해서 나온다. 기억하는 사람만이 순종이 가능한 거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순종은 할 수 없는 거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고, 내가 잘못된 것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아픔과 상처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기념하라, 이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단은요, 절대 좋은 걸 기억하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기억 없이는 순종 못한다. 순종은 언제나 기억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 한국에도요,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심각한 수준인 거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우울증이 오고요, 또 청소년기가 바뀌어지면서 우울증 찾아오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의 유명한 대가라고 했던 스폴전 목사님께서요,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와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 오랜 동안 고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으로부터 탈피한 게 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요, 잘못된 기억을 하는 사람은 병으로 찾아와요. 병으로 찾아와. 심각한 병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순간 매일 노트에 은혜를 하나씩

0: 때 감사의 입이 열리고, 감사의 입이 열릴 때 천국의 문은 열린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억할 때 감사의 입이 열리고, 감사의 입이 열릴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억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못하게 막기 위하여 일단 여러분들에게 나쁜 기억만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입에서 불평의 입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천국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 계속 일이 꼬여만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더욱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그가 뭐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일 미래가 안 보여, 꽁꽁 묶여있는 상황.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감사로 찬송했어요. 왜 찬송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이 감사로 열렸더니 감사로 열린 그 입으로 인하여 결국은 뭐가 열린 줄 아세요?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나니까 그의 묶였던 모든 것이 다 풀려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묶인 게 도대체 뭐예요? 자식이 묶였나요? 사업이 묶였나요? 질병이 묶였나요? 기억하시고 감사의 입을 여세요. 감사의 입을 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천국 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한 이야기를, 이것만 기억하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이 세 가지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아라.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친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친구하지 말아라. 세 번째,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과는 친구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신앙 안에 깊이 돌아보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나야. 누구라고요? 나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지적거리만 해요. 저 사람은 왜 이것도 못하나 하고 계속해서 지적거리만 해요. 내가 죄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요. 그런 나,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삼으신 줄 아세요? 친구 삼으셨어. 친구 삼으셨어. 세상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친구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친구 삼으신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요즘 우리는 휴대전화 하나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아두고 살죠. 비밀번호 하나, 인증번호 하나가 나를 지키는 작은 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정보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털어놓은 작은 비밀, 누군가 전해준 속마음,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함부로 열어보거나 쉽게 옮겨서는 안 되는 소중한 마음의 정보겠죠?

소중한 꿈이라는 곡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여러 사역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죠. 지금 선곡표에는 세 분 이름만 흘렀을 겁니다. 한웅재, 조수아 씨가 있었고 에이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굉장히 예쁜 목소리, 이 목소리를 안 분이 계시네요.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김수지 씨 목소리 같은데. 네, 맞습니다. 김수지 그리고 조준모 씨가 함께 했고요. 박동준 씨의 음성으로 오늘 소중한 꿈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 나를 보호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타인의 비밀도 우리 소중하게 여겨줘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 이 클릭 한 번도 신중하게, 또 누군가의 마음은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좀 더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첫 인사를 건네봤습니다. 매년 7월 두 번째 수요일이 정보보호의 날이라는 거 이제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CCN 캠프에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때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꼭 비공개로 남겨주십사,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십사 말씀드리고 있죠. 잠시 뒤에 광고 듣고 찬양 전해드린 후에 어제 캠프 2부에서 CCM 초대석으로 만나워십 함께한 시간, 그리고 만나워십 새 앨범을 다섯 분께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발표할 거예요. 받으시는 분들은 비공개로 아니면 샵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1212 문자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자, 먼저 광고부터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옥탑의 소중한 사람, 또 정예원, 넌 아름다운 꽃 전해드렸습니다. 가사가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우리 마음에 참 예쁘게 노래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곡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좀 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곡들을 들으면 좀 어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동요를 듣는 것처럼 요즘 워낙 많은 세상의 노래들이 가사를 듣다 보면 이거 괜찮나? 이러해도 괜찮나? 이렇게 미운 마음을 누군가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다가 CCM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모든 찬양의 가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내 옆에 내 이웃들을 축복하고 또 내 삶을 나를 꼭 안아주는 그런 곡들을 듣다 보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께도 괜찮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잘 하셨다고 어제 손을 번쩍 드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생각보다는 예. 치열한 경쟁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만나워십 다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왕이면 새 앨범 나오면 저희가 돈을 주고 음원을 음반을 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다섯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널리 널리 입소문 내주시고 만나워십이 또 출시가 됐으니까요. 우리 CCM 새 앨범 나오면 많이 많이 사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손들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 제 다섯 분은 제가 만나워십에 연락을 드려서 그쪽에서 직접 배송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축하드려요. 준희빈님, 오늘도 오셨죠. 준희빈님, 만나워십 앨범

드릴게요. 또 7361님 당첨되셨고요. 하양고래님, 또 해도농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영환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만나워 10세 앨범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비공개로 주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주소는 제가 만나워 10측에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만나워십 곡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어제 목소리가 잔뜩 쉬어서 그래도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만나워십과 함께 부른 곡인데 찬양의 제목도 참 좋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곡과 함께 김영우 스윗소로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김정은님께서 신청곡 써주셨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만나워십의 새 노래로 물들어를 들었어요.

봤는데 오늘 커피향기님께서 신청곡 써주셔서 이것도 함께했습니다. 또 스위스어로우의 김영우 씨가 부른 시편 21편 주의 사랑, 또 만나워십 유은성 전도사님 음성으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제목을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그런 메시지이죠. 전해드렸습니다. 2962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중3 딸과 차 안에서 듣게 되었어요. 딸이 듣다가 이 곡 너무 좋다 라며 제목 좀 알려달라고 하네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전전곡이었어요 라고 하셔서, 그러면 전전곡이면은 정혜원의 넌 아름다운 꽃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첫 곡은 한웅재, 또 조수아, 에이맨, 김수진 여러 분들이 함께한 소중한 꿈이란 곡, 그 다음에 정혜원의 넌 아름다운 꽃, 옥합의 소중한 사람, 그 다음에 만나워십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들려드렸거든요. 우리 따님이 중3, 우리 중3은 그 우리 잘 대해줘야 돼요. 중3 때. 아니, 너무 기특하네요. 듣다가 엄마 이거 제목이 너무 궁금해, 뭘까 좋아서. 우리 2962님, 우리 예쁜 중3 따님께 선물 우리 딸 무슨 선물 줄까? 우리 딸한테는 그 예쁜 선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선물에 이번에 새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축복송에서 해주셨다가 다시 제가 시신캠프로 오게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윈세프에서. 그래서 그 세턴 에어 헤어 드라이기, 최신 드라이기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여행 갈 때도 아주 가볍고 좋은, 우리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와! 이런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네요. 윈세프 세턴 에어 헤어 드라이기를 2962님의 중3 따님께 중3 사춘기 응원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역시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신 공부방에 들어서 너무 좋았다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이 곡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네요. 함께하겠습니다. 청지기, 권성근, 강인선, 불안 준비하고 있어요. 또 8183님, 은영님 계신 곳엔 선물 보따리가 가득한 것 같아서 언제나 설렘이 가득해요 하시며 1000번을 불러도 써주셨는데, 자, 이번 주, 다음 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많이 드리려고 해요. 1000번을 불러도 주리의 찬양도 함께 할게요.

주리의 1000번을 불러도 청지기 권성근 강인선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새 앨범으로 CCN 공부방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굉장히 독특한 제목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씀 나누면서 들었었던 곡 다시 들으니까 더 새롭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주리의 찬양을 전해드렸더니 선물 주리라고 하셔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푸하님께서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꼴찌면 어때요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조이포유로만 쭉 있다 보니까 청취율과는 상관없이 한 10여 년 지내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CCN 캠프에 와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강민 아나운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전화 받아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재미있게 많이들 DJ들과 진행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흉내내 봤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할게요. 여호와의 유월절. 이 곡 신청하신 분 계시죠? HJ님께서 기도 제목. 동생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하셨어요.

시와 그림 여호와의 유월절. 이봉휘님께서 따스하고 포근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은영님이신데 청취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밤도 은혜 충만입니다. 은영님 화이팅 하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 감사 드려요. 자, 1부 끝곡은 목마른 사슴 에스더 디어 셀러브레이션 싱어스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지금 자연인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CBS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에 구금됐던 중국 최대 가정교회인 베이징 시온교회의 김명일 담임 목사가 26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4일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들과 재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단속 당시 함께 체포됐던 시온교회 지도자 8명은 여전히 구치소에 수감된 채 기소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가 구금된 양진 목사는 김 목사의 석방이 중국의 기조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낙관하기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온교회 측은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남아있는 목회자들과 동역자들의 석방을 위해 한국교회가 지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해외 파송 선교사들을 초청해 영적 재충전을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6일 교단 파송 선교사 240명과 목회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간의 선교사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선교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전 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먼 타국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락 성결교회가 지난 5일부터 시원한 생수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매해 여름을 맞아 생수를 무료로 제공해왔던 성락 성결교회는 올해도 2만 병을 마련했습니다. 무료 생수 나눔은 성락 성결교회 봉사부서인 더 나눔이 주관하며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눔 부장 이성도 장로는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무료 생수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결 미래 목회자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가 최근 6기 장학금 수여식과 후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6기 장학생은 모두 23명으로 이들은 1년 장학금 700만 원씩 3년 동안 모두 2,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장학생들은 새벽기도 등 영성훈련과 성경암송, 학점 3.7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기성총회 이기용 총회장은 한 번 받은 사명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최근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와 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위원회는 모두 10명의 후보 중 영성과 인격, 리더십 등과 총회 주일 헌금과 목회자 연금 후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오는 9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후보 추천위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회가 1차 후보 추천을 한 뒤 전 총회장들

0: 과 전현직 노회장 등 108명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뽀꾸레미님께서 은영님, 준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들려주세요. 함께 들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자, 그리고 저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주신 추억님 감사합니다. 이런 도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CCN 캠프로는 도전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영어로 다 CCM 캠프 오행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끔 김은영 삼행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제 이름만 계속 부르긴 하셨어요. 김은영님 반갑습니다. 저녁에 뵈니 아직도 조금 낯설고 날마다 새롭네요. 은영님. 밤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더욱 편안하게 들립니다. 영원한 팬 은영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졸릴 때도 있지만 오늘은 눈 크게 뜨고 2시간 동안 찬양 예배에 집중할게요 하셨는데, 영원한 팬이라고 하셨는데 살짝 그 저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졸릴 때 있다. 팬심으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은데요. 추억님,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제가 참 많은 분들을 그동안 네, 지난 30여 년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을 재워왔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졸린다고 하시고요. 저도 제 목소리가 졸리더라고요.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들으시고 파랑물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눠주셨는데, 늦은 밤 평안을 구하며 인사 남겨요. 집에 돌아가는 길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길요 라고 써주셔서 제가 파랑물감님께 이 곡으로 꼭 선곡해서 응답해 드리고 싶었어요. 다들 모두들 안전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이 가사가 하덕규 풍경 가요로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일대 CCN 캠프 직이셨어요. DJ 하덕규 목사님 풍경

0: 오늘 집으로 가는 길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치공동체의 집으로 가네 함께 보셨어요. 오늘 우리 김쌤이 게시판을 지키고 계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내일 일부에 생방송으로 또 CCN 공부방 열리니까요. 열공하시는 우리 모범생들 많이들 와주시고 내일 또 어떤 새 노래를 알려주실지 요즘 반응이 아주 좋잖아요. 일부에서도 우리 불안이라는 곡 함께 했고 지난주에는 소피의 곡을 두 번이나 선곡해서 전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효인 최영수님께서 찬양의 뒷이야기와 함께 써주셨어요. 신사참배 거부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신 분이 강종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강 목사님께서 좋아하신 찬양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던데 함께 듣고 싶네요. 소망의 바다 곡으로 써주셨는데 찬송가 원곡은 옹기장이 버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의 바다 버전은 새롭게 좀 리메이크가 된 곡이어서 두 곡 다 듣겠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에 이어서 옹기장이 아카펠라 버전으로 함께 보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

가끔은 이렇게 아카펠라 버전 참 좋지 않나요? 옹기장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앞서 소망의 바다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새롭게 리메이크된 곡도 들어보셨습니다. CCN 캠프로 오행시 아, 잘하셨어요. 그림자님 너무 정말 예, 노력하셔서 훌륭하게 완성하신 것 같아요.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진영님, 오늘 굉장히 먼 일정을 전라도 경상도를 아우르는 그런 무한 함양 칠곡군 출장 다녀오고 퇴근도 하고 저녁 먹고 편히 쉬면서 오늘 CCN 캠프 함께 하신다고 써주셨어요. 늘 기도 김진아님께서 늦게까지 열공한 윤하언 그리고 웹툰 그리기 중창 모두 모두 열심히 하는 하진이 응원한다. 힘내렴. 너희들의 미래가 참 기대된다.

주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라고 응원사연 남겨주셨어요.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브라이언 맥나잇의 파더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 곡은 오늘 믿음의 유산, 헤리티지라고 하면 잘 아시죠? 거기에 리더이신 김효식 전도사님께서 아버지라는 곡으로 부르셨는데 오늘은 이 믿음의 유산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의 OST로 브라이언 맥나잇 곡을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말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과 함께 정현우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맞아요. 이렇게 좀 병원과 좀 친해지면서 하나하나 약이 늘어갈 수도 있지만 잘 관리를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밤 이상현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 할게요.

이상현의 여호와의 밤, 또 믿음의 유산 김효식 씨 음성으로 아버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보혜사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담은 건가 봐요. 감동. 오, 또 그 여호와의 밤은 지난 3월 발매곡 중에서 투표 1위 한 곡이라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김쌤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해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니까요. 자, 그리고 오행시에 도전을 하신 똥지혜님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너무 잘하셔서 실은 제가 오행시 안 한다 그랬는데 와, 이거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행시 도전 씨. 씨앗처럼 심겨진 우리들의 작은 믿음이 씨. 시원한 은혜의 소나기를 맞아 쑥쑥 자라는 곳 M.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캠. 캠프파이어처럼 뜨거운 감동이 가슴에 피어오르는 프. 프로그램은 역시 김은영의 CCN 캠프 청취율 조사에 투표하세요. 그냥 완벽한 마무리까지.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똥지혜님께 좀 맛있는 선물 드릴게요.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아유, 너무 재밌네요. 즐겁네요. 그래도 캠프 이제 오행시 안 받을게요. 다들 그림자님 서운해하시면 어떡하지? 그림자님께는 그 우리 그림자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니까 건강에 좋은 선물 드릴게요.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그림자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역시 비공개로. 쿠니오니님께서 새싹으로 오셨는데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하시며 너무 좋은 또 정보를 주셨어요. 클릭비의 하일라님 팬인데 CCM을 발표하셨다고 해서 신청해 봅니다. 하일라 러브 갓 꼭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제가 살짝 검색을 했거든요. 클릭비가 세상에 올해 완전체로 8월에 다시 뭐 모인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진짜 CCM 앨범 이 음원을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에 있어서 전해드릴 수 있어요. 하일라 피처링 소냐 러브 갓.

아일라 소냐의 피처링 러브 갓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자,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은 CC마이너스 윌리엄 마일스로 준비했어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 모두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0: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평균 체온은 36.5도로 알려져 있죠. 체온이 내려갔다면 근육을 떨어서라도 열을 내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땀을 내서 열을 식힙니다. 컴퓨터 뒤에 열을 식히는 쿨러가 달린 것처럼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습도가 높으면 땀이 제대로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높고 가장 습도가 높은 지금, 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내 몸에게 애쓰고 있다고, 잘 해내고 있다고 한마디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장맛비 내리는데 부지런히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폴라리스님 제일 먼저 오셨네요. 메타치형님, 전야곰님, 또 에스프레소님 많은 분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첫 곡 이우석 비바람 내 눈 가려도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할게요. 오늘 제습기를 풀 가동해야 하는 날 맞죠? 보게근원님. 예, 제가 있는 곳은 조금 그치긴 했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 얘기도 전해주시고 마음속 얘기도 풀어놓으시고 은혜 받은 얘기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곡도 남겨주세요. 샵 7997 열어놨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사연과 신청곡 안에 여러분의 얘기들 남겨주시면 돼요. 이은화가 줄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에스프레소님이 장마철 제습방송 당양노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 좋은데요. 예, 제습방송입니다. 가브리엘님, 우리 몸도 쉼 없이 애쓰고 있다니 창조의 신비입니다. 습도 또 온도가 최고인 지금 우리 주의 자비를 찬양하자고요. 아멘. 당양노 가족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피스토스님 반갑습니다. 샬롬. 하다샤님은 어제 병원 계신 부모님 뵙고 오늘은 쨍한 날씨에 간만에 휴식입니다. 어? 거기는 쨍한가 보다. 예, 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더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 예, 나이 가는 게 박요한의 목소리로 신청하셨는데요. 이어지는 곡이에요.

주룩주룩 피어오는 풍경에 친정 부모님이 텃밭에서 키워캔 콩감자 푸실하게 찌어내고 있습니다. 색도 노랗게 이쁘고요. 김이 모락모락. 비 오는 창가에 커피와 같이 먹으면 비주얼 끝장이죠. 비주얼뿐이에요. 맛도 끝내주죠. 예, 소소한 행복 누리며 한부영 소소한 것들 신청합니다 하신 커피 향기님과 함께 우리는 그냥 상상할 뿐 그 푸실한 감자 함께 들었고요. 박요한 나의 가는 길 그 전에 함께 했어요. 요셉의 꿈님께서 빗소리를 들으며 스피커에서는 잔잔하게 은혜의 찬송이 예 빗소리와 찬송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결합이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경숭주님,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얼마 전 입대해서 훈련소에 있는 아들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수료식이어서 아들 만날 생각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아들이 되길 바라면서 아드님 이름이 박하승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 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 처음 만나는 순간, 또 새롭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향으로도 응원의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강명식이 부르는 승리고요. 하경숭주님이 신청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김종섭, 세연, 조용기가 부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승리 두 곡 들었고요. 9858번님 집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하시는군요. 땀 흘리면서 듣는 찬양도 좋죠. 당양로 오프닝 시간에 맞추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네,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수연님은 비가 엄청 쏟아져요. 장마를 실감할 만큼 빗소리 찬양 그리고 정원님 목소리로 이 시간 보냅니다. 아, 제가 창을 통해 보니까 아까 조금 뭐가 해가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다시 어두워지네요. 변덕이. 베리베리님, 백혈병으로 1년을 치료하며 병원 생활하던 동생 미영이가 교회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교구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 인도도 했고요.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관리가 중요한 단계라 꾸준히 관리 잘해서 완치받기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의 기도 듣고 싶은데요. 아들이 빨리 믿음 회복하길 바라면서 예,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길 원한다고. 아멘. 미영님. 주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심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또 아드님, 믿음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나와 비슷한 환경이나 경험을 한 친구나 또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믿음으로 이끄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청년의 기도 듣겠습니다. 우혜림, 남궁정윤, 배현미 외 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흘러나오는 노래에 공감하고 계신 2102번 희망은광님과도 같이 들었어요. 청년의 기도였고요. 살랑살랑님, 오늘은 무척 습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뽀송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디8529님, 한참 내리던 비가 소강상태입니다. 잠깐 창문 열어 환기 중이고요. 혼자 조이포유 크게 틀어놓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찬양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네, 저희도 함께해서 기쁩니다. 황금병아리님께서 이직하고 며칠째 근무 잘하고 있는 황금병아리고요.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부를 때 성이 이씨시니까 이본부장 또 줄여서 이본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불림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셨대요. 리본, 다시 태어남, 늘 새롭게 초심을 잃지 마라라는 그런 뜻. 맞아요. 이런 뜻 같아요. 리본. 주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러비미 부르는 기대.

수피한기님은 경기도 광주 임마누엘 교회 수요예배 설교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 안전하시길.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구옥인가요? 주일 65세부터 86세 한나팀 특송으로 함께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마마스 브런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보라제비꽃님, 상반기 마지막 학교 아이들 책 읽어주고 왔습니다. 빚 뚫고 다녀와서 함께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 달란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의 즐거움, 책을 읽는 기쁨 더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비가 와서 이 곡을 진짜 많이 신청하셨어요. 비 준비하시니 심영진이 부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여기 보성인데요. 잔뜩 흐린 날씨예요. 마음이 처지지 않게 신나는 찬양 신청합니다 하신 한여름 밤의 소나기님의 신청곡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스프레소님이 이곡 처음에 듣고 우와 이런 곡이 있어 놀라셨대요. 생활 속의 얘기를 담은 솔직한 그런 가사 랩이 있어서 더 놀라셨을까요? 예, 하소서라는 곡. 강찬과 서정현이 함께한 곡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고슴도치님 고민 함께 나눌게요.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대예배 참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소그룹에 소속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다시 교회에 가는 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관계를 맺는 거에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소모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꺼려지게 됩니다. 사실 소모임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오히려 대예배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면 안 되죠.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소모임에 계신 분들, 또 장인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짱. 그분께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부분이 그 소그룹 모임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분들께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해를 받고

적당한 때 다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또 우리 고슴도치님께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배상진님이 신청하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심플리포 앨범에서 듣습니다.

지키리님의 신청곡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목마른 내용혼이었습니다. 너의 민기뉴님께서 저는 목사님 딸인데도요 관계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목회자의 그 집안 자녀라면은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얘기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리라 믿고요. 관계 맺는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 맞춰간다는 거, 또 교회에서의 그 관계라는 건 오픈을 많이 해야 되는, 내 마음이나 상태를 오픈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사람마다의 속도에 좀 맞춰줄 필요도 있고요. 또 계속 닫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인내로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꾸 강요하게 되면 그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좀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숙희 님께서 처음으로 당향노, 당신을 향한 노래 입력해 봅니다. 센터에 나와서 듣기 모두 할게요. 고맙습니다, 숙희님. 코스모스님께서 신청하신 곡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인도하시며 푯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유진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하나님이시여 875 1번님과 함께 들었고요. 오늘은 초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라일리님 뇌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손과체에 낭종이 있더라고요. 낭종이 작아서 요의미하진 않다니까 감사하고 진료 상담 예약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계속 편두통이 있었던 건가 싶어요. 그래도 원인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원인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유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계속 좀 지켜보시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사랑하오님 오늘은 제가 많이 애정하는 준하 언니의 생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길 기도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준하 언니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매일매일 기쁘게 걷는 삶이 되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목소리 상점 주가 행하시니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정말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주만 의지해요 였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그 힘을 풀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일하심을 느끼고 또 하루하루 회복되시는 삶, 많은 분들이 우리 당영로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하나임님과 함께 들었고요. 비가 잠시 멈춘 시간, 귀한 찬양곡으로 치유가 되니까 감사함이 드네요. 아멘. 긍휼하심 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로이스님, 네, 로이스님의 고백도 잘 읽었습니다. 내 몸이 주의 작은 교회라는 그 생각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고요. 옆집 언니분과 모닝 성경 통독 오늘까지 에스라 6장까지 읽으셨대요. 와, 언니가 함께하니 가능했다고 하는데 저도 언니 말에 동의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관계 되실 거라 믿어요. 하늘바라기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성 넘버 2 최정원님 하셨는데 왜 넘버 아니 원이 아니고 2일까? 잠시 욕심도 났지만 이것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아리 엄마께서 평택제일감리교회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이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다들 이제 시작하고 진행 중인 분, 진행 중인 교회도 있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 수련회,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귀한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7361번님께서 성남 택시기사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거기 너 있었는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걸어놓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비가 그냥 하루 종일 내렸다가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다가 갑자기 그쳤다가 해가 나서 이제 끝인가 싶으면 다시도 또 내리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요즘이에요. 우산 꼭 챙기시고 다니실 때 미끄러운 길 조심조심 다니시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는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찾아오실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는 여류 찬송 작가 하보갈 여사에 의해 작사됐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하보갈 여사가 주말을 즐기기 위해 가족과 함께 워세스터셔의 아렐리 하우스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10여 명이나 먼저 와 있었죠. 그때 하보갈 여사는 이들 무리가 더러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믿어도 진정한 기쁨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보갈 여사는 그곳의 모든 무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보갈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날 밤 이후 기쁨의 찬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주말 휴가를 끝내고 그곳을 떠난 하보갈 여사는 아렐리 하우스

집에서의 기도 시간 이후 마음에서 떠나지 않던 모든 것을 오직 주를 위하여 드리리라 라는 시귀를 가지고 4절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이 찬송시에 붙은 곡조는 음악 신동으로 불리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9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새 아침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햇살로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의 어둠과 피로를 거두어주시고 7월의 푸르른 숨결 속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이 더 깊어지고 세상의 푸르름이 더해가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겁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무더위와 소나기 같은 시련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도와주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제까지 품었던 염려와 불안, 내 힘으로 짊어지려 했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에서 원망과 시기의 말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게 하시며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억울하고 힘겨운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질병의 고통과 무거운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오랜 병상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환우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시어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해의 소식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온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내딛는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헌 목사였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이 부르는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브라운 월십이 전합니다.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어서 숭실 남성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9편과 20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0: 너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성경 낭독 시편 19편 20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가 부릅니다. 이어서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김도연의 찬양입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아침을 시작하시는 CBS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커지고 삶이 훨씬 더 지혜롭고 편리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일까요? 현대인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지식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으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깨닫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신앙 체급도 커지고 믿음의 깊이도 더 깊어질 거라는 아름다운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에 제동을 거는 뜻밖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쌓으려고 했던 지식이 오히려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식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죠. 그럼 도대체 지식이 왜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성도들 간에 아주 커다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있거나 또는 축제가 열릴 때마다 신전에서 어마어마한 제사가 드려졌고 그때마다 엄청난 양의 고기가 제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들은 일부는 제사장들이 가져갔고 또 일부는 신전 안의 잔치에 쓰여졌지만 그리고 남은 대부분의 고기들은 고스란히 고린도 도시의 일반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시민들이 시장에서 사 먹는 모든 고기는 사실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헬라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스스로 지식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층 성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가짜일 뿐이야.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가짜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 난 영적인 지식도 있고 믿음의 자유도 있으니

이 고기를 얼마든지 맛있게 먹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유대교적 배경을 가졌거나 신앙의 연륜이 짧았던 연약한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시장이 고기를 볼 때마다 저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더러운 고기야 하면서 가슴을 졸였어요. 영찜찜하고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소위 지식이 많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중직자들이나 리더들이 그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실족하게 된 겁니다. 나도 먹어야 하나 하고 눈치를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채 억지로 먹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들까지도 생겨났던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꼬집은 핵심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당시 스스로 신앙이 깊고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자신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아픔은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상처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그 유명한 일침을 가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요, 내가 아는 것을 무기 삼아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모르는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정말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신비가 아직도 이렇게나 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겸손히 깨닫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며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제자 훈련도 받아왔고 성경 공부도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혹은 내가 성경을 몇 독해서 내가 다 잘한다 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 가장 무서운 분들입니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서투르게 그 지식을 휘두르는 분들이죠. 진짜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얄팍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알미 아닌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결국 종착역에서 가장 뜨겁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눈물겹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 역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4절부터 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지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바울은 지식 있다고 자부하던 성도들의 말에 먼저 동의해 줍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아. 우상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 허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각상일 뿐입니다. 이런 신이 있어서 나에게 복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기대가 만들어낸 허상이죠. 성경에서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진짜 그런 신들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착각하며 부르는 그 헛된 존재들, 혹은 그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생명 없는 나무나 돌덩어리가 살아있는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앞에서 밤새도록 빌고 절을 한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죠. 그런 헛된 신들에게 바쳐진 재물이나 고기인들,

0: 대단한 힘과 악한 능력이 그 안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평범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주 오래된 신주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두려움과 찜찜함 때문에 그냥 집안에 두고 계셨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신주 단지를 교회에 가져와서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신주 단지를 버리고 나서 그 가정에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안은 평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 힘도 없는 그저 흙으로 빚은 옹기 그릇일 뿐이고 본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상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는 지식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을 먼저 격려하고 품어 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내가 가진 기준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내 곁에 지체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므로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신델라의 찬양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어서 이명희가 부르는 들풀에 깃든 사랑 들으면서 7월 9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에 구금됐던 중국 최대 가정교회인 베이징 시온교회의 김명일 담임 목사가 26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4일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들과 재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단속 당시 함께 체포됐던 시온교회 지도자 8명은 여전히 구치소에 수감된 채 기소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가 구금된 양진 목사는 김 목사의 석방이 중국의 기조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낙관하기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온교회 측은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남아있는 목회자들과 동역자들의 석방을 위해 한국교회가 지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해외 파송 선교사들을 초청해 영적 재충전을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6일 교단 파송 선교사 240명과 목회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간의 선교사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교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성락 성결교회가 지난 5일부터 시원한 생수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매해 여름을 맞아

0: 임석순 목사와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위원회는 모두 10명의 후보 중 영성과 인격, 리더십 등과 총회 주일 헌금과 목회자 연금 후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오는 9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2: Silence.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은 성찬 받기에 앞서서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 아니면 솔직히 버겁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성도님들 대부분은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은 기쁘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일은 정말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멍에나 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의 짐이에요. 주님 따르기에 우리 양 어깨에 메워지는 계명의 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따르면 이거 쉽고 가볍다 했는데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짐은 때로 버겁고 무겁고 지기에는 숨이 찬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게 뭐냐? 주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신학 전체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15절까지 해서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보혜사가 오셔서 어떤 일 하시는지를 말씀해요. 그리고 이 15절이 바로 이 두 문단을 연결하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한 구절 붙들고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먼저 지키리라

헬라어로는 테레세테인데 이 동사의 시제를 놓고 고대로부터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제를 명령법 현재로 읽어야 된다 해석했습니다. 그럼 지금 지켜라 이 뜻이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뜻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독자들에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같은 그런 강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진리를 따르라, 하라, 말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진리를 비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감동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했습니다. 이게 요한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인간은 명령한다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비춰 보여주어서 감동했을 때 스스로 진리를 따른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랬던 요한이 여기서 갑자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명령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견해는 이 테레세테를 직설법 미래 능동태로 해석했습니다. 지킬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그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 같습니까? 좀 나이브한 접근은 아닌가요?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전제로 두고 여기에 사활을 걸고 분투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조건부로 접근하는 거 이거 너무 나이브하지 않은가요? 여기서 구약적 접근과 신약의 인간학이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 기본 도덕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하긴 요즘 세간의 관심사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보면 이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영어 수학만 기능적으로 가르치지 실질적인 교육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어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어려움 당한 이웃 도와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다 도덕이고 윤리 지침이고 이거를 우리 성경은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안다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는 내 안의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이 동기가 내 의지를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인간 안에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지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를 의지가 병든 것이라고 했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를 의지가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러 가는 길거리에서 한겨울에 오들오들 추워 떨고 있는 거지를 보았어요. 내 안에 저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 선한 마음이 들어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팝업돼서 올라왔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해서 돕고 돈이 모자라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맛없는 값싼 건 먹고 싶지는 않은데 이 마음이 들면서 결국은 손을 안으로 움츠리게 돼요. 굶주린 자를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인간으로 사는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의지가 지금 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이중의 성향이 항상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이러는 것입니까? 왜 한 번씩 가끔 원치 않는 것을 자꾸 내가 행합니까? 바울은 이 원치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다. 그거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을 향하는 마음과 악을 향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된 내면의 진실, 정말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위에 떠는 연약한 이웃 분명히 돕고자 하지만 나는 그를 도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것 알지만 나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인터넷에 빠지고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을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친다는 것 알지만 나는 그것을 솔직히 끊어낼 수가 없다. 술, 담배, 여자, 도박 같은 것들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난파당한 배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거 알지만 나는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겪고 있는 집착 증세를 사실은 중독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오용하고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독립되고 훨씬 파괴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힘은 욕구의 에너지를 특정 사물이나 행위 혹은 사람들에게 속박시켜 나를 노예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바울은 이것을 죄의 힘이라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고 말면 나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나는 분명히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나를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이 힘이 나를 한 번씩 힘들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빨려들어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바로 그 집착 안에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집착 안에는 짜릿한 쾌락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 기쁨, 이 짜릿한 기쁨이 집착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내장되어 있다가 수시로 떠올라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나를 그리로 몰고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뭔지를 알지만 여기에서 얻는 기쁨과 쾌락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듣는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다양한데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복음이 시작돼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지. 뭐냐?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밖에서 내게 찾아오면 돼요. 내 안에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밖에서 더 큰 기쁨이 찾아오면 돼요. 어거스틴이 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강한 기쁨이 올 때까지 더 약한 기쁨을 놓지 않는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더 강한 기쁨이 내게 찾아오면 나는 이 약한 기쁨을 내려놓고 강한 기쁨 따라갈 수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박에 젖어있던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도박하는 사람 여자가 좋아할 리 없는데 어쨌든 사랑에 빠졌어요. 여자가 어느 날 말해요. 아무개 씨, 이제는 그 도박을 끊으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끊어주세요.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을 수 있어요. 왜냐? 도박을 할 때 얻었던 기쁨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이 둘 사이에 사랑 안에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질문이 일어나지요. 사랑하고 기쁨이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사랑의 내용이 기쁨입니다. 사랑은 항상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거의 동의하시지 않으시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왜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랑하면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힘은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이전에 가졌던 그 도박의 기쁨을 기꺼이 끊어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이게 뭐냐? 사랑이 내게 가져다 준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던 병들었던 동기를 지금 치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지 머리가 빠른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줄로 압니다. 보세요. 계명을 지키라. 알죠?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와요. 늘 지킬 수 없어요. 회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위험해질 것 같고 낙오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남을 밟고 올라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8번은 지키고 2번만 못 지키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는 분들은 계명 앞에 진실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 지키고 싶지만 낙오될까 봐 두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이건 내 의지가 이미 병이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교회는 여태 성도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성도에게 두려움을 심어 넣어 주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죄 짓고 살면 네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물론 죄 지으면 벌 받아요.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인생의 역경도 주세요. 하지만 이것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보상에 대한 욕구를 심어 넣어서 계명을 지키게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살면 복 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인생이 잘 풀린다. 물론 선을 행하면 상이 큽니다. 하지만 그 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 아니잖아요. 요거 일컬어서 기

기복주의라 그러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 기복주의로 성장했습니다. 종교사회학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70년대, 80년대와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가 일치해요. 경제발전과 한국교회 기복주의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복받는다 했는데 실제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복받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 오늘날처럼 1% 2%의 저성장 시대에는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신학으로 부흥했다면 거품이 빠지는 것은 좋은 일인 거예요. 요한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계명은 자발적으로 지킬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 네가 자발적으로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려면 네가 그것을 지키는 네 동기가 먼저 치유되어야 된다. 오염된 네 의지가 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정향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네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 은혜의 형질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게 돼. 그러면 나는 이 사랑에 감복하게 돼.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나도 지키고 싶어져요. 당연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동기로 작동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기쁨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 성도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울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옛날 교회학교 애들 오면은 먼저 십계명부터 가르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 우리 어른들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부터 배워야 돼. 구원의 확신이 뭔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도대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차곡차곡 교리적으로 먼저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1대1 제자 훈련이 있지요. 구원의 확신을 한 4주 동안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대1이나 하사람 훈련,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먼저 묵상하세요. 나를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먼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믿고 신뢰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돼. 그리고 이 사랑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더 큰 기쁨 얻었기 때문에 작은 기쁨에 만족했던 그 많은 것들 기꺼이 노림받고 이 큰 기쁨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게 바로 이 16절부터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성찬을 기념하라 그러셨죠. 여기서 무엇을 기념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너희 머리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 머릿속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 너희 속에 있는 작고 하잘 것 없는 기쁨이 너희들을 몰고 갔던 것들로부터 끊어내지고 너희들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고 또 주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내게 찾아오신 이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냥 떡이니까 잔이니까 받지 마세요. 주님이 이거 찢어주셨지, 주님이 이 피 흘려주셨지 묵상하시면서 받으셔. 그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면서 성령이 내게 새로운 기쁨과 감격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정말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 때문에 속상해하며 머리를 쥐어박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때 우리를 정죄하는 데서 잠잠히 걸어나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멍들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이제는 주님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계명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0: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2: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에서 제가 집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중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금산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름다운 고장이라서 그럴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가 그 유명한 JMS, 정명성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빠지지? 난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난 그런데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에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는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노라.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흔들리거나 자기 삶이 흔들릴 때 이단의 달콤한 말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 잘 믿겠다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과 같은 이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성교회의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들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통달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거나 막연함으로 그들의 논리를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말려들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예. 과연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 공부도 또 돈도 권력도 명예도 2등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시안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은메달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글쎄요나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저 그 사랑에만 머물고 있다면은 또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부부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가장 불행한 부부가 됩니다. 엄마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자녀는 성장하여서 예, 자라나서 제 몫을 다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자녀가 되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 여정.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여정, 다시 말해서 여행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푯대 즉 방향을 말합니다.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단이 되는 이유도 뭐냐 하면은 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푯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재산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몸까지 바쳐가면서 갑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요즘 기성교회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소위 알곡신자라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극한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금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이단들도 연구해 보면은 헬라주의가 아니면은 유대주의입니다. 이단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또 온전히 이룬 자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들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원래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 신자 원래. 예.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로 받아들이고 초대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신봉하던 유대교 율법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별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정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괴상한 자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으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엄격한 율례의 시행은 오히려 경건한 종교생활에 더 유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개, 행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주상의 성자로 알려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88년에 태어난 매우 경건한 기독교 교인입니다. 기독교 교인. 예. 맨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70cm의 높이의 기둥에서 수도를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악한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둥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무려 40m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거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무려 35년간 수도하며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둥 위에서 35년간 그리고 그 기둥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그를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자들은 어머니라도 기둥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정한 계율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죽은 후에 그는 고행 성자로 추앙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몬이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온전한 삶일까요? 예. 또 다른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헬라주의자, 영지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예, 태양을 숭배하고 아폴론을 숭배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예, 초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헬라 철학을 버리지 않고 그 철학의 체제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기독교를 헬라 철학의 틀 안에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네. 오히려 복음이 유대교를 해석하고 복음이 헬라 철학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들의 잘못은 거꾸로 자기가 과거에 갖고 있던 유대교로 교회를 평가하고 또 하고 헬라 철학으로 교회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등 이름만 들어도 헬라 철학이 얼마나 탁월한 이론과 정교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철학의 문외한이라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학문은 헬라 철학 체계를 바탕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네. 기독교도 헬라 철학의 이론과 논리를 차용하여서 그 교리 체제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헬라 철학으로 예수님과 기독교를 해석하려는 것이 왜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영지

헬라주의자입니다. 헬라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일순간에 사하여지고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또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임한다고 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이 교리들은 모두 성경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논리로, 예, 그 두 가지 논리로 내키는 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예. 그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들은 교리와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예. 그 멍하니 있죠. 그러다가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예.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 유대주의자들은 계율을 강요하고 헬라주의자들은 이론과 논리를 중시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나름의 정교한 논리와 이론 그리고 엄격한 계율을 들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계율과 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지켜야 할 계율과 기독교를 설명하는 교리와 이론들은 꼭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훈련시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율과 교리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그 계율과 교리에 복음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예. 교회 자체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하수나 똘마니로 절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 그때는 기독교 자체가 사람들의 목표로 만들었어요. 그때를 역사가들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유대교 강화를 위하여 힘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통렬히 비판하신 이유,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헬라주의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흑암에 갇혀있던 철학은 최고야 라고 하는 주장에 흑암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종교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예, 절대적인 철학체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겠다고 열심을 다하다가 종교 계율에 갇혀 포로된 자, 종교의 논리와 교리에 갇혀 눈이 먼 자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

밤에 앉은 무리들에게 진리와 자유와 진짜 행복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스스로의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반드시 계율과 교리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 신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도록 하는 하나의 안경,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믿음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성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과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고 우리들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겉으로만 보았는데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품의 인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로 말합니다. 곧 온전히 이룬 사람들입니다. 1989년 여성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조시 에이언은 쉼터가 여성들에게 일시적인 안전을 제공해 주지만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예.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 저들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살리라고. 예.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영감을 주십니다. 네.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콩 500달러어치를 사서 여성 노숙자 두 명과 함께 콩 수프 믹스를 만들어 파는 직업 훈련을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Women's Bean 프로젝트의 출발이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 여성들이 자립하게 되고 수익도 계속 나고요. 네. 이 프로젝트로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할까? 똑같은 생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강원도 동해시 까치분식회에서는 2002년도 개업할 때부터 잔치국수 한 그릇을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요즘도 1,000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도 요한,
예수님처럼 생각.

0: 나가고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 살고 남을 살릴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더 심한 병이 걸린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성전에 있는 그를 굳이 찾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예수님을 심각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이렇게 다시 확인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아, 벌써 이 사람 더 심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본인만 알지 못합니다. 조금 전 이 사람 성전 안에서 분명히 38년 동안 누워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주여 물이 동할 때라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입니다. 아, 그런 그에게 지금 그를 고쳐준 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지낸 병은 죄로 인해 생긴 병입니다. 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를 고쳐주신 분이 없습니다. 이런 병도 없습니다. 그를 고쳐준 분이 없는 아주 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 일생 헛소리하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이 병을 본인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심각한 병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쳐주신 이 놀라운 사실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분이 없습니다. 있다면 죽을 목숨 살려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춤을 추고 다녀도 부족합니다. 만일에 있다면 있게 하신 분으로 더 풍성히 얻게 살아갈 뿐입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0: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창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날씨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우산은 잘 챙겼나, 출근길에 별일은 없나, 오늘도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안부를 괜히 한 번 더 묻게 되는 아침입니다.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가족의 안부, 친구, 동료의 안부를, 그리고 모두의 안녕까지 헤아리게 되는 요즘. 이렇게 누군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곧 사랑이라면 이 장마의 시간이 마냥 불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도 무사히 하루 잘 시작하고 계시죠?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다 맡기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와라 프렌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방금 흐른 곡은 텔리 투 지서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두 곡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죠?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을 하더라도 혼자 짊어지지 말아라. 주 예수께 내 짐을 다 맡기고 함께 고민하라 입니다. 예, 7월 9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번 한 주 전체가 아이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이번 한 주 전체가 거의 빗소리로 가득하죠. 근데 빗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 중에 습기도 꽉 차 있어서 굉장히 후텁지근하고 불쾌지수 높은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덜 예민하게, 덜 뾰족하게 지내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기다리는데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김주연님 신청곡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있게 이 방송을 소개해드리니까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셔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제 기분이 더 좋은데요. 아롱별님 고맙습니다. 이대구 목사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 흐르는 찬송들 참 좋죠?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슴 엄마님, 오늘 하루는 미나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가진 않지만 힐링의 시간이에요. 정인용님께서는 새벽 눈을 뜨면서 정미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나는 불교 신자지만 CBS의 모든 프로그램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정인용님, 사랑이라는 레인보우 아이디 쓰고 계시네요. 한 선배님이 지난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어제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틀더니 오늘도 틀더라. 왜 이틀 연속 틀었어? 이러시길래, 아, 물론 혼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는 네 방송을 매일 잘 듣고 있어, 이런 애정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왜 이틀 연속 틀었나? 왜 틀었니?에 대한 제 대답은 왠지 비 오는 날은 들어야 할 것 같고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좋아서요 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제는 듣지 않은 것 같아요.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은 듣겠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는 책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에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던 중 자동차가 모래에 빠졌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빠져나오려 애쓸수록 차는 더 깊이 빠져듭니다. 지나가던 여행자가 타이어 바람을 조금 빼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자기 방식대로 계속 애를 썼죠.

더는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야 비로소 바람을 빼기 시작했고 차는 마침내 모래 위로 올라왔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인생도 어느 순간 길을 벗어나 모래에 빠질 수 있고 그동안 유용했던 방법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때가 있다. 그때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니라 바람을 조금 빼는 것이다.

바람을 빼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빼면 우리는 많은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굳어있던 관계가 풀리고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모래늪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세게, 강하게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멈춰서 자신을 낮추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시편 말씀처럼 애쓰기를 멈추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바람을 빼는 용기.

휴대전화 뒷자리 7493. 마사는 비 없이 흐린 아침이에요. 세종에서 공주로 출퇴근하는 아들 녀석과 세종의 손주들 우리 며느리가 무탈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 7493님 신청하신 곡 Fill My Cup, Lord,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었습니다. 메이플 라떼님, 아침마다 좋은 찬송가 감사합니다. 주홍하늘님, 요즘 찬송가는 팝송 같아 흥겹게 잘 들을 수 있어요. 아침 일상으로 늘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이 시간이 우리 주홍하늘님의 일상 가운데 하나라서 참 좋은데요. 맞아요. 주홍하늘님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이 시간을 좋은 노래가 많이, 편안한 음악이 많이 나오는구나, 팝송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오랫동안 들으시다가 찬송가였어? 찬송가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하고 놀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뒷자리 0840, 아내와 모처럼 산책 중인데 비는 안 오고 습도가 높아서 사우나 온 것 같습니다. 땅콩님, 서방님이랑 양쪽 블루투스 끼고 아침 운동 둘레길을 돌고 있는데 여주 대신 동부교회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초록이님, 출장 가는 신랑 동탄역에 내려주고 찬양으로 기도 대신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메이플라떼 주홍하늘 0840 땅콩님께 제가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Hear by 내가 매일 기쁘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광고 전에 흐른 블레스 러쇼런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는 아담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96 쓰시는 분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파워 인 더 블러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잠시 후 이어지는 2부 첫 곡으로 준비할게요. CBS 레인보우의 조이 포 유 채널에서 2부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따 맘마님 진천 계시네요. 어휴, 비가 많이 오나 봐요. 하늘이 구멍 난 것 같다고 빗소리와 함께 다림질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어머님들 이제 여름에 다림질하기 너무 덥고 힘드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비 오는 날 이른 아침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출근길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있습니다. 이분의 레인보우 닉네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 가는 대로 헤라님이십니다. 네, 오늘 일부 끝곡은 옛날 그 싸이월드 시절 저의 홈피 미니홈피 배경음악이기도 했어요. 비비 와이넌스의 Love Thing. 이 곡은 CCM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 팝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1부 끝곡.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0: 속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박성태의 뉴스 쇼.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광주에서 고교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경찰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고, 담당 수사팀장은 검찰에 증거물을 보내라는 지시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충격적인 은폐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장윤기 사건을 보고 경찰에만 수사를 맡겨도 되느냐,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의 의혹들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세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적용하기로 한 선호투표제가 당내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당헌당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 친청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전당대회 룰, 무게력 코너 불협화음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증시는 우울했습니다.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방송 들으시는 개미 투자자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반도체 애널리스트와 함께 우리 주식시장, 우리 반도체 어떻게 될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4: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5: 선호투표제 재논의.
4: 예, 민주당 전당대회 룰에 관련된 얘기죠.
5: 네.
4: 선호투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투표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후보를 한꺼번에 쓰고 이 중에 1차 집계에서 과반 후보가 안 나온다면 2순위 후보를 이제 뭐 두 명, 상위 두 명 후보에게 나눠주는 이런 거죠.
5: 그러니까 꼴찌를 탈락을 시키고요.
4: 예.
5: 만약에 이제 3순위 후보가 나오면 꼴찌를 탈락시키고 3순위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의 2위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4: 예.
5: 2순위 표를. 그걸 다시 1위하고 2위를 나눠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결선 투표가 이뤄지는 그런 효과를 노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예.
5: 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그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원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결선투표제냐 선호투표제냐.
4: 예.
5: 결선투표제는 기존에 익숙하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3명 이상이 후보로 등록을 했을 때 과반이 안 나오면 다시 1등, 2등만 뽑아가지고 이제 과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4: 예.
5: 다시 한번 결선을 치르는 그런 제도인 거죠.
4: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5: 맞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다시 그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의원이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4: 예.
5: 그랬는데 어제 친청계가 반발하면서 재논의를 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문정복, 이성윤 최고위원, 그 친청계 최고위원들이잖아요.
4: 예.
5: 최고위원에 의해서 당원당규 위반이다 반발을 했고요.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제 전준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당원당

0: 일반 논론을 알고도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예. 취지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그 당대표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이 제도는 좀 투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1: 예.
0: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게 됐고 그 당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전준위에서 발표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오늘 최고위 당무위 거쳐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1: 아 그러면 선호투표제를 할지 말지를 오늘 결정한다라는 건데 신청계에서 반발한다.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확히 위반인지 아닌지 이게 좀 명확히 보여집니까?
0: 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그냥 논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결선 투표를 거친다라고 돼 있는데
1: 예.
0: 전준희의 판단은 이 선호투표제도 이 결선 투표의 한 종류다.
1: 결선 투표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0: 예, 그렇게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청계 쪽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1: 예.
0: 일부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최고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논의하면서 더불어 가지고 청년 최고위원 도입도 원래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이 선호 투표제는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장단점이 좀 명확해요. 장점은 예를 들면 한 번만 투표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선 투표를 또 치르는 돈과 시간이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1: 예.
0: 단점은 유권자 입장에서 아까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투표를 할 때도 예를 들어 후보가 아까 3명인 경우를 가정했지만
1: 예.
0: 지금 최소 4명인데다가 그 이상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당대표 후보가. 그럼 5명이다라고 하면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다 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1: 예.
0: 이렇게 되면은 쓰는 과정도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의 후보면은 일단 처음에 과반이 안 넘으면 5등, 꼴등을 한번 자르고 나서 그 5등표를 가지고 다시 나눠주게 되거든요.
1: 예.
0: 이런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해야 될 수도 있고요.
1: 이렇게
0: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가 넘어가고 있는 거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도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유권자가 뭐 물론 시스템상으로 아마 어떻게 정리를 하겠지만 5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뭐 1, 2, 3순위만 쓰고 나 4, 5순위는 안 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예.
0: 뭐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명이 나오면 뭐 4순위까지 해야 되는 건지 또는 3명일 때 현재로서는 3명으로 추려서 하겠다 경선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당 입장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0: 네.
1: 그런데 이게 친청계한테 불리한 건 맞습니까?
0: 일단 이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는데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친청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도 반발하고 있고 친청계 최고위원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나서고 있으니까 이 친청계한테 불리한 것처럼 일단은 보이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나한테 유리한 거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환영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제 친청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실은 어퍼치나 매치나라고 본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다를 건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정청래 의원이 조금 고립돼 있는 형국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김민석 의원, 송영길 의원이 크게 보면은 원팀으로 물론 경쟁을 하고 있지만 크게
1: 예.
0: 보면 원팀인 그런 그림이니까 예를 들어 3위 후보가 송영길 의원이 나오면 그러면 송영길 의원이 결선 투표를 갈 때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김민석 의원 지지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표가 오히려 확 쏠려 버릴 수가 있는데
1: 예.
0: 선호 투표제를 하면은 그 결선 투표를 가는 과정에서 지지 선언하는 그 과정이 생략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1: 추가 이벤트가 생략될 수 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선호 투표를 하게 되면은 모든 후보들이 3등 전략을 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 예.
0: 다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최소 2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친청계 쪽에서 하는 얘기는 김민석 의원하고 송영길 의원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도 어쨌든 1차적으로 그 경쟁을 해야 되고
1: 예.
0: 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처음에 러닝메이트나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절대 그건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원들의 평가거든요. 송영길 의원이 그럴 이유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 다 자신의
1: 예.
0: 당선을 위해서 나올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선호 투표제가 친청계 쪽에선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영별로 꼭 안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0: 예를 들면은 지금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정청래 의원이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는 김민석 의원을 쓴 사람은 그럼 2등에는 송영길 의원을 쓰고 뭐 3등에는 그럼 누가지 고민정 의원 쓰고 뭐 4등에 정청래 의원 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예측을
1: 예.
0: 하기 때문인데 그게 당원들 얘기 들어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0: 들어 1등에다가 김민석 의원을 쓰고도 2등에 정청래 의원 쓸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다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딱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그럼 왜
1: 예.
0: 그렇게 반발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삿바싸움 성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친명계 쪽에서는 좀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인사가 룰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쪽은 이건 불리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일단 우리가 뭔가 조직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주면 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
1: 예.
0: 그다음에 지는 쪽에서 항상 쓰는 이유가 뭔가 이벤트가 더 있어야지 변동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룰 바꾸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에 혹은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것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벤트가 필요한 쪽에서 하는 언더독 전략이다 뭐 이렇게
1: 예.
0: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정치인들의 계산기는 참 복잡하고 기능이 많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 항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고 있어요라는 걸 노출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도 될 수가 있고
0: 맞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이 있다라고 친명계 예. 쪽에서는 보더라고요.
1: 일단 이거에 대한 김준일 평론가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당원 당규 위반 논란이 있잖아요. 그 당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당대표를 과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 예.
2: 당규에는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 등에서 정하도록 한다라고 해 있고 선호 투표를 경선 후보자 3인 이상의 경우 실시한다라는 조문도 있어요. 그래서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원 당규 위반인지 아닌지.
1: 선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가 들어가 있군요.
2: 그러니까 당헌에는 결선 투표 실시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야, 당원의 결선 투표라고 돼 있으니까 결선 투표로 해야지 왜 선호 투표를 해라고 하는 거고 당규에
1: 예.
2: 보면은 3인 이상의 경우 선호 투표할 수 있다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 당원 당규가 정말 위반인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 뭐 그렇게 보실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고
1: 예.
2: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유불리로 좀 본 건데 어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이 선호 투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비호감도가 낮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예.
1: 그러니까, 2등으로 끼기가 쉬우니.
2: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다 있어요.
1: 예.
2: 그런 있으니까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2순위, 3순위, 4순위는 잘 없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보다가 이제 명단 쫙 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1순위가 송영길이야. 송영길을 본 다음에 아, 2순위를 누구 찍지? 정청래는 안 되겠는데 너무 세서 안 되겠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선호 투표제가 네거티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좀 약간 정책 대결을 하게 하고 네거티브를 억제하는 효과가 왜냐하면 2위표를 받아야지 저쪽 후보를 막 공격하면은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2: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친청계에서 이제 반발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계산이 좀 안 섰다가 나중에 이제 계산이 쓴 거 아니에요.
1: 예.
2: 아 그러면 지금 정청래 후보가 비호감도가 스스로 높다고 스스로 판단하는구나 지금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김민석 연대가 있는 거는 뭐 보이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반정청래
1: 크게는 친명으로 묶이는 거죠.
2: 예.
1: 반청으로 묶이고.
2: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최종적으로 김민석 뭐 정청래가 만약 간다라고 하면은
1: 예.
2: 송영길을 찍었던 사람들이 김민석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효과가 다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네거티브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외국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뭐 이게 3명 나오는 게 아니라 5인 6인 나올 때가 있어요.
1: 예.
2: 그러면 6위부터 과반 나올 때까지 계속 치잖아요. 그럼 처음에 3등 했던 후보가 1위표는 3등 했던 후보가 2위표를 계속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1: 예.
2: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그런 정도로 비호감도가 되게 중요하다.
1: 예. 그러니까
2: 정청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2대 1, 3대 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 이렇게
1: 예.
2: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롭게 고독하게 지금 포위돼서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좀 약자다. 이런 거를
1: 예.
2: 강조를 하려는 거고.
1: 역시 도와주세요.
2: 네, 예, 예. 그렇죠. 뭐 김용민 의원 만나가지고 사회 대개혁 지도라고 적힌 문건을 이제 같이 들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 준비를 한 건데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과제가 있으니까 이런 검찰, 사법개혁 과제는

0: 정청 내가 잘한다라는 거를 김용민이 이제 이렇게 백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전당대회가 지난번에 한 번은 순회 일정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로 끝나 뭐 이런 건데 그 김민석 후보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김민석 후보 쪽에서 나는 받아들였어. 너희도 좀 받아들여봐. 뭐 이런 예. 상황이 그래서 이게 오래 끌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금.
1: 오늘 네.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호투표제 유불리 장단점까지 짚어봤고요. 이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뭐 한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그 여러 가지로 주목되는 출연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출연 자체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지층하고 유튜버들이 전당대회 기점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1: 예.
2: 특히 뉴스공장에는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민석 의원 개인적으로도 뉴스공장이랑 좀 갈등이 있었는데 한 출연한 게 한 거의 8개월 만이거든요.
1: 예.
2: 김민석 총리 시절에 이 뉴스공장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계속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1: 사실 여론조사 결과는 높지도 않았는데
2: 네.
1: 그래서 총리가 직접 빼달라고도 했었죠.
2: 맞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도 또 항의를 하고 이랬는데 예. 김어준 씨가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그 이후로 출연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예. 출연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을 받았던 건 뭐 민주당 인사는 이게 뉴스공장의 선물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김어준 씨가 어제 김민석 의원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 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상황 있잖아요.
1: 예.
2: 계엄 해제 표결하던 그 당시에 국회 주변하고 국회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가지고 틀어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성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 먹고 일부러 안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 어디 갔었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예.
2: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좀 늦게 시민들 도움받아서 국회 담장 넘고 막 어디 막 찾다가 국회의장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2: 결국 요 얘기를 하면서 김어준 씨가 이거 털고 가자. 이거 논란될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1: 그러니까 사실은 김민석 전 총리는 계속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경고했는데 정작 계엄한 날에는 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을 못해서 혹시 숨은 것 아냐? 이게 이제 친청계의 공격의 취지였어요. 이성윤 의원의 공격에.
2: 네.
1: 감기약 먹고 잔 거냐? 자는 척한 거냐? 이런 얘기였는데 당시 CCTV를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이걸 뉴스공장에서 공개했다는 거죠?
2: 그렇죠. 친청계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네거티브 공격을 뉴스공장에서 방어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됐다라는
1: 예.
2: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나와서 했던 발언도 역시 또 주목이 됐었는데 정청래 의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갈래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일단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려다가 잘 안 됐었잖아요.
1: 예.
2: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제가 당대표나 지도부였다면 그렇게 풀지 않았을 거다. 폭탄 선언식으로 해서 일을 그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치를 하면서 늘 과욕이라는 게 있다.
1: 예.
2: 과욕 때문에 합당이 안 됐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가지고 김민석 의원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통합과 연대 확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 즉 조국혁신당 포함해가지고
1: 예.
2: 범여권 정당들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 지점은 총리 취임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 내가 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그 이유가 뭐냐면 당정이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즉 정청래 지도부와 청와대는 좋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고요.
1: 당초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 갈등은 정청래 전 대표 때문이었다 이 주장인 거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지금 여권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 여권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을 놓고 본다면 당이 끌어내린 측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2: 지선 패배가 정청래 지도부 탓이고 그로 인해서 여권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좀 김민석 의원이 흐름을 보면은 그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1: 예.
2: 모 친청계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저렇게 급한지 모르겠다. 1위 후보면은 사실은 출마 선언도 좀 늦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공격도 막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상황들 보면서 안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 조급해 보인다. 저거 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친명계 쪽에 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 스탠스가 맞는데 왜 그러냐라고 들어보니 그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픽을 해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0: 1등 전략을 구사를 했잖아요.
1: 예.
0: 좀 지키기 전략, 침대 축구 같은 전략을 썼는데 이런 모습은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물론 이제 대통령의 지지가 있었던 것도 우회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안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직접 뛰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세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 예를 들자면 2위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1: 예.
0: 계속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1: 안심하고 있지 않겠다 뭐 이런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됐던 건 김어준 씨잖아요. 갑자기 예. 왜 그 김민석 의원 이렇게 나서서 지지같이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할 때 이 공식적인 방송이라고 표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어느 한쪽만 부를 수 없었을 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뭐 이런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1: 아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요 얘기들은 김준일 평론가가 또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실 것 같아요.
2: 예.
1: 일단 김민석 전 총리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그리고 거기서 했던 말 또 김어준 씨가 어떻게 보면 김민석 전 총리에게 가장 좀 부담스러웠던 곳을 잘 긁어줬어요.
2: 뭐 그 민주당 당원들이 워낙 많이 보는 데니까
1: 예.
2: 뭐 피할 수는 없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각을 세우더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앞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시면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회사 여론조사 꽃에서 계속 김민석 총리를 넣어가지고 돌리니까 빼달라 총리실에서
1: 예.
2: 요청하니까 그거 내 맘인데 라고 하면서 한번 갈등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 갔는데 왜 국무회의도 안 열고 회의도 안 해? 그래서 총리실에서 발끈했어요.
1: 예.
2: 비상경제 점검회의 맨날 하고 있다. 왜 허위사실 얘기하냐라고 한번 발끈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가서 부통령 만나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 가고 막 그런 거니까
1: 예.
2: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하니까 무슨 차기 주자냐라고 하면서 또 국정하는 거지 하면서 또 충돌하고
1: 그러니까
2: 굵직한 것만 세 번이 그거 말고도 자잘하게 되게 많았어요.
1: 예.
2: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이제 차기로 다시 당대표로 미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왔고 김어준 씨가 원래 이제 정파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1: 예.
2: 근데 최소한 이거는 한 발 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김민석 총리하고의 약간 긴장감이 있었어요. 이낙연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했거든요.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당대표, 하지만 대선 후보 안 됨. 그러면 김민석 총리, 당대표, 대선 후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1: 그러니까 뭐 발광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물어서
2: 그렇죠.
1: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이상했다고 봐요.
1: 예.
2: 그러니까 자리로 이렇게 순서대로 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뭐 당대표를 하면은 뭐 대선 후보가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너무 편들지 않겠다. 좀 발을 빼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 하나는 그 앞에 이제 CCTV 틀어준 게 우리는 이렇게 공정한 언론이야라는
1: 예.
2: 거를 밑밥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라는 것과 뭐 두 번째는 뭐 속된 말로 김어준 쫄았네 이제
1: 예.
2: 대통령하고 이렇게 각을 좀 세우는 게 부담되고 매출액도 뭐 이제 딴지그룹이 454억 연간 매출 그러니까 지킬 게 많아져서 옛날에는 쫄지 마 그랬지만은 이제는 쫄 일이 많아졌다.
1: 지킬 게 많아졌다.
2: 네, 지킬 게 많아져서 그래서 조금 뭐 좀 발을 뺐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1: 예.
2: 사실은 굉장히 큰 우군이 이제 김어준 유시민이었는데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김어준 씨의 방송이 사실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영향력이 좀 셌고 그래서 빅스피커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방송 보면 물론 좀 김민석 총리에게 부담되는 질문 또는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질문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도 좀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손절한 거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손절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시청자층도 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또 나름 이게 줄타기를 참 열심히 한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층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약간의 공세적인 것도 보여주고 좀 살짝 긁기도 하고 그런데
1: 예.
2: 또 선은 넘지 말아야 되고 또 우호적인 제스처도 취해야 되고 약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 예.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겁니까?
0: 흔들리는 보안수사권 폐지.
1: 예,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은 보안수사권 검찰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거냐 말 거냐인데 어제 법사위에 이제 이 안건은 올라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좀 부정적이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또 피력했네요.
0: 네. 그 흐름을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 이런

0: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예. 당대표 후보들이 다 폐지 쪽으로 입을 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리가 된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 장윤기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하고 이 과정에 경찰도 개입돼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알려지면서
1: 예.
0: 보안수사권 폐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에서 어제 법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박은정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 상황이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정성호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정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론 플레이 아니고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된 걸 검찰 단계에서 보완한 게 11개나 된다.
1: 예. 그러니까
0: 이 얘기는 경찰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이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건 영상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2: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예, 어쨌든 뭐 수사가 정말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다만 뭐 이런 일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저도 일부 토착화된 소위 말한 토경찰들의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0: 그 정성호 장관이 더해가지고 교차 검증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들이 이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고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고민해달라는 거는 좀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 지금 정부 입장은 일단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직접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좀 일부 보완책을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1: 예.
0: 홍기현 민주당 의원님 페이스북에 글 써가지고 보안수사권 남겨둘 여지 없는지 수기 절차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때문에 다시 보안수사권 폐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범 여권 내에 온도 차이도 좀 나왔습니다. 주목이 됐던 거는 한동훈 의원이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은 사실은 보수 야권은 다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1: 예.
0: 이제 다시 그 글 써가지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윤기 사건들이 이대로라면 속출하게 될 거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제 그 친명계 쪽 그리고 특히 이제 보안 수사권 일부 유지돼야 된다라고 보는 쪽에 뭐 정부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좀 인상적인 표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보안 수사권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의원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많이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혹시 한동훈 의원하고 친하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건 무슨 의미인가?
0: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나서니까 갑자기 다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 이거 해야 돼.
1: 아.
0: 폐지해야 되라고 지지자들이 나선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용기 의원도 뭐 공방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때문에 차라리 안 나서주면 내부에서 이 가능성이 좀 열릴 것 같은데 자꾸 야권에서 때리니까 더 안 되는 것 같다.
1: 예.
0: 그리고 흐름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좀 기회가 뭐 기회라고 하면 좀 그런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전당대회라는 파도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확 되돌리긴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당에서는 뭐 이미 수기가 끝났어. 정리가 됐어.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쪽으로 이런 입장인데 이른바 장윤기 사건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견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당내 민주당 내에서도 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니까.
4: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밑에서 우려를 예. 하는 의원들이 늘어났다라는 보도는 계속 나왔고 그런데 어제 몇몇 의원들이 좀 공개적으로
1: 예.
4: 이게 좀 우려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뭐 홍기원 의원 외교관 출신인데 보안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변호사 출신 이제 곽상원 노무현 대통령 사위
1: 예.
4: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하게 독점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지금 뭐 김남희 의원도 화면에 나왔던 김남희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큰 흐름을 좀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 예.
4: 민주당 그래서 결국은 보안수사권 폐지되고 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게 근데 이제 사건 사고라는 게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한번 팍 발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특히 막 선거 국면이나 이럴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 그러니까 LH 사태 이런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거.
1: 예.
4: 그 LH 직원들의 비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
1: 정부 때
4: 있었던 일이 상당수인데 이게 딱 튀면

0: 하면서 그때 이제 서울 이제 뭐
1: 보궐선거
0: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폭망하면서 이제 대선까지 넘어가고 막 이 흐름이 있었거든요.
1: 예.
0: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리스키하다. 이게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1: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에 가지고 있었던 일부 불만.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왔던 촛불 정부였기 때문에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는데 LH 사건이 트리거가 되면서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0: 공정과 부동산 가지고 이슈가 계속 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그게 이제 LH에서 환불 터진 거죠.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지난 3일에 그 워크샵 했었잖아요.
1: 예.
0: 그때 이제 그 당권주자 3명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런 정성호 장관이 왔었어요.
1: 예.
0: 그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보안수석권 폐지와 관련해서.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된다. 네. 보안수사권 존치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논의는 국회에서 해라.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
1: 나 포기.
0: 포기 아니면 조롱. 네. 뭐 우리 나리님들 의원 나리님들이 알아서 하시오. 거의 이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이 분노가 지금. 예.
1: 사실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분들의 그 뭐 취지는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일어날까 봐 이런 거는 검찰의 보안수사로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게 이제 주요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경찰끼리 암장 이 사건을 묻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이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이거였는데 지금 뭐 더 수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수청이 출범에 대해서 시간이 아예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윤기 사건 관련돼서 잠시 뒤에 또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최근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바로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 범행 자체도 공분을 일으켰지만 그 뒤에 경찰의 부실하고 왜곡이 있는 대응이 또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부실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 이건 이제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할 때 쓰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이건 물건인데 이 물건이 증거에서 없어지고 이 범인 장윤기 씨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경감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손수호 변호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일단 저희가 케이블 타이 얘기했는데요. 이 네.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핵심 증거물인데 원래 장윤기의 차 안에서 처음에 발견이 됐는데
6: 네.
1: 경찰이 이거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고 이 차 자체를 아버지에게 줬다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네.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6: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죠.
1: 예.
6: 적어도 대중에게는. 하지만 경찰과 대립도 하고 또 협조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6: 네. 예. 굉장히 서글픈 얘기죠.
1: 서글픈 얘기다.
6: 네. 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냐 또는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 예.
6: 네. 정말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일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1: 손수 변호사님이 여러 사건을 네. 담당해서 변호해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군요.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6: 네.
1: 뭐 단언할 수 없지만
6: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케이블 타이도 좀 전에 진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1: 예.
6: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게 정신 이상자의 어떤 이상 동기 살인이냐 아니면 본인이 성적인 관계에서 좌절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

0: 하고 그때 누군가를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엔 나왔죠.
1: 그렇죠.
0: 그래서 경찰도 수사 후에 보통 살인 그리고 살인미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장윤기는 이제 경찰 간부의 아들이었고, 네, 그리고 또 경찰 가족 사건에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고,
1: 예.
0: 게다가 이 케이블 타이가 이 성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했음에도 압수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돌려주고 이거를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집에 가지고 있었다. 많은 국민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고,
1: 예.
0: 또한 많은 국민들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장윤기가 얘기한 건 내가 세상 살기 싫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냥 혼자 가기 그래서, 네. 누군가를 살해하고 가려고 했다. 이제 우발적 범행에 장윤기 주장대로 무기가 실려서 경찰도 사실 그래서 일반 살인으로 송치를 했던 것이고,
0: 네.
1: 근데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다는 건 그냥 누군가를 우발적인 게 아니라 납치해서 뭘 하려고 했다. 이 정황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단순히 케이블 타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이거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니냐, 예. 너무 억지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한 결과 이 강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를 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현재 재판이 이제 열리고 있는 중인데, 케이블 타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1: 예.
0: 즉 집에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 인형,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 전해지고, 예. 있죠. 여기에 더해서 케이블 타이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또한 범행 당시에 차량을 타고 접근했거든요.
1: 예.
0: 그 후에 차량 뒷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을 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1: 차량, 네. 뒷문을 열어놨다는 건 납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0: 네.
1: 이런 정황이 되는 거죠.
0: 네, 단순히 살해의 목적만 있었다면 뭐 끔찍한 일입니다만 굳이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에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1: 예.
0: 그렇다면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접근을 했다는 얘기는 살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혹시 차량 안에 강제로 태우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태운 다음에 결박용으로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해 둔 거 아니냐.
1: 예.
0: 그렇다면 이거 전체가 성범죄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1: 일단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0: 네.
1: 우발적 범행이 아닌 거잖아요.
0: 여기에 대해서 장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납치 목적이 아닙니다. 결박용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겁니다.
1: 예.
0: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전체 정황상 그렇게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1: 그 CCTV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에 장윤기가 본인 차의 뒷문을 미리 열어놓고 있었고,
0: 네.
1: 또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고 집에는 훼손된 리얼돌이 있었고, 그렇다면 신입 경찰 뭐 한 1년 정도 있었던 경찰이라도 이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거 아니야? 이놈 납치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는 게 당연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아마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많은 경찰들이 그런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1: 예.
0: 짐작을 하고요. 또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담지 못하고 또는 담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죠.
1: 예.
0: 그리고 그 후에 검찰 수사 결과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또는 미진하다라고 보고 이제 강간살인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1: 예, 규정된 건 아니고,
0: 네, 강간살인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1: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습니다. 검찰이 과연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증명이 가능하냐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1: 예.
0: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볼 때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낸 부분들을 또는 여러 가지 확인한 부분들을 왜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느냐 또는 확인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과 비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1: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정황, 차문 열어놓은 것, 리얼돌, 케이블 타이, 이걸 볼 때 누구나 이건 의도적이고 성범죄 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0: 네.
1: 지금 이게 다 누락됐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차량에 있던 DNA 보고서도, 네. 검찰로 송치하는 게 좀 검찰로 보내는 게,
0: 네.
1: 늦게 됐고요. 이건 실수입니까? 의도적입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네.
1: 손수 변호사님은?
0: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커 보이고요. 우선 단순히 느낌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케이블 타이 관련해서,
1: 예.
0: 어떤 일이 있었느냐. 증거로 확인된 부분만 보면은요. 이 체증 영상이 있었습니다.
1: 예.
0: 이 당시에 이 차량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긴급 수색하면서 이 긴급 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체포처럼 수색도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

0: 긴급한 경우는 일단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거거든요. 예. 너무 다급하고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색을 한 차량 내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거 결박용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1: 예.
0: 왜냐하면 당시 영상을 보면은요. 여러 명의 경찰들이 케이블 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물건이 발견되었다 보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거 케이블 타이? 범행 도구 아니야?
1: 이건 증거물이군 이런 네. 뜻이잖아요.
0: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뺐을 가능성이 높다.
1: 예.
0: 또 하나 이 강력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여러 명의 수사관이 교차 검증을 하고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 예.
0: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블 타이의 중요성과 의미를 망각했다 또는 알지 못했다 무시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리얼돌 성인종 인형이 훼손장 상태로 자취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부친에게 자취방의 위치와 그리고 예 도어록에 비밀번호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부친이 확인한 다음에 다 폐기 처분을 했죠.
1: 예.
0: 또한 DNA 보고서도 6주 동안 송치하지 않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면 단순 실수라기에는 석연치 않죠. 의도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 그러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다. 이 의도는 왜 생겼냐? 장윤기의 아버지가 역시 광주 전남 쪽에서 있었던 경감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알던 사람이 부착하니까 봐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정황이 있는데요. 사건 당일이죠. 5월 5일 새벽에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1: 예.
0: 그래서 긴급회의가 열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살인사건, 물론 살인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언론이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장이 회의를 열 수 있죠.
1: 예.
0: 그런데 이 새벽에 바로 서장 주재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과의 차이점, 당시 용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다.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경찰 차원의 조직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은 균형 있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1: 예.
0: 왜냐하면 경찰 가족의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자. 우리 이거
1: 긴급회의가
0: 트집 잡히지 말자. 우리 열심히 수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가지고 우리 이거 사건 잘 해결하자라는 독려 차원 또는 경고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1: 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보니까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더라.
0: 네.
1: 이게 좀 알려지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의 수사를 의심할 수 있으니 알려지지 않게 대신 수사 공명정대하게 하라.
0: 네.
1: 결과가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정반대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좀 상상하기 뭐 힘들고 또 상상하기 싫은 상황입니다만 적당히 잘 무마해라. 또는 경찰 가족 사건이니까 적당히 좀 도움도 주고 파장 크지 않도록 관리해라.
1: 예.
0: 이런 좀 직접적인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1: 예. 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담당 수사팀이 했던 행동을 보면
0: 네.
1: 은폐하고 왜곡화려한 정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0: 실제로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담당 수사관 중에 한 명이 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 예.
0: 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언급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면 그 윗선이 누구냐?
1: 누구냐?
0: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서장 단계에서의 회의에서 나왔을까? 글쎄요. 그랬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1: 예.
0: 다만 어느 수준에서든 이 담당 수사관의 그 위에서 이러한 지시 또는 명령 또는 부탁이 내려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1: 배제할 수 없다.
0: 예, 물론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1: 예.
0: 만약 그 윗선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조작되고 왜곡되었다면 이거는 경찰 조직 전체를 흔들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고 거대한 게이트입니다.
1: 정말 만약에 경찰 가족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경찰 가족이다. 뭐 같은 경찰이다.
0: 네.
1: 이러니까 더 신중하게 해라라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차량을 주고 집 번호를 알려줘서 리얼도를 그냥 숨기도록 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결과적으로.
0: 그래도 어떻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보자.

0: 얘는 이 서장 차원에서는 잘하라고 그런 예.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 다른 여러 경찰들이 뭐 계급이 있고 또 관계가 있고 단계가 있으니까요. 예. 그 아래에서는 그 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뭔가 이상한 일을 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
1: 예. 어제 보도된 내용 보면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이겠죠.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 중간 간부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0: 네. 네. 뭐 다른 지역 중간 간부를 알려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경찰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경찰이 많기 때문에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예.
0: 네, 특히 아버지와의 어떤 그 관계는 여러 가지 현재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아버지가 직접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어요.
1: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수사팀과의 과거의 어떤 근무 인연이라든지 또는 친분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높은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압력이 행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큰아버지는 뭐 관련 없어라고 할 수도 없고 또는 큰아버지까지 있다 보니 이거는 완전히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게 확실해라고 할 수도 없는.
1: 거기에는 이제 큰아버지가 네. 어떤 행동을 했냐 만약 그게 네. 나온다면 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0: 그럴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1: 예, 지금까지 쭉 여러 경찰이 사건을 일부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한 정황들이 이제 검찰의 보안수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0: 네,
1: 단순
0: 그렇죠.
1: 목적 살인이냐, 아, 예. 단순 일반 살인이냐,
0: 예.
1: 또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냐.
0: 네.
1: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형량을 줄이려고 주요 증거물을 은폐하려 했다, 뭐 처분하려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럴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겁니다.
1: 예.
0: 왜냐하면 일반 살인죄의 경우에 보통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 예.
0: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 살인 미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범죄도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예. 있고 또 한 명 네. 비명수를 듣고 달려갔던 고등학생이 칼에
0: 그렇습니다.
1: 찔려가지고 네. 중상을 입기도 했어요.
0: 또 같이 송치가 됐죠. 살인 미수로. 예.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 강간살인 성폭법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 강간살인이 적용된다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범죄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윤기의 부친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 부친이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가 적용돼서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0: 네.
1: 이분이 그런데 어차피 경찰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처벌될 수가 있다고요?
0: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이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징계는 가능합니다.
1: 예.
0: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징계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이 친족 특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1: 예.
0: 즉 증거인멸이나 뭐 범인 도피나 이런 범죄의 경우에 아니 가족의 경우에는 친족의 경우에는 이거 신고하라고 이거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기대
1: 예.
0: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둘 경우는 이번 사건 물론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좀 개정을 해서 만약에 법관이나
1: 예.
0: 검사나 경찰 또는
1: 수사기관
0: 예, 예,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예외로 제외를 하거나
1: 그럴 예, 필요가 있겠네요.
0: 예, 아니면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좀 예외를 두거나.
1: 예.
0: 근데 또 이것도 정반대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중한 처벌을 당하는 그런 범죄면은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법적인 그런 상식도 법적인
1: 예.
0: 어떤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친족 특례가 있다지만 사실은 증거를 정말 그대로 본인의 권력으로 숨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예외로 네. 둬야 된다.
0: 네.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죠.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네.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사건을 경찰이 같은 경찰이라고 해서 봐주고 은폐하고 했다. 이건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고 이채원 양의 부모님이 경찰이 어떻게 살인자 편이냐.
0: 네.
1: 이런 얘기로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0: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자의 편이었다.
1: 예.
0: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진실로 밝혀진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1: 처음 이 사건 나온 다음에 손수호 변호사님이
0: 네.
1: 이 범인 장윤기를 보고 약간 어떤 사건 이제 법적인 문제 외적으로 좀 느낀.

0: 이미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0: 예.
1: 네. 처음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는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0: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네네.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데 얼굴을 드러냈어요. 네. 사실 그 전에 이발도 하고 왔어요.
1: 그렇습니다. 아예 검거되기 전에 머리 손질까지 했었죠.
0: 예.
1: 네. 그 후 얼마든지 마스크를 써서 가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야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당당한 거 아니냐.
0: 예.
1: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떳떳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 또는 본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0: 예.
1: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얼굴을 가리려 합니다. 또는 가릴 수 있는 경우에 이걸 마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얼굴 가리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0: 예.
1: 또는 지능이 약간 모자라서 그 맥락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냥 나쁜 사람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저렇게 얼굴은 뻔뻔히 드러내놓고 아버지랑 얘기해서 사실은 형량이 훨씬 적은 성범죄 네. 목적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본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일단 뭐 아주 지능이 낮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1: 그렇죠.
0: 뻔뻔한 나쁜 사람이지 않나.
1: 네.
0: 죄는 덜 받으려고 하고
1: 지금,
0: 벌은 덜 받으려고 하고.
1: 네. 지금 저 장면이 검찰에 송치될 때 그 장면인데
0: 예.
1: 경찰에 있으면서도 또 아버지와의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0: 예.
1: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떳떳함과 뻔뻔함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라 한다면 또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모텔 종업원을 이러다가
0: 예.
1: 손님을 살해한 뭐 장대호라든지
0: 그렇죠.
1: 이런 경우에 지금도 옥중에서 본인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한 거다 떳떳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네, 한강 몸통치신 사건의 장대호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함께 좀
0: 알겠습니다.
1: 떠오르네요. 네.
0: 경찰이 사실은 이번은 사건을 어느 정도 축소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검찰이 만약 보지 않았다면 경찰에게 그대로 맡겨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경찰이 보안수사권이 있는데
1: 네.
0: 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없어집니다. 그럼 경찰이 그냥 알아서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1: 네. 그게 걱정돼요.
0: 예.
1: 물론 정반대 사정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한 피의자 만들었고 그랬는데 검찰이 제대로 봐서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혐의를 벗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예.
1: 예.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뭔가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제 꼭 경찰 가족 사건뿐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경우에 검찰이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억울한 상태로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0: 지금 뭐 여당 내에서는 보안 수사 네. 요구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거 좀 더 보안 수사해야 되겠어. 만약에 이번 사건이 예를 든다면
1: 네.
0: 이거 성범죄 목적의 살해 같은데 살인 같은데 보안 수사해봐요.
1: 네.
0: 라고 했는데 경찰이 또 안 하면 그만이에요.
1: 네, 지금도 보안 수사 요구권도 있고 재수사 요구권도 있고 보안 수사도 가능하죠.
0: 예.
1: 그런데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미진해서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또는 조언에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 이번 사건이 의도적인 왜곡이고 증거의 인멸이라면
0: 예.
1: 다시 하라고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0: 일단 자신들과 같은 경찰의
1: 네.
0: 아들을 좀 더 축소하려고 했다면 요구권 그냥 묵살하면
1: 네. 그러니까요.
0: 그냥 네. 넘어갈 수도 있는.
1: 네. 예.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0: 예.
1: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예.
1: 2018년에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했었는데
0: 당시에도 뭐 네. 경찰 가족이 연루돼 있는
1: 네.
0: 거를 뭐 좀 봐주거나 또 어떻게 하려고 했거나 해서
1: 네.
0: 논란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1: 그렇습니다. 당시 2018년에 이제 일종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여성이 경찰서장의 딸이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이 있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0: 예.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까지도 기회가 된다면은 찬찬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윤기 사건은 어떤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20초 정도?
1: 네.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냐
0: 예.
1: 아니면 일부러 경찰 가족을 비호했던 것이냐 만약 경찰 가족의 비호라면 그런 경찰 가족 비호 사건 왜곡 사건이 이 한 건으로 끝날 것이냐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수기 여러 제도에 대한 부분은 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전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예, 잠시 뒤 2부에서는 반도체, 우리 증시의 기둥이죠. 실적은 좋다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인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젊은 패널들과 함께하는 불협화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뵙겠습니다.
4: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5: 조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둑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

0: 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인터뷰는 주식시장으로 갑니다. 어제 코스피는 7200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800선까지 밀리면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주범은 실적이 좋다던 반도체였습니다. 흔들리는 증시, 언제까지 하락세가 계속될지, 반도체 산업 전망은 어떤지 오늘 이주환 반도체 애널리스트와 함께 전망해보고요. 또 목요일에 코너 불협화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간에 이어지던 신경전이 전당대회 룰까지 번졌는데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 듣고 있다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쇼 발음이 쉽진 않은데 좀 비슷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12로 하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1: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행복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7: 예,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았던 주식시장 곧 만 포인트를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 보면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주식시장 열어보기 무섭다는 분들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 사상 최대 실적을 더욱이 세계 1위의 이익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 제가 또 미리 물어봤는데 객관적으로 보시는 이주한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하나하나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8: 네, 반갑습니다.
7: 예, 제가 사실 어제 우리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많은 또 증권사의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수식어를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신 다음에 여쭤보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또 하셨습니다. 예. 이분도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주가는 떨어졌지만 반도체 시장은 28년까지 괜찮을 거야라는 증권사의 보고서들이 많거든요. 근데 박사님의 경우는 사실은 올 봄부터
8: 작년부터
7: 네. 곧 피크가 올 거다. 올해 9월을 그렇게 얘기하셨던
8: 거예요. 네, 3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 3분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었어요.
8: 지금도 그 생각이 막 똑같이 갖고 있어요.
7: 그러면 작년 가을부터 26년 3분기에는 피크가 올 것이다. 예. 이 얘기부터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8: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슈퍼 사이클이란 것 때문에 뭐 장기간 호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7: 예.
8: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제 시작점이니 앞으로 굉장히 커질 테니까 수요는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
7: 예.
8: 그러니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낙관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7: 예.
8: 데이터를 분석해본 슈퍼 사이클 자체가 허구예요.
7: 아, 그래요?
8: 존재할 수가 없는 이론입니다.
7: 예.
8: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가 없는 예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7: 예.
8: 결국에는 사이클 산업이고 그 사이클은 결국에는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0: 공급 과잉이 언제부터 될 거냐? 이미 상반기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1: 지금 공급 과잉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0: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1: 전환점에 와 있다.
0: 예. 점차 심해지겠죠. 공급 과잉 상태가.
1: 공급 과잉은 생산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줄어든 건지.
0: 자, 그래서 조금만 잠깐만 쓰는데 원유 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예. 메모리 산업은 원유랑 비슷합니다.
1: 예.
0: 석유가 올해도 전쟁이 나니까 60달러던 원유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갔고
1: 예.
0: 휴전하니까 75달러까지 내려왔어요.
1: 예.
0: 근데 그 사이에 수요가 변했을까요?
1: 수요는 그대로.
0: 원유 수요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다 급락하는 거는 공급 여인이잖아요.
1: 네.
0: 과거도 원유 그 유가는 항상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1: 공급량을
0: 증산하면 내려가는 거였죠. 예. 메모리도 똑같습니다. 수요는 급격하게 변동을 할 수가 없어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수요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1: 예.
0: 아무리 무슨 조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도 전체 증가율을 변화시킬 만큼 수요가 증가할 수가 없는 게
1: 예.
0: 사실은 조금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DRAM 연간 출하량을 용량으로 해보면 보통 제가 계산하면 5만 페타바이트거든요.
1: 페타바이트요?
0: 페타가 10의 15승이고요. 천조예요.
1: 테라 위에가 10의 15승에
0: 천조.
1: 천조.
0: 천조의 5만 배.
1: 예.
0: 이 수요구 낸드 같은 경우는 180만 페타바이트.
1: 예.
0: 천조의 180만 배.
1: 예.
0: 이게 지금 현재 상태의 수요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몇십 퍼센트 수요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모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1: 모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0: 그렇기 때문에 수요 증가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0%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1: 예.
0: 이게 지금 점점 낮아지는 추세.
1: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지금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죠. 이제 뭐 구글이랄지 메타, 아마존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서 여기서 무슨 AI가 하는 것들을 다 처리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으면 지을수록 사실은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0: 수요는 감소한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1: 예.
0: 메모리 수요는 항상 우상향이고요.
1: 예.
0: 그 기울기 자체도 크게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20% 30% 40% 증가하는 건 맞아요.
1: 예.
0: 근데 그것만 보고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메모리 전체 수요를 봐야죠.
1: 예.
0: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절반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1: 전체 메모리 수요의
0: 나머지 메모리 수요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메모리 총 수요는 10%만 해도 겨우 잘 선방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1: 예.
0: AI 때문에 그 기울기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AI 출시 전과 후의 비트 그로스 수요 증가율을 쭉 모니터링 해보면
1: 예.
0: 전혀 차이가 없다.
1: 전혀 차이가 없다.
0: 따라서 수요 증가 때문에 슈퍼사이클 호황이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가정인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원유로 밑에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메모리 사이클은 수요하고 아예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로 인한 메모리 사이클을 얘기하고 초호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 분석이 좀 덜 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의 저희 2분기 실적을 놓고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잠정치입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정도가 될 거야라고 공시한 건데 매출이 171조 원,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18배나 늘어났고요. 또 1분기 때랑 비교해도 뭐 60% 이상이 늘었습니다. 제가 그래프로 잠깐 보고 있는데요. 1분기 때 57조였어요. 이익이 저렇게 늘어난 건 영업이익이 아마 성과급 16조 원 정도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17조 원인가요? 이거를 선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빼면은 100조가 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석 달 동안. 이거는 메모리 가격이 오른 거고 메모리 가격이 오른 건 서로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AI에 또 DRAM 서버에 또는 PC 수요에 DRAM들을 서로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돈을 더 내. 이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러면 수요가 늘었다는 방증이 아닙니까?
0: 그게 메모리 기업들의 프로파간다죠.
1: 아, 삼성전자의 선전이란 말씀이세요?
0: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선전이죠.
1: 예.
0: 매 수요가 늘어서 공급 부족이 온 게 아니라
1: 예.
0: 공급을 줄여서 공급 부족이 온 겁니다. 감산을 한 거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합산 가동률이 70%에서 80% 사이밖에 안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다. 왜냐? 자기들의 생산을 줄여서 강제로 만들어 놓은 쇼티지이기 때문에. 생산만 정상화되면 바로 가격은 원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눈에 띄게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폭등시키면
1: 예.
0: 분명히 미국 공정거래의 조사 들어올 거다.
1: 예.
0: 빨리

0: 공급 늘리고 가격 하락시켜라. 그 조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늦었습니다. 6월 25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 예.
0: 그 소송도 단순 소송이 아니라 집단 소송으로 진행됐어요. 집단 소송의 무서운 점은
1: 예.
0: 소송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피해를 본 모든 사람 다 똑같은 피해 보상 받는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얘기는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고객들과 미국 정부는 알고 있었다. 감산으로 가격을 무리하게 올렸다라는 걸.
1: 그런데 그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박사님의 의견이신 거고 저는 약간 이제 뭐 일반인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서 의문을 던져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DRAM 가격이 그래서 뭐 DDR5나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작년 봄에 비춰볼 때 지금 10배 이상이 10배, 올랐거든요.
0: 그렇죠. 10배 정도 되죠.
1: 그리고 1분기와 비교해서도 2분기 평균 가격이 5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굳이 감산을 한다? 왜냐하면 만들수록 원가 비중은 영업이익률로 계산하면 원가 비중은 제가 볼 때 제품의 매출 원가 비율로 따지면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익이 엄청나게 나는데 왜 감산을 하는지.
0: 순서가 바뀌었죠.
1: 예.
0: 적자 상태였거든요.
1: 예.
0: 감산을 해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감산이 시작된 게 지금 제가 소장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거기서도 예. 2022년부터를 다 누적해서 따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 말했던 게 메모리 기업들이 2022년 7월부터 감산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감산을 시작은 했지만 끝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1: 예.
0: 거고 그때 다 적자였었고요. 메모리 가격이 지금의 한 13분의 1 정도였을 겁니다.
1: 예.
0: 감산을 했기 때문에 쇼티지가 돼서 가격이 올라간 거지
1: 아.
0: 가격이 올라갔는데 감산할 이유는 없죠.
1: 이건 좀 장기적인 그래프에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감산을 한 게 아니라.
0: 감산이 시작된 건 4년 전입니다.
1: 그러면 감산이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마치 오펙이 석유 공급량을 조절하듯이 이런 감산인 건지 아니면 라인을 재조정한다든지 뭐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때는 물리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 수가 있어요. 전자로 보십니까? 박사님은?
0: 투자도 기업들의 프로파간다죠.
1: 왜냐하면
0: 사실대로 얘기하면 바로 공정거래에 조사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1: 예.
0: 보면 데이터로 보면 그 말은 설득력이 없으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라인 재정이 필요한 게 HBM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1: 예.
0: 거잖아요. HBM이 등장한 게 2024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1: 예.
0: 팔리 시작한 게 감산이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1: 예.
0: 전혀 상관이 없는 시기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라인 재정이 필요하다. 그럼 HBM 생산이 늘면서 필요했다면 중간에 생산에 뭔가 차질이 생기는 포인트가 생겨요.
1: 예.
0: 가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확 줄었다 다시 정상화되는데
1: 예.
0: 생산량은 2022년 7월에 절반으로 뚝 떨어뜨린 다음에
1: 예.
0: 꾸준히 증가합니다. 변곡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HBM을 위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1: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디램의 공급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더 좋은 HBM으로 물량을 조절하다 보니 라인을 조절하다 보니 아무래도 디램이 쇼티지가 더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은 그거는 해당 업체들의 주장일 뿐이다.
0: 주장이죠. 네. 왜냐하면
1: 20, 예.
0: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HBM에 차지하는 비중이 용량으로 따지면 6%밖에 안 돼요.
1: 예.
0: 6% 때문에 94%의 생산이 차질이 빚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소장에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동시에 다른 제품의 생산을 줄였다라고 명시 방어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0: 분명히 사전조사와 증거 확보가 끝났다는 얘기고요.
1: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사실 이렇게 될지는 저도 이제 업체 임원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을 주기로 한 건 이렇게 많이 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22년에 사실은 당시의 공급 과잉 때문에 감산을 결정하게 된 걸 가지고 지금의 쇼티지가 의도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0: 그게 아니죠. 감산을 시작해서 바로 가격이 10배 올라간 게 아니죠.
1: 예.
0: 가격 10배 올라간 건 딱 1년 사이에 올라간 거예요.
1: 예.
0: 그전에는 재고가 떨어지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한 5에서 10% 올라가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있었다가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쇼티지가. 그러다가 그게 심해진 게 올해 작년 연초였던 거죠.
1: 예.
0: 그때부터 가격 10배가 올라간 거죠.
1: 예,
0: 그전까지 가격 변동 크지 않았습니다.
1: 자, 그러면 일단 가격은 올랐고 앞서 이제 피크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사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도 하이닉스도 최대 10배 이상이 올랐다가 지금도 아마 작년 초에 비교하면 10배 이상 오른 가격이고요.
0: 10배 되겠죠.
1: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실적에 바탕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 피크가 왔냐 안 왔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인데 어쨌든 지금은 부족하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0: 앞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1: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질 수 있다고가 아니라.
0: 아.
1: 왜냐하면 이미 공급과잉 전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0: 예.
1: 올해 상반기에.
0: 예.
1: 그래서 현물 가격은 이미 출렁거리고 있고요. 현물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 사이에는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죠.
0: 그런데
1: 현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고정거래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0: 예.
1: 몇 개월 후에는. 그런데 이미 현물 가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그래서 저는 이미 공급 과잉은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조금 늦어져 봤자 4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흔들 현물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1: 일부는 하락하고 일부는 안 하락. 뭐, 모든 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표현하신 거죠.
0: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
1: 거죠. 예.
0: 예.
1: 근데 이게 불과 몇 달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0: 예.
1: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공급을 일시적으로 좀 늘리면 가격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쇼티지가 완화가 되니까.
0: 예.
1: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 수출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명목상으로 보면은 정부 발표에 의하면 DRAM 낸드 수출이 다 200% 300%씩 증가를 했죠. 전년보다.
0: 예.
1: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가 가격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10배가 올랐으니까 가격이. 가격 효과를 보정한 순수출, 수출의 물량을 계산하는 모델을 제가 직접 만든 게 있는데
0: 예.
1: 돌려보면 DRAM 낸드 모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속 6월은 아직 최종치가 안 나기 때문에
0: 예.
1: 전년 대비 50%에서 60%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0: 물량이 그렇다.
1: 물량이
0: 그렇다는
1: 그
0: 거죠?
1: 얘기는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 물량이 절반이 된 거거든요. 불과 3, 4개월 전까지는 공급 물량이 20%만 줄어도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0: 예.
1: 근데 50%를 줄였는데 가격은 하락했다. 이 얘기는 이미 공급 과잉이 아닙니다.
0: 그거는 이제 숫자상으로 지금 이 박사님께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1: 제가 분석을 한 거죠.
0: 분석을 한 거죠. 공급 물량이 예. 수출 단가가 오른 건 분명한 거고 하지만 이제 공급 물량이 줄었기 이렇게 때문에
1: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1년 전하고 보다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10배 올랐는데
0: 예.
1: 수출이 3배가 늘은 거예요.
0: 예.
1: 그럼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감소했다라는
0: 예.
1: 건. 그걸 이제 저는 수치로 계산을 한 거고요.
0: 수치로.
1: 한 50에서 60% 된다 계산해보면.
0: 예.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은 반도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이든 뭐든 공급을 줄임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얘기하는 건 HBM으로 라인 조정을 하는 와중에 DRAM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이전보다는 줄고 있다. 사실 4월인가요 5월에 그런 게 잠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복귀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뭐 나중에 데이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공급 감소로 해서 반도체 개당 단가가 올라간 거고 개당 단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갔음에도 물량이 줄어든 것과 감안했을 때는 사실 피크가 이제 오고 있다는 정황이 보인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랄지 또 삼성전자의 경우 평택의 팹이랄지 공장 완공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최근에는 전남 광주의 대규모 팹 삼성화이닉스가 두 개씩을 짓기로 했죠. 물론 언제 만들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걸 보면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거든요. 약간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생산 공장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0: 예.
1: 지난 3년 동안 한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아주 부진했습니다.
0: 예.
1: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친 것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설비 투자가 두 배였거든요.
0: 예.
1: 그거를 만회하려면 지금도 이미 좀 늦었어요. 그럼 중국한테 시장 점유율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좀 있으면 공급 과잉 우려를 제외하더라도
0: 예.
1: 일단 시장을 뺏기면 생존을 못하는 거잖아요. 공급 과잉이 돼서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 시장을 지켜야 되죠.
0: 예.
1: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이익이 많이 늘었는데
0: 예.
1: 이 돈 갖고 있어봤자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 예.
1: 그래서 호황과 불황이 교차로 올 수밖에 없어요. 돈은 많이 벌면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1, 2년 뒤에 공급 과잉이 되고요.
0: 예.
1: 돈은 못 벌면 공장을 적게 짓죠. 그러면 1, 2년 뒤에 공급 부족이 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0: 얼마 전 마이크론의 기업 설명회 IR에서 마이크론 CEO가 했던 말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16건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많이 있으면 스팟 시장, 이게 현물 시장인 거죠. 현물 시장에서 각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사람들이 고가로 내가 샀게 하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오르긴데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되는 거죠. 현물 시장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런데 얼마 전 마이크론에서는 이 구조 자체가 계약 자체가 장기 공급 계약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비슷할 거라고 전망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입니다.
0: 아, 의미 없는 얘기인가요?
1: 작년 계획 안 해도 예. 그 고객들은 계속 살 사람들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차이가 없는 거죠.
0: 어.
1: 그렇다면 가격을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도 현재 가격을 고객이 사줄 거냐?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그저 시장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레토릭일 뿐이지.
0: 예.
1: 장기 계약 안 했으면 그 고객들이 안 사줄 거냐? 전혀 아니거든요.
0: 예.
1: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0: 말이 장기 공급 계약이지.
1: 예.
0: 뭐 MOU 수준이라고 보시는
1: 맞습니다.
0: 거죠.
1: 맞습니다. 예.
0: 예. 떨어지면 그 가격이 안 사는다.
1: 그 가격으로 살 리가 없습니다. 위약금을 내고라도 시장 가격으로 바꿔서 사겠죠.
0: 예.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많은 증권사의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실적은 계속 좋고 반도체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27년, 28년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격이 일단 이익은 계속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1: 이익은 계속 나죠 당분간은
0: 예.
1: 가격이 지금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0: 예.
1: 하락이 돼서도 한동안은 그 하락한 가격이 과거 정상적인 수준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어 2, 3년 전과 비교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크죠
0: 예.
1: 단지 계속 줄어들겠죠
0: 그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는 없죠.
0: 주가는 사실 12개월 선행지수.
1: 방향성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0: 예. 그러면 내년에 500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 그건 불가능하죠. 나옵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전제고 더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겁니다.
0: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0조가 나온다는 전망도 많은데 그런 애널리스트도 많은데 오늘은 사실 보수적으로 제가 볼 땐 보수적으로 보시는 지금 이주환 애널리스트께서는 내년에 그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
1: 올해보단 줄어들겠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0: 가격 하락은 언제부터로?
1: 그러니까 그게 3분기 내지 늦어져 봤자 4분기.
0: 예.
1: 지금 대부분 외국에서 나오는 이제 공급과잉 우려된 것들 피크를 다 3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중에는 꺾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0: 예, 하반기 중에 꺾인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반도체가 계속 갈 거다라는 주장 중에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발표한 게 AI 데이터 센터를 15기가와트를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은 메모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많이 짓다 보니 계속 필요할 거라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수요 때문에 메모리 시장이 아직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1: 소년가장인 거죠.
0: 어.
1: 그래서 막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요하고 메모리 사이클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가를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0: 예.
1: 수요 증가율은 그래서 그나마 10%를 유지하는 것뿐이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인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0: 예.
1: 그래서 그게 갑자기 수요 증가율이 과거보다 높아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수요 때문이라는 게. 그런데 보면 비트그로스를 해보면 2023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6년이나 똑같고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0: 예.
1: 그게 그나마 AI 데이터 센터 아니었으면 한 자리였을 수도 있는 게 유지를 겨우 하고 있는 수준인 거고
0: 예.
1: 그래서 수요 때문에 호황이 된다는 말 자체는 사실은 데이터로는 백업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분야가 그렇다는 것이고
1: 그쪽만 수요가 수요 증가율이 높은 거죠. 전체 메모리 총 수요 증가율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에 계셨었고 박사이신 이주환 애널리스트로부터 반도체 시장 나는 어렵게 본다. 이미 피크가 3분기에 올 거다라는 전망으로 분석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오늘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주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0: 네.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시사평론가, 김성렬 개혁시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인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대기실에서 다들 반도체 전망을 열심히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죠.
1: 아하. 네.
0: 알겠습니다.
3: 좀 더 일찍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0: 아, 역시 제들을 강조하겠습니다. 투자는 본인 판단. 하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고 이걸 듣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4: 팔자소관이죠.
0: 네. 예.
3: 그렇지. 주식에 팔자까지 나오나요?
0: 그렇지. 팔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4: 어? 팔자소. 아, 아닙니다. 팔자.
3: 위험한 말이에요.
4: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분들은 증권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3: 아무것도 몰라요.
0: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치평론, 이분들의 전문 분야인 정치평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비상계엄 표결 불참한 거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뉴스 공장에서는 당시 CCTV 영상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일단 이야기를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5: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네. 계시던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지금 막 눌렀다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 개엄한다는 전화를 박선원 의원이 했는데 전화 받고 안 왔다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일부러 자는 척했다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군요.
0: 예, 계속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당권주자 나설 때 계속 경쟁자 쪽에서 콕 집어 세기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공격한 건 개엄표결 때 왜 안 왔냐. 감기약 먹고 잤더니 감기약 성분이 뭐냐. 잤냐 자는 척한 거냐 했는데 어제 그건 아니다라고 했고 사실은 당시 국회가 CCTV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일단 CCTV 영상은 김어준 씨 측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6: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거리두기다, 예. 아니면 이제 플레이어에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가는 거다, 뭐 보험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본다면 분리할 수 있는 이슈로 자기네들이 들어가기보다는 그건 빨리 털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공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그건 이제 삐딱하게 보신 거죠.
6: 네.
4: 예. 덜 삐딱한데요. 뭐. 아, 그러니까. 건강한 시각인 것 같아요.
0: 예. 이석현 평론가님.
4: 약간 이 김어준 씨가 왜 이렇게 태도 변화를 했을까 여러 해석이 어제 분분했던 것 같아요.
0: 예.
4: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당장 피봇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김어준 씨를 지켜보는 교인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함부로 노출하면 그 교인분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지켜보는 분들이. 그래서 한 발 빼고는 싶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안 되는 약간 그런 질풍노도 아노미 사춘기 같은 인터뷰가 아닌가 싶고
0: 예.
4: CCTV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이 감기약 논란을 털고 간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좀 까미 안 되는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좀 앞에서 이제 털고 좀 구리스를 예. 바른다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래서 이렇게 좀 털고 간 측면이 있고요. 뒤에 이렇게 센 거를 치기 위해서.
0: 예.
4: 두 번째 이 계엄날 행방에 관해서는 김어준 총수 약간 좀 남일이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도 그때 도망갔잖아.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뭐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겸사겸사 좀 털고 가자. 너 털 때 나도 좀 털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0: 너 털 때 나도 좀 털자.
4: 그렇죠.
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뉴스 공장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을 저희가 잠깐 보고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CCTV를 어떻게 저분들이 갖고 있는
4: 거죠? 의원실에서 사무처에 예. 받았겠지.
0: 지금 밑에 시계 나오는 게 24년 12월 4일 0시 45분이에요. 지금 담장 넘는 분이 김민석 당시 의원. 예, 지금도 물론 의원인데 예, 의원입니다. 담장을 넘어서 이게 이제 국회 본관의 엘리베이터 나와서 이 장면이에요. 본회의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저기가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는 문인데 당시 문이 다 막히고 한 곳만 열어뒀다고 그래요. 김석 전 총리가 어제 한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한 거는 정말 서둘러서 국회 본회의장에 갔고 김민석 전 총리는 정말 1초 차이로 표결에 참석은 못했지만 저렇게 서둘러서 갔다. 이거 이제 피하진 않았다. 당시 뭐 축하해.

0: 그래서 우리끼리 하면 도망가진 않았다. 이 얘기는 되는 것 같아요.
1: 예. 일단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저거를 틀어준 거는 저건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공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서 CCTV 많이 요청해 봤지만요. 의원들이 본인이 나오지 않은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민석 후보 측이 제공한 거를 김어준 측에서 어쨌든 써줬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이라도 좀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김민석 총리에게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투표를 안 했다가 지금 곧 개헌 반대를 안 했다가 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누구보다 먼저 개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 버튼을 못 눌렀다가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이냐. 저는 이런 거에 이렇게 천착하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0: 아마 이성윤 최고위원이 감격 성문을 밝혀라. 자는 척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계엄군이 국회에 와 있으니 잡혀갈까 봐 숨어 있거나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1: 근데 그 부분은 아니 제일 먼저 제일 당황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와 있던 상황에서 예. 그게 그렇게 할 리도 없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반대를 세게 했을 거기 때문에 투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김민석 총리가 뭐 계엄을 옹호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0: 김민영 평론가님.
2: 저는 볼 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어요. 김민석 총리가 CCTV를 처처 공개했는 게 김호준 뉴스 공장이다. 이 예. 말인즉슨 여전히 김호준 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에 나오는 것과 실제 민주당 당원들의 투표 성향과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김호준 씨가 넥스트 스텝을 밟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호준 씨가 그냥 장사꾼 또 더 좋게 얘기하면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정치 장사꾼 정치 사업가로서 민주당 분들 당원분들의 심정으로 빙의했었을 때 지금 가장 민감한 이슈는 이번 평택 선거 결과라고 봐요. 예. 평택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합쳤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분열 나서 졌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민주당 당원분들 중에서 일부는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호준 씨 입장에서는 다음 넥스트 스텝에 내가 어떤 고지를 선점해야 이게 좀 계속 내가 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개선, 관계 설정을 아마 다음 넥스트 아젠더로 전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김민석 총리도 포섭하고 정청래 대표도 포섭하고 그런 식으로 전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면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합당이 중요한 이슈인데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연대.
2: 그렇죠. 그런 식으로 포섭도 하면서.
0: 관계 개선.
2: 네, 관계 개선도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예.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0: 알겠습니다.
2: 서로가 그냥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했다 생각합니다.
0: 네 분이 전체적으로는 좀 삐딱하게 또는 냉정하게 봤는데 뉴스 공장 측에서 당연히 언론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이건 사실관계니까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점. 아무도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없어서.
3: 저도 했어요. 제가 지명적인 척
0: 잠깐 했죠.
3: 네. 저널리스트인 척 했다.
1: 기계적 중립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기 정치를 한다를 두고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사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했다. 그러면서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또 정청래 전 대표는 총리이면서 당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한 자기 정치한 분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설전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김성렬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저는 김민석 총리도 자기 정치를 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청래 대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그러면은 자기 정치 안 했냐? 그럼 자기가 자기 정치 당 대표로서 역할보다도 자기 정치를 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자기 정치가 여당 대표로서의 것과 충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처음 여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첫 일성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결국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잘린 그 강선우 전 예.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정청래 대표가 처음 대표 되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청와대에서는 이제 잘랐는데 예. 그거를 본인은 안고 가겠다 그러면서 마치 청와대는 의리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왕관 사진이 나오고 제일 결정적이었던 거는 지방선거 때 대통령 사진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을 때
0: 예.
1: 저는 그때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청와대와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자기 정치는 정말 좋지 않다라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자기 정치와 나쁜

0: 자기 정치가 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했던 거는 여당 대표로서는 아주 나쁜 자기 정치였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1: 예.
2: 오, 모 사이트에서 이제 친석계 명단에 다시 등재될 만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3: 같이 갑시다.
1: 김성렬 최고위원이 원래 민주당에 또 계셨기 때문에
4: 아, 워터멜론 출신.
1: 또 이제 네. 당이 또 좀 괜찮아지면.
0: 아니요, 저는 친석계는 맞아요. 근데 그게 석이 이준석의 석이어서 그렇지.
1: 아, 그 석과 그 석이 다른가요?
4: 아, 싸해지네요.
2: 저는 요 자기 정치 논란 자체가 김민석 후보가 짠 판이다.
1: 예.
2: 이거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청래 의원에게는 불리한 건데 지금 이슈 자체가 자기 정치지 아니냐, 이게 좋은 자기 정치냐 아니면 나쁜 자기 정치냐라는 얘기로 흘러가게 한 것 자체가 김민석 후보가 짠판에 걸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2: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정치를 누가 더 많이 했냐라고 했을 때 김민석 총리를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은 굉장히 적고 손에 꼽을 정도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예. 그거의 진로 보더라도 한번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파급도 크지 않았고 지나갔던 것 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사진을 쓰지 마라 왕관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 얘기가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손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그러니까 제가 무당포로 말씀드리면 그 김민석 총리 자기 정치 안 했어요. 그 무당파가 그 로망이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자기 정치입니까? 자기 장래희망 얘기해도 자기 정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당시 평지풍파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긁어서 가져오신 거고 일단 논쟁 수준이 너무 전근대적입니다. 너가 얼마나 그동안 불충했는지 증명하겠다. 왕에게 불충했는지. 이게 얼마나 성리학적, 주제학적 논쟁입니까? 예. 정청래 대표의 문제는 불충 문제가 아니라 정부랑 엇박자를 내서 구조적 소수를 지향했다는 거고 확장을 가로막고 진영의 승리를 저해했다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그게 찔리니까 다른 후보한테 자기 정치했다고 이제 왕조시대 문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1: 예.
4: 중도층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달나라 얘기 같은 논쟁이고 이거 뭐 자기 정치인이 지금 불충 뭐 이런 얘기가 매우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뭐 청와대와 정청래 대표가 엇박자를 냈냐 안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적 소수를 지향해서 간 게 문제다.
4: 그렇죠. 늘 그 정권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1: 예.
4: 이게 당청 그 갈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민의를 더 대변하고 있다면 그게 좋은 게 되는 거겠죠.
1: 예. 네. 아, 지금 다 적어 오신 거죠?
4: 요지를 적어 옵니다. 준비하는 강성입니다.
1: 표현들이 좀 더 세련돼 있고 문어체적인 게 좀 더 있고
0: 어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4: 여당 대표
0: 5분 전에 오는 것 같고
5: 밤새도록 준비하고
4: 준비하는 방송이
1: 전날 하면 또 방송 좀 이렇게 대기실 아, 수도 있어요. 구조적 소수를 지향한 게 잘못됐다라는 이석현 평론가의 말이었고요.
5: 근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 분들이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김민석 총리는 국무총리 직전 국무총리였고 정청래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1: 예.
5: 두 분 당정 협의체 당사자들입니다.
1: 그런데
5: 당사자들이 지금 서로 당신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저는 예. 그런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것이 약간 저는 야구로 비유하자면 위협구를 던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5: 위협구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유리하, 투수가 유리하기 위해서 상대 타자한테 위협구를 던지는 건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위협구가 아니라 빈볼이다. 그냥 맞추려고 죽이려고 던지는 공이다.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1: 아,
5: 감정의 볼이 너무 상하고 있어요.
4: 싸움 붙이려고 애를 많이 쓰네요.
5: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는 파면 논쟁이 끊어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파면 논쟁이 없길래 각오를 안 가길래 그래도 좀 달라지나 했더니 가장 가까운 시간대 그러니까 계엄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두고 좀 싸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파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당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네. 가까운 가까운 과거를 싸우게 되면 진실 공방이 일어납니다. 맞냐 틀리냐로 싸우게 되거든요.
1: 예.
5: 근데 이거 잘못되면요 법률가 씨가 더 잘 아시잖아요.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걸로 법률적으로 따질 수도
1: 고송전으로 만질 수도
5: 그렇죠.
1: 있다.
5: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저는 뭐 상대당이지만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1: 예.
5: 물론 뭐 저희 입장에서 나쁜 건 없는데 그래도 정치를 대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이게 알겠습니다. 위협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협구가 150km로 날아와야 무서운 거지 위협구가 70km로 날아오면 크게 무섭지 않아요.
1: 그러니까
2: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수면제 논란 뭐 감기약 논란 이런 것들은 위협구를 던졌는데 생각보다 공이 빠르지 않았다. 그래서 뭐 내상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길 것도 없고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구호만 있고 무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조차도 아프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민낯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서 민주당이 체질 개선을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 가지고도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사실 이게 뭐가 큰 차이가 있냐 싶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민감하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룰에 대해서는 특히 늘 민감하잖아요. 바로 선호투표제 논란인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에서 JTBC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0: 강원당

0: 종교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듯이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준이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출처가 JTBC 유튜브였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원래 전대 룰에서는 선호 투표제, 그러니까 결선 투표 안 하고 그냥 2순위도 써놔서 나중에 과반이 없으면 이 2순위를 합산하자 이거였는데 당헌 단계 어긋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청에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시오?
2: 이게 이제 뭐 정치 패널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문헌 해석을 하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사실 뭐 등으로 되어 있지만 당규 내에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 예. 부분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지만 왜 선호투표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이다. 투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 막 결선투표를 한다고 시간을 또 길게 되면 그만큼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도 보면은 대부분의 방송이 90%가 민주당 갈등만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조금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당원관교 문헌 해석상에 조금 정합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합의를 통해 갖고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게 결선 투표가 되든 선호 투표가 되든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이게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일단 당원 당규 위반 소진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라는 거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번 투표한 걸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라서 잘못된 건 맞는데 문제는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될 당시에 25년 7월에요. 이게 당무위원회에 올라갔어요. 안건으로.
1: 예.
3: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가로치고 경선 후보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 라고 해서 의결이 나왔어요. 즉 예. 정청래 대표 본인이 당대표가 될 때 이미 선호투표를 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문제제기를 하고 그때 당시 이걸 안 했어야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세문이 나와가지고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걸 뺀다? 이러면은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말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본인 이미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했잖아요.
1: 예.
3: 이제 와서 내가 불리하니까 바꾸자? 그때는 맞고 뭐 지금은 틀리다? 이러면 명분이 없습니다.
4: 명분이 없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차이도 없어요. 괜히 초반에 기싸움하는 거고요. 선호투표제나 결선투표제를 하는 이유는 이 과반 득표자를 만들어서 그 당선자의 정당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 큰 틀에서 저는 선호투표제도 결선투표제의 당연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누가 유리할 거냐 뭐 이 얘기를 우리가 또 예. 썰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송영길 의원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송영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를 찍지 않는 어떤 마음의 어떤 짐을
1: 예.
4: 부담을 덜어놓고 1, 2순위를 찍어주는 거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송영길 의원의 지지자들의 2순위 투표도 받아야 되니까
1: 예.
4: 송영길 후보를 향한 공격이 좀 무뎌지겠죠. 이제 그런 효과 정도 있지 큰 틀에서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1: 공격이 약간 서로 간에 그런 영향들이 잠깐씩 있겠군요.
5: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기 애매한 구조 투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선호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1, 2순위만 쓰는 줄 알았는데 3순위까지 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1: 예.
5: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 유권자 심리상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한테 그냥 좀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로 내가 김민석이나 송영길 후보를 뽑는다 하더라도 2순위로 오히려 그래 현직 당대표니까 잘하지 않겠어라는 심리로 인해서 정청래를 쓸 수도 있거든요.
1: 예.
5: 실제로 친명 후보, 친명 지지자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당연히 나는 친명 지지자니까 당연히 뭐 1순위, 2순위 둘 다 친명 후보한테 투표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유불리할 따지기 어려운 투표 성향인데 왜 이 제도를 지금 도입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 제도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는 보통 의도가 있더라고요.
4: 아, 아닙니다. 근데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는 진보 진영의 오랜 그 염원 같은
5: 근데
4: 거죠.
5: 근데 전당대회 때는 안 했지 않나요? 전체 전당대회 때는 보통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 때처럼 소규모 선거 때 유권자 소규모 때는 했었는데 대규모 전당대회 때는 도입을 안 했었잖아요.
1: 예, 지난번에 네. 국회의장 선거 때.
5: 그렇죠. 국회의장 선거 때.
1: 투표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4: 그걸 해나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정치 공익상.
5: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렇게 지금 감정이 극한 대입이 됐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좀 공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4: 지금은 곤란하다.
5: 지금
4: 조금만 기다려라.
3: 근데 제가 아까 됩니까? 말씀드렸지만 25년 7월에 이미 예.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고 예. 그 당시 선호 투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전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1: 결선 투표의 한 방식으로 선호 투표. 선호투표도 네.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25년에 했다는 말씀이죠.
3: 예, 이미 가로상에 정확하게 선호투표라고 써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입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0: 거예요.
1: 예. 제 말은 여기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룰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이걸 지금 던졌으면 결국에는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 못한다고 나오면 인정 못하는 사람이 약간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노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2: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랑도 이른바 장윤기 사건 경찰이 장윤기 부친이 같은 경찰이어서 좀 은폐 왜곡하려 했다 이걸 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서 이걸 좀 더 밝혀냈다. 그런데 보안수사가 10월 이후면 없어진다 이 얘기도 나와요. 법사위의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거 보안사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숙이해야 돼 있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몇몇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승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대표적으로 보안사건이 필요하다. 혹시 보안사건이 폐지된다고 하면 정권 송치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이 부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2: 검찰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게 입장이고요.
3: 예, 그 존재 의의 자체가 수사를 하라는 것보다는 경찰 견제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내에서 자꾸 이제 검찰주의자네 뭐래 뭐 법조 카르텔이나 얘기하는데
2: 민주당 내에서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3: 많이 먹고 있습니다.
4: 근데 제가 중에 검사 있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없습니다. 제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자유로운 게 제 사무실이 경찰서 앞에 있어요. 아. 제가 그리고 예전에 검경수 사건 조정할 때도 이거 되면은 저는 외제차 산다라고 공언했을 정도로 저한테는 사실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게 이익이고 저는 시장에서 검찰들과 경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현장에서 이제 경찰서에 출입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선에 있는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져주고 봐주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일부 강경한 정치인 또는 경찰 간부들 뿐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냉혹하잖아요. 실제로 법조시장에서 경찰 간부 특히 경찰대 출신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제도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2: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5: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김어준파 말고는 없다고 봐요. 김어준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강욱 전 의원인가요?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언론에다가 알리면 된다.
4: 정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5: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검찰이 검사가 경찰이 사건을 묻으려고 그러면 언론에다 알려라. 이게 지금 대안이 됩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소방관한테 불 끄라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소방관한테 가서 불이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불은 안 끄고 그게 무슨 대안이 됩니까? 보안수사권은요 자기들이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보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언론에다 알리고 언론에다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이들의 주장이 이만큼 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여요.
2: 그래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형수법 개정안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해서 통과될 것 같아요. 이석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 하세요?
4: 네, 평론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
2: 아, 죄송합니다. 아, 저 볼 때마다 변호사처럼 생기셔가지고
4: 전문직 얼굴 좋습니다. 그 이게 당장 그 법안의 처리 시점이나 최종 결말까지는 좀 전당대회 이후 전후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예. 저 지금 그 친명계 지지층 내에서는 좀 전략적 인내가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하도 저쪽에서 이걸로 그 난리를 치니 예. 일단 폐지 입장으로 가고 최종 결론은 좀 숙의해서 하자라는 걸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법안이 통과되거나 뭐 이게 쭉 나가게 되면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그래요? 행사했을 때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안입니다.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주력 법안 혹은 저 강성 아까 팀 김어준 씨의 그 일당들이 일당이라고 죄송하네요. 그분들이 이렇게 강렬하게 원하는 법안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집권 여당의 주력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더니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상황 자체가 기이한 현실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이석현 평론가는 그러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럴 생각인가요?
4: 뭐 제가 건의 안 해도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결체절명의 상황이 온다면
2: 핵심 코어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는데
3: 문제는 뭐냐면 국민 과반수가 넘게 보안수사권 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정말 예. 진보적이고 좀 조금 더 강경하다는 민변 내에서도
2: 10초 예. 예.
3: 그렇다고 하는 거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두 분도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광고 듣고 유튜브에서
1: 훌륭하셔가지고
2: 유튜브에서 또 잠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혜 대표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윤영 부대변인님 알겠습니다.

0: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네, 오늘 뉴스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분과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CBS
4: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5: 경기도가 드릴게요.
6: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5: 드릴게요.
7: 예술인 기회소득.
6: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5: 드릴게요.
7: 예술인 기회소득.
6: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5: 당연히 드립니다.
7: 예술인 기회소득.
5: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7: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0: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충청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도 지역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극한 호우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 많은 양의 장맛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중부지방의 경우 내일 오전까지도 비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20mm,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지방의 경우 최대 150에서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장맛비가 이어지지만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27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 광주 31도, 대구가 33도까지 예상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합니다.
6: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